0: Right.
1: MBC FM for you.
2: 몸 잘 밀어라.
3: 몸 잘 쉐이빙 젤 타성에 들었습니다.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4: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5: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5: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6: Oh my get get 그림 말린 못 같지 마. 난 다 get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5: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6: 탕타랑 탕탕탕 타랑.
7: 지금 잡으러 갑니다.
8: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네 맘.
9: 내 맘.
8: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취자분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그분의 속마음을 맞힌다고 들었는데 난이도가 엄청 상당하겠어요.
9: 난이도 상당하죠.
8: 오.
9: 예, 제가 지금 몇 연패죠? 예, 지금 속마음을 못 읽은 지 꽤 돼가지고. 네,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예전에 잘 맞췄거든요.
8: 예, 예. 아, 선배님 톤이 너무 재밌으세요.
9: 저요?
8: 네. 네,
9: 저 평상시에는 말 이렇게 안 하는데.
8: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까도 이러셨잖아요.
9: 방송을.
8: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사연 읽어주시죠.
9: 5949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미술치료사로 일하다가 최근 카페를 오픈한 새내기 카페 사장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커피 내리고 디저트 메뉴까지 직접 만들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 손님분들이 좋은 리뷰를 남겨주셔서 행복합니다. 자, 그럼 리뷰 소개해드릴게요. 1번, 커피가 맛있어요. 2번, 사장님이 친절해요. 3번,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4번, 인생샷 나오는 예쁜 카페예요. 과연 이 중에서 제일 기분 좋았던 리뷰는 뭘까요?
8: 아,
9: 이런 거 듣기만 해도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8: 그러니까요. 이런 예, 댓글만 예. 있으면 너무 좋죠. 이런 리뷰만 있으면.
9: 그쵸.
8: 아, 뭐가 제일 좋으셨을까?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봤을 때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 것 같거든요.
9: 네네, 그러니까요. 카페 혹시 좋아하세요?
8: 아, 저 카페 좋아합니다. 네네네. 막 엄청 찾아다니는 편은 아닌데.
9: 네네.
8: 그 분위기 좋은 카페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9: 저는 제 취미 중에 하나여서. 예, 예. 카페를 가서 혼자 커피 마시고.
8: 예, 그러니까

0: 친구나 뭐 지인이랑 같이 가는 카페보다 혼자 카페 가는 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어디를 이렇게 찾아다닌다기보다 정말 동네에 작은 카페 가서 예, 커피 마시면서 혼자 멍 때리고. 예, 이게 저의 취미 중 하나예요. 예.
1: 그러면은 그 마시는 메뉴는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0: 아니요. 아, 그냥 아.
1: 아하.
0: 예, 예. 겨울엔 뜨아.
1: 아. 예, 예. 얼주간은 아니시군요.
0: 얼주간은 아니에요.
1: 아하. 아,
0: 어느 순간.
1: 어느 순간.
0: 예, 예. 다 알게, 다, 왜? 공감하잖아요. 왜? 나만 그래? 어느 순간 뜨아를 찾게 돼요.
1: 아하.
0: 예, 뜨아의 계절이 옵니다.
1: 아, 예, 예. 그렇군요.
0: 그럼요, 그럼요.
1: 다행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0: 예. 예. 얼주가요, 아직?
1: 얼주갑니다.
0: 아.
1: 젊어요.
0: 몇 년 안 남았어요.
1: 아직 젊어요.
0: 예, 예.
1: 자, 얼마 전에 카페를 오픈한 새내기 사장님 5949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혹시 후보들 중에 네. 카페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0: 저는 일단 그 인테리어가 화려하면 별로 안 좋아요.
1: 저도.
0: 심플. 예, 심플해야 하고 그리고 그 머신이 네. 잘 보이잖아요. 밖에서도.
1: 그쵸.
0: 그러면 여기는 부심이 있는 곳입니다.
1: 아하.
0: 커피에 대한 부심이 있는 곳.
1: 예, 예, 예.
0: 네네네.
1: 그러면 어떤 네. 크기의 머신이 좋은 거예요?
0: 그 크기와 상관없이 네. 그 왜냐하면 머신이 뭐 크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머신을 어쨌든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1: 아~
0: 제가 이런 걸로 커피를 만들어요 한다는 것 자체가 사장님이 부심이 있다는 거죠.
1: 아~
0: 원두에 대한 부심. 아, 내가 요거를 잘 갈아드립니다. 이게 부심이 있는 거예요.
1: 아, 저는 네. 카페 고를 때 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정성 들여 뭔가를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향, 여기 커피향 되게 좋다. 들어가 볼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0: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1: 아, 제가 뭔가 식당이나 이런 걸 잘 찾아보는 타입이 아니에요.
0: 그래서 느낌대로 가는구나.
1: 그리고 리뷰도 잘 달아보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0: 맞아요. 저도. 네.
1: 진짜 맛있거나 네. 여기 진짜 잘 돼서 오래오래 장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라고 남겨요. 네, 그게 몇 개 안 돼요.
0: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정성스러운 사실 리뷰죠. 사장님 입장에서 엄청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
1: 저 엊그저께 제가 자주 시킨 단골 가게 몇 번 주문했나 보니까는
0: 네.
1: 한 스물 몇 번을 시켰던데요. 최근에 알게 된 데라도.
0: 네. 한 번 여기가 좋다 그러면 네. 거기를 또 자주 이용하는 편이시군요.
1: 거의 거기만 계속.
0: 저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으신데요.
1: 정말요?
0: 아까부터 좀 대화를 나눠볼수록 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그 사진만 안 보여줬어도 빨리 친해졌을 텐데. 에이 참나.
1: 아, 그러니까요. 우리 박도리님 지금 목이 빨개지셨네.
0: 에헤이.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또 여기 추리를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한번
0: 해야죠.
1: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저희가 또 추리를 해야 돼요. 가장 기분 좋은 리뷰.
1: 가장 기분. 최근에 근데 이게 추론을 해보자면 인테리어 공사에 예. 커피 내리고 디저트 메뉴까지 직접 만드셨다.
0: 그렇죠.
1: 이거 얼마나 뭘 제일 좋아하실까? 사람들이 뭘 보고 제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
0: 그러니까요. 사실 다 기분 좋은 말이지만 저는 그러면 3이요? 3번?
1: 네. 3번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제가 너무 비겁하게 먼저 얘기했나요?
0: 아니요, 괜찮아요. 저 3번 안 고를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러면은 정모 씨는 몇 번인가요?
0: 저는 커피가 맛있어요, 여러분.
1: 아하, 알겠습니다.
0: 예.
1: 이번에도 나뉘었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까랑 거꾸로.
0: 잠깐만, 아까도 3번 1번 아니었어요? 그러네.
1: 그러네. 거꾸로가 아니네.
0: 그러네요.
1: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재대결 한번 해보시죠.
0: 네,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추리가 맞았을지 5949님과 전화 연결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요섭, 카페인.

0: 양요섭의 카페인 듣고 오셨고요. 5949님과 전화 연결됐나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네.
0: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직업은 미술치료사인데 지금 막 카페를 오픈한 새내기 사장님입니다.
0: 아, 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미술치료사로 일하시다가 카페 오픈하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분야에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되셨어요?
1: 그동안 커피를 너무 좋아했고 네. 또 마침 제가 마을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 공간 이름이 모두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 모두의 공간 네, 오시는 분들한테 또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고 싶어서 네, 모두의 카페라고 이렇게
0: 오~
1: 네, 연결시켜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2: 아, 카페 이름이 모두의 카페예요?
1: 네네.
2: 오, 좋다. 근데 인테리어 공사도 또 직접 하시고
1: 맞아요.
2: 디저트 메뉴도 직접 다 만드세요?
1: 네네네.
2: 이야, 그 카페 자랑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저희는 네. 모두의 카페처럼 아이들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모든 메뉴가 있고요. 또 댕댕이들도 올 수 있는 카페랍니다.
2: 너무 좋다. 저는 그 댕댕이 그 올 수 있는 그 카페 있잖아요.
0: 네네네네.
2: 무조건 갑니다.
0: 아, 진짜요?
2: 예, 예. 제가 카페 고르는 맞아요. 그거 중에 하나예요.
0: 아, 뭐 귀여운 거 보는 거 좋아하시구나.
2: 아, 좋아요. 아, 예, 예, 예.
0: 또 재밌는 부분이 많네요.
2: 그래요?
0: 예. 예.
2: 이거 예,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정모님이랑 또 저랑 예. 이제 공통점이 또 있으시네.
2: 오, 나이스.
0: 야, 그리고 또 우리 오구사구님.
1: 네네.
0: 그러면 이 인테리어 직접 공사하실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이 공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닌데.
1: 맞아요. 컨셉 잡는 것도 힘들고 제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고 플랜차이즈도 아니기 때문에
0: 네.
1: 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소품 고르는 것도 또 테이블 뭐 탑잔 세트까지 다 고르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답니다.
0: 그러면은 컨셉은 어떤 컨셉으로 정해가지고 리모델링 하셨어요? 인테리어?
1: 저희가 네. 화이트 앤 약간 우드 톤이긴 한데 저녁에는 펍이에요. 비넥도 팔아서
2: 네.
1: 네 조금 다운된 네 갈색 톤으로 잡았습니다.
0: 이야. 오 멋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 낮에는 커피를 주로 판매할 예정인데 저녁에는 펍 분위기 나게 조명도 좀 어둡게 하고요.
2: 네.
1: 또 좀 중후한 맛도 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막 50대를 넘어서 좀 차분한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습니다.
0: 되게 멋있으시다. 아무래도 미술을 또
2: 맞아요. 또
0: 하셨었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잘 잡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일 주력인 디저트 메뉴가 어떤 건가요?
1: 아, 저희 시그니처 샌드위치가 비프 칠리 더블 베이컨 치즈 샌드위치입니다.
0: 잠깐만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배부른데 네, 비프 칠리 더블 베이컨 예, 예. 더블 베이컨
1: 치즈 샌드위치.
0: 치즈 샌드위치.
2: 굉장히 많이 네네. 들어가 있네요.
0: 내일까지 배부를 것 같아요.
2: 네.
1: 맞아요.
2: 가장 인기가 많은 디저트 메뉴예요?
1: 네네. 그래서 그 메인 소스를 네. 직접 만들고요. 그 소스가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핫도그,
2: 네.
1: 미국식 핫도그 소스로도 들어가고 저녁에는 또 피자에 또 토핑으로도 올려져서
2: 네.
1: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2: 와, 피자도 직접 구우세요?
1: 네네.
2: 이야, 아니 못하는 게 없으시네.
0: 너무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너무 정신 없으시겠어요.
1: 근데 그 메인 소스가 네. 다 동일하게 들어가서
2: 네.
1: 매일 아침에 7시에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네. 조금 매콤한데도 좋아하더라고요.
0: 아유 그럼요. 애들 자극적인 네네. 거 좋아하잖아요.
2: 맞아요.
0: 네. 얼마나 네. 맛있게 먹겠어요.
1: 네.
0: 그러면 장사하시면서 힘드신 부분은 없어요?
1: 너무 많아요.
0: 왜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1: 저는 이제 미술치료사로 그냥 상담실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던 직업이었는데, 그러면 1대1이나 뭐 집단 상담에서는 그게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2: 네.
1: 그런데 이제 이거는 카페 손님들은 불특정 다수 분들이
2: 네, 네.
1: 오시고,
2: 네.
1: 연령층도 다양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너무 다양하시니까, 제가 아직은 초보니까, 실수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0: 아유, 그 와중에 계속 별점 잘 받고 좋은 리뷰도 받으시길 바라면서. 네. 자, 그럼 우리 김현정님이 제일 기분 좋았던 리뷰 이제 맞춰봐야 되거든요.
1: 네네. 네,
0: 첫 번째 후보가 커피가 맛있어요. 네. 이거였고. 네. 아, 일단 살짝 여쭤봐도 되나? 원두를 혹시 어떤 걸 쓰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 제가 원두 선정에 제일 많이 공을 들였고요. 샘플만 한 30개를 받아봤어요.
2: 네네네.
1: 네,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골목 상권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골목에 맞는 가격과 퀄리티를 그 결정해서 직접 그 커피 매장 사장님한테 가서 그 상담도 받아서 테스트도 해본 다음에 결정해서 반응도 좋고 저희 디카페인도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 네.
0: 자,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사장님이 친절해요.
1: 네네.
0: 네. 지금 제가 목소리를 들어봤을 땐 말입니다. 아주 친절하고 차분하고 친절하고
2: 맞아요.
0: 손님들이랑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 후보가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였단 말이에요.
1: 네네.
0: 지금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기셨을까요?
1: 맞아요. 어떤 분들은 모녀 분이신데 하루에 세 번 오시는 거예요.
2: 어머.
0: 네. 다음에 또 오기 너무 기분 좋은 말인데. 아이고.
1: 네네.
0: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후보로는 인생샷 나오는 예쁜 카페예요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1: 아, 맞아요. 저희 카페 앞에 지금 화원들이 도착을 하고 있고 또 너무 예쁜 꽃들이 만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2: 꽃들이 또 함께하는 카페네.
0: 아, 잠깐만, 네 번째 후보가 갑자기 흔들리는데. 아, 우리 사장님 지금 카페에 대한 이게 자부심이 굉장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모아본 결과. 단서를 모아, 지금 번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있죠.
0: 네. 아하, 혹시 번복하실 건가요, 정신?
2: 아, 저는 그대로 갑니다.
0: 아, 그대로인가요?
2: 네.
0: 아, 잠깐만. 저는요. 네. 아, 네 번째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바꿔볼게요.
2: 인생샷 나오는 예쁜 카페요.
0: 네, 인생샷 나오는 예쁜 카페예요 라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
0: 자, 그러면 저희 두 사람 중에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야죠.
2: 그렇습니다. 저는 그대로 커피가 맛있어요로.
0: 커피가 맛있어요?
2: 예. 왜냐면 카페인데.
0: 아, 카페인데.
2: 예, 가장 기본이잖아요.
0: 어허.
2: 우리가 뭐 사진도 찍으러 가고 뭐 다 좋지만 네네. 결국은 커피를 마시러 가는 거예요.
0: 아하.
2: 예.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현정님이 제일 기분 좋았던 리뷰는요. 최종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0: 네, 네. 말씀해 주세요.
1: 두 분 다 틀리셨고요. 사장님이 친절해였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와. 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를 고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아유, 음악도 슬프네요.
2: 네.
0: 그러니까요. 잠깐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1: 저는 어쨌든 상담사의 마인드가 있어서
2: 네.
1: 고객들한테도 좀 마음을 좀 치유할 수 있고 커피가 매개가 돼서 하루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카페 치유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친절하다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았습니다.
2: 네.
0: 너무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듣는 제가 지금 제가 굉장히 인오피스를 찾았어요. 네네네. 제가 지금 방금 상담받고 나온 기분이랄까요. 자, 혹시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1: 아, 네. 저희 그 골목 상권에 좀 활기가 되는 카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모두의 카페처럼 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애견 가족들도 편하게 들릴 수 있는 편안한 카페가 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우하고 에우르구나.
4: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옥구 지역의 벼 베는 소리입니다. 그 넓은 옥구 평야를 하루 종일 누비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그냥 밝았구나.
5: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6: 10월 첫날부터 가열차게 달려본 코너죠. 니 맘?
7: 내 맘!
6: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객관식이긴 했는데. 네. 아, 두 번째 거는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예, 예. 아, 전 괜찮습니다.
7: 어, 왜 괜찮죠?
6: 왜냐면요. 예, 예. 왜냐면 저는, 네, 첫 번째 문제에, 네, 1등을 했기 때문이죠. 두 사람 중에 1등을 했기 때문이죠.
7: 오, 예, 예, 네, 예. 네, 네. 축하드립니다.
6: 감사드립니다. 예.
7: 제가 원래 저희가 그 예전에 신디랑 같이 이렇게 코너를, 네, 진행을 하다 보면, 아, 제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맞추자,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오, 원래는 한 편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몇 연패를 계속 하다 보,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6: 아, 예, 텅빈, 예, 눈동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7: 예, 그쵸. 아, 제대로 보신 거예요.
6: 아, 그래요, 그래요.
7: 예, 예. 어허. 이거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왜 자꾸 지는 거지? 이것도, 아, 심지어 왜냐면, 네, 오늘은 두 개 다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아, 아, 솔직히, 네네네, 오늘은 조금 기대했거든요.
6: 아,
7: 예, 원래는 또 주관식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예, 그거는 뭐 틀릴 수도 있잖아요.
6: 그렇죠, 그렇죠.
7: 근데 객관식을 이렇게 또 두 개 연속으로 틀린다는, 그러니까요, 건, 아, 이거 나 지금 문제 있는데.
6: 아,
7: 큰일 났네.
6: 아, 이제 너무, 예, 이렇게 좀 그 생각의 방향이, 네, 이게 좀 너무 오래 게스트를 하시면서 굳혀진 게 아닌가.
7: 아, 잠시만. 뼈를 굉장히 심하게 때리시네.
6: 아, 굳혀지신 게 아닌가.
7: 예, 예, 예.
6: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취자들의 마음을 다 안다.
7: 네,
6: 아, 나 이런 말 안 했어요. 작가님이 고인물이라고 적었는데 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7: 그런 말 안 했어요?
6: 안 했어요?
7: 어, 눈동자에 써 있는데요.
6: 아, 그런 말 안 했는데.
7: 제대로 본 거 같아요.
6: 잘못 보셨어요.
7: 그래요?
6: 네, 텅 빈 눈동자라서 잘못 보셨어요.
7: 오늘, 예, 말을 아껴야겠네요.
6: 예. 잘못 보셨습니다.
7: 예, 예.
6: 어떻게 또 스페셜 DJ로 오늘 처음 또, 네네, 호흡을 맞춰봤는데 어떠셨어요?
7: 아, 근데 또 워낙 그 말씀도 원래도 잘 하셨지만 오늘도 너무 잘 이끌어줘서 감사드리고.
6: 아유, 감사합니다.
7: 근데 진짜 말씀 나눠보니까 저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6: 네네네.
7: 예,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된다면, 네, 또 만나서 맞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6: 너무 즐거울 것, 예,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도 이렇게 또 선배님이랑 얘기는 이렇게 길게 처음 해보는데.
7: 어, 그렇죠. 네.
6: 아, 이런 또 톤이 있으신지 몰랐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7: 방송용이에요.
6: 아, 방송용이에요? 네, 네. 아닌데, 아까 들어오실 때부터, 들어오실 때부터 말씀.
7: 목소리는 지문이죠. 어떻게 바꿔요, 그거를. 예, 예.
6: 맞습니다.
7: 네네네.
6: 아, 네. 목소리가 지문인 사람. 네네. 네. 정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말입니다.
7: 네.
6: 매주 추리력을 뽐내는 라디오계 명탐정 정모 씨에게 엄지척을, 나 이거 꼭 읽고 싶었어요, 좀 전부터. 엄지척을 날려드리면서 끝곡 소개해드려야죠. 아,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모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
7: 이혁정모의 기타리스트 정모였습니다.
6: 감사합니다. 생유!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월의 첫날 상쾌하게 시작했는데 점심밥 딱 먹고 나니까 슬슬 지루함이 찾아오죠. 이럴 때 필요한 동작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팔 앞으로 쭉 깍지껴 주시고요. 머리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쭉 내립니다. 자, 이제 손바닥 털기 합니다. 자, 털어주시고 손가락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자, 한결 개운해졌죠. 바로 이때 마무리 동작 나갑니다. 휴대폰을 다 잡고 샵 8000번으로 아무 얘기나 보내주세요. 문자 욕심나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손가락 운동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오늘도 재미나게 2시간 놀아보자. 10월 1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10월 1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조엘 코리의 Head and Heart 듣고 왔습니다. 머리와 가슴 둘 사이 거리는 뭐 고작 18인치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멀다 뭐 이런 의미의 뭐 가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었을까 봐 제가 다 해석해드리는 거예요. 아 이런 DJ가 어딨냐 진짜. 그래서 빰빰빠름 이것만 따라하셨죠? 모르니까. 에휴 알았어요. 9332번님 손가락 운동 완료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1510번님 안녕 미메롱. 시작됐다. 시작됐어. 응? 아 그렇게 식자층들이 많이 듣는다고 자랑해놨는데 이게 첫 문자가 안영미 메롱이 뭐야. 아 나 참. 1523번님 아무 얘기. 근데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또 우리 또 두대의 식구죠. 최승호님. 아 그냥 우리랑 더 소통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요. 그나저나 오늘도 너무 예쁘네요. 우리 영미 누나. 아 제가 요즘에 물 올랐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아 진짜 누가 애 둘 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보세요. 기가 막히죠. 아유 모니터는 못 쳐다보겠다. 얼굴이 너무 타가지고 아 뭘 비비를 바르든 뭘 하든 똑같더라고요. 예, 좀 어색해가지고 오늘 아예 비비를 안 발라봤어요. 어때요? 이게 더 낫죠? 괜찮죠? 이러면 또 뭐라고 할 거죠? 흙으로 볼터치 했냐고. 그래 난 다 예상이 간다고. 예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조롱을 해도 하나도 타격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왔습니다. 아 저는 2시에 데이트 안영미고요. 오늘이 10월의 첫날이자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글날에는 한글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국군의 날이면은 어떻게 군인분들 오늘 좀 쉬시나요? 오늘 웬일로 빨간 날이 아니야? 국군의 날인데? 어? 아니 군인분들도 좀 쉬셔야 되는데 아 그럼 또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지. 아 항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군인분들. 혹시나 오늘 휴가 나오신 군인분들 아니면 오늘 쉽니다 하시는 군인분들 아니면 군인분들 가족분들이라도 저희에게 뭐 인증샷이라든지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대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읽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 점수와 함께 커피를 드릴지 말지 심사숙고 해보겠다는 거죠. 2328번님, 영미루님 보라 키셨네. 아, 오늘은 자신이, 일하러 가야겠다. 이러는데, 뭐, 무슨 말인데? 왜요? 오늘 보라 한 게 왜요? 나죠. 자신 있어가지고 보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노보라를 뭐라고 하시더니 또 보라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시네. 9911번님. 영미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요. 무료한 오후를 책임져줘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903번님. 지퍼백, 식탁보, 주방용 수건 또 아 살 게 있었는데 아 손가락 운동으로 메모장처럼 써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메모장처럼 쓰셔도 돼요. 예. 지퍼백이랑 식탁보랑 주방용 수건이면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행주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봤습니다. 9216번님 영미전화 모레에 아시안게임 축구 한일전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관심법으로 좀 봐주시옵소서.
1: 미르기라 하였느냐? 넌 왜 나에게 미르기라 하지 않니? 난 관심법으로 보았어. 자 일단 박수를 치고 들어가자고.
0: 자, 우리나라 이겼어. 이겼다고 이미. 이겼어요. 아, 샴페인 터뜨려. 집에는 정종이라도 터뜨려. 빨리. 제사 지내고 남은 거, 음복하다 남은 거라도 터뜨려. 됐어. 예. 몇 대 몇으로 이길진 모르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크게 웃는 그림이 그려지네. 아, 여기서 끝났어. 내일 모레라 그랬죠. 내일 모레부터 저는 잠수를 타겠습니다. 1129번님 저는 2대1로 이긴다에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은 두 댕이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코너 나의 X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 두 분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1, 2부 광고 줄임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 국군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아, 군인분들 버전으로 가볼게요. 애인 있습니까? 예! 애인 있습니다! 자 애인 이름 크게 외치면서 낙하! 알레스 아우토! 한 명 더 있습니다! 왕초보 영어 대출 해커스톤! 코리아.

대로 분사의 신터. 맞다,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헤이.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5: 네, 미미의 비시 배시 보시 나가고 있고요. 5230번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군대 간 아들 오늘 병장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쉰다네요. 언니 화이팅. 아, 군인들은 군인 국군의 날에 쉬는군요. 처음 알았어요. 와, 박수. 병장된 것도 박수. 아, 저기 혹시 그 연줄이 좀 닿는다면은 제가 위문 공연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니까 한번 그 병장 다신 분 아드님한테 한번 권주 씨 옆구리 좀 찔러봐요. 영민 누나 저기 위문 공연 좀 하게 해달라고. 아?

노래 너무 좋은데 너무 짧아. 아, 너무 신나는데. 미미의 비시 베시 버시 듣고 왔고요. 우리 군인 가족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우리 두댕이들 중에. 2892번님. 민통선 파견 근무 중인 아들 좀 전에 통화했는데 티라미슈 케이크 나왔대요. 아, 오늘 근무합니다. 밤엔 추워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전역하자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모두가 동시에 다 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라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쉬시나 보다. 그렇죠? 아, 요 댁에도 선물 제가 하나 제가 DJ 권한으로 하나 챙겨 드리겠습니다. 아, 뭐 원래는 뭐 우리 작가님들의 권한이기도 하고 좀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는데 아, 그러지 마라. 어? 그냥 내가 사비로라도 내가 털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5804번님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 갱년기 상사인 신랑이랑 쉬고 있어요. 우와! 쌍방 갱년기라 힘듭니다. 지혜로운 갱년기 극복 좀 알려주세요. 아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대 같이 들으면 되죠. 끝났어. 둘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 켜놓고 그냥 듣고 그냥 허허허 웃으면 돼요. 욕하고 싶으면 저 그냥 욕하시면 되고요. 4625번님, 저희 남편 20년 넘은 해군이에요. 오늘 쉬네요. 근데 집에 없네. 어디 갔니? 제가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사랑하는 김상사, 김주원 사랑한다고 영미님이 꼭 좀 전해주세요. 아니, 사랑한다고 전해줘도 뭐 집에 있어야 이걸 전해드릴 거 아니야? 예. 김상사님 앞에서는 두 분의 아들이 또 계시겠죠? 자녀분들이 계셔서 그런 거겠죠? 가만 있어봐. 해군이면은 귀신 잡으러 가셨나? 어디 갔나? 아, 해병대구나, 그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남의 남편이지만 사랑해. 0729번님 승진 저희 아들 오늘부로 일병 4호봉 됐어요. 4호봉이 뭔지 아시죠? 글쎄요. 4호봉은 또 뭘까요? 이 뭐 진급이 또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아, 1호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몇 호봉까지 있나요? 그러면은 봉급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 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모르겠다. 어쨌든 4호봉 축하드립니다. 축하. 0305번님 휴가 복귀 중입니다. 복귀 잘하라고 응원해 주세요. 민수야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또 발걸음이 또 천근만근이건데 또. 2359번님 영민님 12일에 우리 우현이 군대 가요. 첫 아이라 싱숭생숭하네요. 우현아 군대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후딱후딱 지나갈 겁니다. 저희 어머님들 보면요. 처음에만 이렇게 싱숭생숭하다고 하시지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데요. 8784번님 군인 가족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연평도 있는 이상사 파이팅. 혼자 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온갖 것 다 하는 내가 제일 파이팅. 맞아. 맞아. 아, 정말 엄마들 대단합니다. 진짜. 멀티가 돼요. 됩디다. 예, 다 됩니다. 그쵸. 군인 가족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진짜. 매번 같이 이사도 해야 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군인 아파트까지 있어가지고 어린 나이에는 아, 아파트 있어도 좋겠다 그랬는데 매번 그렇게 이사를 가야 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유, 어머님들 최고. 진짜. 4298번님. 아니, 잠깐만요. 우리 부대로 위문공연 와주세요. 포천입니다. 어머! 콜! 콜! 포천이면 가깝네. 제가 또 본가가 의정부 아니겠습니까? 가까워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협의가 된 거예요? 윗분들이랑 협의가 된 거 아니면 본인이 윗분인 거예요? 가능합니다. 다들 우리 군인 동생들이 사기 저하 될까 봐 안영민은 워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윗분들 사기는 제가 제대로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섭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 그러면은 이분한테 일단 플러스 점수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 문자 주신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소개한 분들 모두 커피 한 잔씩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가긴 좀 그렇고 요 친구랑 좀 같이 가야겠다. 지수 클릭 어딜 클릭해 줄까요?

네, 포천지역 군부대로 위문 공연 같이 가고 싶은 가수 지수의 클릭 듣고 오셨고요. 아니 두 대기 중에 군인과

가족들이 이렇게나 많았다고요? 와, 덕분에 우리가 또 무탈하게 지내는 거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4913번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근무 중인 해군 중사입니다. 19살부터 이제 내년 27년에 전역 예정입니다. 다른 꿈을 도전해 보려고 큰 마음 먹고 전역합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 19살 때부터 그러면 거의 진짜... 그쵸. 27년의 전역이면은 그러면 몇 년을 하신 거지? 나 계산이 왜 안 되지? 한 되게 오래 계셨던 건데 그토록 오래 나라 지키셨으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찬찬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막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꿈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님,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최초 전투기 KF-21 16 비행단 정비팀에 있는 꼬마 부사관 21살 김선우 하사, 우리 아들 대견해, 사랑한다, 항상 응원해 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나 세상에, 최초 전투기요? 엄마나 대단하신데요, 진짜. 아, 그 아드님도 우리 두 대를 같이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이렇게 응원의 글 엄마가 보내 문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0622번님, 저희도 해군 가족이에요. 울릉도에 있는 김상사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와, 그 군대 가신 분들 중에 김씨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 김상사야. 자, 울릉도면 자주 못 보실 것 같은데, 그쵸, 한번 가기가 힘드니까. 아유 참, 어쨌든 그 바다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육지에서도 고생이 정말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방송도 하고 있는 거예요. 9009번님, 국군의 날에 우리 아들 해군 합격 발표났네요. 우와, 11월에 입대합니다. 아, 빽빽 울기만 하던 놈이 군대를 간다니, 아, 기분이 요상하네요. 우리 아들 잘 다녀와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자원한 거잖아요. 아, 이것도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그 시험도 엄청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3533번님, 영미 씨, 우리 아들은 오늘 일병이에요. 더운 7월에 논산훈련소 입대해서 운전병으로 보직 받고 오늘은 체육대회 한다네요. 와, 요즘엔 이렇게 이게 오나요? 뭐 문자로 오는 건가요? 어머, 일병으로 진급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떴어요. 앱이 있어요? 어머 세상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앱도 뜨고. 와, 어플, 아 어플 군돌이라고 있대요. 귀여워. 어플 이름이 군돌이야. 진짜. 아, 체육대회 엄청 또 열심히 한다고 하시던데, 끝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402번님, 양구? 양구에 사는 육군 가족입니다. 아, 강원도 양구. 아, 26년 차 남편은 국군의 날 후배들 편히 쉬라고 어제 본인이 지원해 당직하고는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요. 오늘 도미 피자에서 군인들 대상으로 할인 행사까지 한다는데 이따가 저녁으로 좋아하는 피자나 한 판 사줘야겠어요. 여보 항상 고맙고 그저 건강만 해 라고 하셨습니다. 아, 9156번님, 정부에 계신 모든 군인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군인분들 덕분에 저희가 두 다리 뻗고 잘 잘 수 있는 겁니다. 전역하시는 그날까지 다치지 마시고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아, 이게 진짜 모두의 마음이죠. 예,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군인분들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어가지고 위문고문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다들 지금 막 그러면은 진돗개 발령인가요? 라고 지금 우리 두댕이들이 우려하시는데, 내가 말이야, 어? 사기를 저하시킬지 업시킬지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 내가 진짜 아, 기가 막히게 사기 상승해 줄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민규의 Next to You.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0: 어떤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0: PX 맛다시 좀 먹어본 여자 안영미,
1: PX 크림으로 피부관리 좀 했던 여자 나비,
2: PX 초코파이 못 잊는 남자 김인석이 함께합니다.
3: 나의 X이야기.
0: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하실 분,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 어서오세요.
1: 오랜만에 뵙네요, 네네. 인석 씨.
4: 죄송해요.
0: 네. 왜요?
4: 지난주에 빠져갖고.
0: 아, 그래.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바빠진 거예요? 아니요.
4: 아, 제비 행사 때문에.
1: 아, 제비 행사 많아요.
4: 그게 많지가 않은데. 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가야지. 네. 불러주면 가야지. 귀하지.
4: 많으면 안 돼요. 안 하겠습니다.
0: 네.
4: 네, 하는데. 두 분 있다 보니까.
0: 예. 어떻게 어쩌다 한 번 또 왔어.
4: 왔는데.
1: 그 날짜가 겹친 거야.
4: 겹친 거야.
1: 네. 네. 저희는 놓아드립니다.
0: 예, 놓아드리죠.
4: 근데 저희 부장님이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하셨는데. 네.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0: 왜냐면 저희도 깜빡했어요. 저희도
4: 너무 서운한 거야.
0: 김인석 씨
4: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었잖아.
1: 근데 왜냐면
4: 양복 안주머니에다 꽂아놓고 있었잖아. 핸드폰을.
1: 아, 그랬구나.
4: 혹시 연락 오니까.
1: 왜냐면 인석 오빠 빈틈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4: 나 이런 게 너무 서운한 거야. 방송계가. 네.
1: 생방이 그냥 꽉 찼었어. 그날.
4: 왜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거야.
0: 심지어 문자로 네네. 김인석 씨는 퇴출이 됐나요? 라는 문자도 왔었어요. 아무 사고를 친 게 없는데도 퇴출설까지 돌았습니다. 어쨌든 정말. 너무 축하할 일이야.
1: 아, 진짜 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0: 제 분위기 좋습니다.
4: 하나 했어.
0: 행사를 불참하셨고.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는 네? 왜 또 회식을 불참하셨어요?
1: 그러니까 회식을 왜 안 나오신
0: 나는
1: 겁니까?
0: 둘 다 안 나와도 되는데. 네. 회식 불참한 건 난 좀 빈정상이야.
1: 나 올 줄 알았어. 늦게라도 올 줄 알았어.
0: 왜, 왜 불참하신
4: 거야? 왜냐하면 그 밤에 네. 물건을 팔아요.
0: 아이고.
4: 핸드폰을 키고.
1: 아이고, 라이브 아이고. 했구나.
4: 라이브를 또 하기 때문에 라이브 네. 커머스 또 하기 때문에
0: 아우.
4: 아 고고 일정이랑 또 겹쳤어요.
1: 아이, 또 벌어야지. 아니,
0: 회식하면서 팔 수도 있잖아요.
1: 그래 우리도 같이 옆에서 피처링 해줄 수 있는데.
4: 아니, 저는 괜찮은데.
0: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거 아닙니까?
4: 한영우 씨 괜찮으시겠어요?
0: 아이, 자신 있죠.
1: 피처링 가능해요.
4: 아, 근데
1: 저희는.
4: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게 물티슈 때문에
0: 아 물티슈면 나는
4: 흘리시는 거 계속 닦고 닦으시고
1: 전문이지 뭐
4: 네네네 이렇게 하면
0: 아 물티슈면 안영민 씨
1: 그렇죠
0: 아 나 진짜 이게
4: 네,
0: 너무
4: 좀 아쉽다.
0: 아쉽긴
4: 합니다
1: 네. 네.
0: 박성원님께서 제비 아니 김인성님 나비님과 비비 듀엣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1: 제비 나비로
0: 제비 나비
4: 제비 나비네 제비 나비
0: 어때요?
4: 나쁘지 않은데요?
0: 근데 비비라는 가수가 이미
1: 비비라는
0: 있기 때문에
1: 가수가 있잖아
0: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고
1: 맞아
4: 비비 빅으로 해갖고
1: 비비 빅으로
0: 비비 빅
4: 크다 둘이 비비가 큰
1: 비비가 큰 비비
0: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쪽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힘들 수 있다고
1: 맞아요
0: 일부러 안 섞는다 아, 또 안 섞고
1: 왜 자신 있는 척해요
0: 또
1: 어떻게 된 거야
0: 또 부정에 발 안 담근다
1: 왜 피해요
0: 아, 맞아. 참고로 김인석 씨 없는 네네. 지난주 추석 특집은 네. 부모님들의 사랑 얘기로 더욱 진한 이야기로
4: 지냈어요?
1: 저희가 지금까지 네. 했던 것 중에 가장 핫했습니다.
0: 가장 수위가 강했어요.
4: 왜 이렇게 옛날 세대가 더 진한가? 농도가 옅어지나 보죠.
0: 아주 진했어.
1: 그분들은 사랑밖에 몰라요.
0: 그렇게 싸우시는데
4: 그래요?
0: 사랑도 그렇게
1: 그러니까.
4: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랬거든.
1: 그래.
4: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같이 들어가서 주무셔.
0: 그러니까.
4: 그게 나는 어린 나이에도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또 그 다음 날 또 깨고 나시면 또 둘이 또 밥 먹어요 빨리.
0: 어머니 콧노래 부르면서 설거지 하시고
1: 기분이 네네네. 굉장히 좋아지지.
4: 화해에 뭔가 있으셨던 제스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 김현정님께서 네. 아이디어를 또 내주셨어요.
1: 네네. 네.
0: 그러면 팀 이름 비나이다 어때요? 비나이다.
1: 아, 비나이다. 아, 비나이다.
0: 예. 왠지 두 분이 삭발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 삭발은 느낌인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4: 예. 아, 저는 됩니다. 남씨 안 돼요? 저는
1: 고민해볼게.
4: 됩니다.
1: 난 반삭까지 내가 고민해볼게, 반삭.
0: 그러면 또 빠꾸시랑 색깔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여러분, 쪽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사할 때 힘들다,
4: 왼쪽은
0: 힘들어.
4: 윤성호 씨.
0: 네.
4: 이제 오른쪽은 비구니 느낌으로.
1: 아니 근데 그 윤성호님은 지금 머리 헤어가 있으시던데 어떻게 된 거죠?
4: 네 씌운 거죠. 씌운 거죠. 네네.
1: 아 씌운 가짜 모발.
4: 예, 예, 예,
1: 가짜 모발.
4: 예, 예, 예.
0: 지난번에
4: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예. 그 머리 쓴 상태로 아, 어디 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네. 비가 막 옥수가 쏟아지니까 짜증을 짜증을. 이거 입마라 젖으면 안 된다고. 비싼 거라서 막 아, 그러니까 성을 내시더라고요.
0: 뉴진 스님으로 네. 활동하면서 예. 입이 더 거칠어지셨어요. 윤성원 씨가 입도 거칠어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4: 모발 젓는 거 굉장히 네. 싫어하십니다.
0: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 최길수님이 네. 와, 세 분 캠이 다시 만나니 너무 좋아요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1: 요맛이지 요맛이야.
0: 요맛이죠. 네. 봐봐 또 없으니까 노 작가님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1: 전혀 생각이 안 나.
0: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단순하다니까요.
4: 아, 노 작가님도 좀 예. 너무해요. 일주일에 한번 나왔으면 됐지. 뭘 한번 더 나오려 그래.
0: 그래서 그때 두댕이들이 짜증냈어요. 또 나왔어요. 여기서 짜증.
4: 그러다 DJ 욕심 내시겠어요.
1: 아, 심지어 진짜 영미 씨 도대체 언제 쉬냐고. 그래. DJ 자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예.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나의 X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사연부터 꽁뚜로 만나보시죠. 대학 때 잠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조금 싱겁긴 해도 늘 활기가 넘치는 까불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과방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1: 야,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0: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에 털썩 앉더니 엎드리대요. 그러곤 한참을 있더니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 야, 너 울어? 갑자기 왜 그래?
5: 그게 말이야. 진짜. 나 말이야. 영장 나왔어.
0: 멀쩡하던 남자가 하루하루 사람이 말라갔습니다. 그렇게 사람 걱정을 시키더니 뭐야? 식음전폐하는 것도 질렸는지 며칠 지나니까 돌변하더군요. 오히려 살판이 나서 학과 공부는 대충하고 술은 매일 마시고 다녔죠.
4: 야, 인생 뭐 있어? 끌려갈 때까지 노는 거야. 잡고 찍고 돌리고 잡고 찍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1: 아, 그래 시원하게 마셔. 이거 막걸리 한 시간 딱 마시고 2차는 맥주 어때? 날도 좋은데 어디 테라스에 가서 맥주 한 잔 콜?
0: 이거 잠깐만요. 우리 엊그저께 회식했을 때 부장님 했던 멘트 그대로인데요.
1: 이거 똑같은데?
0: 아, 저희가 회식을 2시간 안에 예. 끝냈거든요.
1: 1시간 맞아. 막걸리 1시간 맥주
0: 뭐 어쨌거나
4: 거의 뭐 주입하다시피
0: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게 신나게 놀더니 이번에 심각하게 저를 봅니다. 볼은 빨갛고 눈은 풀려가지고 저를 아주 음침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1: 아, 뭐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봐. 야,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5: 모르겠다.
1: 아, 또 왜 그래? 말을 하란 말이야.
5: 그게 말이야. 군대 가기 전에는 다들 미리 한다는데.
1: 응? 뭐라는데?
5: 미리 말하지 않나? 솔직히 난 그렇다. 네가 날 안 기다리면 서운할 것 같고, 아, 그렇다고 또 기다리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어렵다 내 인생.
0: 아, 정말 별꼴아지 다 본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해결해 줬죠.
1: 야, 기다리지 마.
5: 어?
1: 나도 너 안 기다릴게.
0: 그렇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잤습니다.

0: 네, 큐오큐의 떠나가라 지금 흐르고 있고요. 네. 이선아님 선곡 찰떡이다. 가라 가라 떠나가라. 0123번님 영면이가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1: 약간 술 먹고.
0: 정수경님 이 자식 뭐라는 거야.
2: 화가 나셨네요.
0: 화가 났네. 네. 이정희님 사이다 결말 마음에 드네요. 강현정님 요즘은 다 헤어지고 가더라고요. 뭘 기다려. 아하. 그래 맞아. 그렇더라고. 홍성영님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고참님들 상병 달면 여친들 다 고무신 거꾸로 신더라고요. 그치 그치. 저도 기다렸던 기억이
1: 없어요.
0: 없어요.
2: 저도 군대를 갔던 남자친구도 없었던 것 같고.
0: 저는 이렇게 막 가면은 그래도 다시 못 볼 것처럼 울긴 해.
2: 울긴 해야지.
0: 훈련소 와서 울어.
1: 그렇지. 통곡해야지. 훈련소에서 많이 우는 여자친구가 네. 보통 이제
2: 제일 빨리 가야지.
1: 제일 빨리.
0: 근데 그게 진짜 그 말이 맞나 봐.
1: 그런 속설 있죠.
0: 제가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진짜. 네. 근데 다들 막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렇게 울면은 금방 거꾸로 쉬는 데서 아니야, 나는 달라. 그랬는데 가자마자 바로 빛이 나는 솔로 뚜렁뚜렁.
1: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빨리 헤어졌던 거는 그 친구 중에 또 사귄 거예요, 그분이. 울고 훈련소에 친구들이 다 같이 가잖아. 배웅해주고 돌아가면서 여자친구가 너무 우니까 네. 술 먹고 달래려다가 그날 당해.
0: 그날 바로.
2: 이야, 네. 무섭다.
0: 김강원님, 네. 인석 씨 우는 연기 너무 잘하시네요. 인상적입니다.
1: 아, 우는 거는 뭐 도가 쳤습니다.
2: 전문이죠.
1: 네, 전문이에요. 늘 울어요.
2: 예. 네, 한시 울어, 한시 울어. 네,
1: 늘 젖어 있어. 술 먹으면 자주 울고. 네, 그렇습니다. 네.
2: 눈물이 많아요. 네.
0: 그래서 물티슈를 지금 팔고 계십니다.
1: 그게 마를 날이 없어요.
0: 김인석 씨 눈물로 네네. 만든 티슈.
2: 웨티슈, 웨티슈. 네.
1: 마른 구매 부탁드릴게요.
0: 네. 3478번님.
2: 같은 과 CC였던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하도 편지 타령을 하길래 당시 철이 없던 저는 비슷한 시기에 군대 간 다른 친구랑 서로 안부 편지 하는 건 어때? 라고 못되게 말해서 결국 남친을 울렸어요.
0: 아이고,
1: 남자끼리 편지하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서로 수감자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다고
0: 서로서로
1: 여자 수감자 남자 수감자가 이렇게 편지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 요즘은 그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0: 그치 그 어플이 있어요.
1: 요즘은 휴대폰을 또 사용하게 돼갖고
2: 그러니까
0: 어플이 있어도 아마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걸요?
2: 근데 이때 당시엔 진짜 이 편지 한 통 한 통이 네. 너무 소중했을 것 같아요.
0: 그럼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콜렉트콜 있잖아요.
1: 수신자보다
0: 이거 상대방이 바쁘거나 일하면 못 받을 수도
2: 놓칠 수 있지.
0: 그거 한 번 놓쳐도 이게 계속 가더라니까.
2: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야.
0: 너 그때 안 받았어. 이게 계속 가더라니까.
2: 맞아요.
0: 그래 이게 작은 거에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자 오늘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께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꽁트에서 건전해 오늘의 주제도 알려드려야겠죠.
1: 네. 국군의 날 특집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군인과 곰신의 사랑. 네, 다들 맞다시를 통해 마음 주고 받아본 적 있죠?
0: 네.
1: 군대 시절, 고무신 시절 어떤 사랑을 했는지 그 얘기 보내주십시오.
2: 네, 갓 20살 네. 젊은이들의 사랑 가장 혈기 왕성한 시절이자 가장 풋풋한 시절이잖아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공짜예요.
0: 네. 자, 우리부터 털어놔야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털어놨어요.
1: 네.
0: 사실. 네. 처음에 뭐 훈련소 가서 뭐 양다리 걸쳤다가 동시에 마주쳤던
2: 소설이다.
0: 훈련소에서.
2: 훈련소에서?
0: 둘 다 이름이 똑같았어요.
2: 어머.
0: 그래가지고 마주쳤던 썸.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군대 간 오빠가 본인이 군화를 거꾸로 신어가지고.
2: 아이고야.
0: 잠수이별 당했던 썸.
2: 당했고, 아.
0: 네. 전 여러 가지 이야기
2: 여러 가지가
0: 했습니다.
2: 있구나. 저는 남자친구를 군대 보내보거나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때 요런 이 감정을 잘 몰라요.
0: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그럼 다들 군대를 안 갔어요?
2: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나. 그러니까 오빠 이미 군필자.
0: 연상들이.
1: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들.
0: 머리 좋다.
1: 이미
0: 갔다 오신 분들.
2: 갔다 오신 분들 만났지. 앞서갔진 않아. 앞서갔죠.
0: 앞서갔었네.
2: 네네.
0: 네, 우리.
1: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 주변에 뭐 이런 썰 들었었어요?
1: 주변에. 아, 제가 뭐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네네네. 아, 그 조세호 씨.
0: 네.
1: 조세호 씨. 네네네.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분이 자기도 유학 간다고 기다릴 수 없다고 네네 그리고 헤어졌었는데 네.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2: 이거
1: 굉장히 유명한
2: 얘기예요. 아, 진짜요?
1: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휴가 나왔을 때
0: 어머
1: 네네네 갔더니 도매시장에서 이거를 무슨 사임 누나처럼 봉투를 대봉투를 두 개를 크게 막 옷, 네네네. 아유. 화려하게 사시려고.
0: 동대문으로 네네네. 유학을 가셨구나.
1: 예쁜 옷들 막 이렇게.
2: 그럴 수 있어요. 패션 공부하러 가셨네. 패션 공부하러.
0: 내가 어머니야.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유학인 거예요.
2: 네네네. 여기가 바로 파리입니다.
0: 그럼요. 네. 내 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유학인 겁니다. 예.
1: 예전에는 지역에서 서울로 네. 큰 도시로 맞아, 가면 맞아요. 유학이라고 했었어요.
0: 예,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상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2: 아, 맞아요. 네,
0: 상경한다고 네네. 그런 거죠 뭐. 네. 자, 군인과 곰신의 사랑 사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금선님. 네. 군대 간다고 헤어지자고 했던 남친이 있었는데 공익이었어요.
2: 아이고야.
0: 집에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핑계가 아주 그냥.
1: 이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했지만 공익.
2: 그냥 네. 헤어지고 싶었던 네. 거지 뭐. 네네네.
1: 그렇습니다.
0: 아, 진짜 이런 네. 핑계도 네. 되는구나.
1: 네. 영어로는 파트타임 밀리터리. 그렇습니다. 파트타임 밀리터리.
2: 네네네. 네. 7호 이사님. 학사 장교 남친은 군대 가더니 고삐 풀린 듯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더군요. 그 금방 장교 친구들이 다 제보해줘서 알게 됐죠. 그래서 자연스레 헤어졌습니다.
0: 군대를 가서 오히려 이렇게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2: 와,
0: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래도 이게 싶기도 장교니까 일단 사병이랑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0: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에이. 있는 그 군인 동기라고 하나요?
2: 그렇죠. 뭐 여군이 있을 수도 있고
0: 아니면 또 이제 뭐 네네. 여동생이나 뭐
2: 소개 좀 시켜달라고
0: 나 뭐 솔로다라고 거짓말하고
2: 네네. 맞아
0: 야 소개 좀 시켜줘봐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2: 또 외출도 그렇죠. 일반 그 병장님들보다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1: 그리고 그렇죠. 군부대 근처에 이렇게 나왔어도 돌아다니면. 그 군부대 지역에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교니까.
2: 아, 그럴 수 있겠다. 눈독들이지.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그렇구나. 9639번님.
1: 네, 제 친구가 남친 군대 보내고 너무 울어서 술 사주고 달래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군대 또 보내고 또 울고 왔더라고요.
2: 보낼 때마다
1: 습관적으로 군대를 보내시는
0: 습관성이네.
2: 꾼이네 꾼.
0: 네. 5851번님. 군대에서 고참한테 들었는데 여자들은 울면서 마음에서 씻어내는가 보다 하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저 역시 상병쯤에 여친이 거꾸로 신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대성통곡 하나 보다.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1: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 그 없으면 너무 슬프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롭고 힘드니까.
0: 외로우니까 네. 빨리 그 공허함을 마음이니까. 빨리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유남수님.
2: 네. 22살 울딴 남친이 군대 간 지 3주 됐어요. 어제 집으로 군인용 봉투에 편지도 오고 딸은 열심히 답장 쓰던데.
0: 우와 가장 풋풋하지.
1: 요거 이제 편지 다시 돌려보낼 때 편지 쓸 때
0: 네.
1: 이제 사회에서 군대로 편지 보낼 때는 옛날에 우표하고 편지봉투하고 편지지
0: 네,
1: 같이 싸서 같이 보내주면 거기에다가 또 편지 이렇게 붙여서 또 그래, 다시 답장이 맞아. 오고
0: 그렇죠, 항상 추억이네. 이렇게 두꺼운 편지로
1: 맞아요.
0: 보면은 남자들이니까 글씨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 삐뚤빼뚤한데 그날그날의 일과들을 막 보내주는 거
2: 귀엽다.
0: 나중에 이제 똑같은 편지를 이렇게 답장 써주느라고 저는 또 허드렛일을 많이
2: 아이고야.
0: 했어요.
2: 아이고야 바빴구나.
0: 쌔깔리기도 하고.
2: 쌔깔리지.
0: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했었나 싶기도 하고.
2: 그렇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딱 걸릴 수 있어.
0: 저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가장 풋풋하고도 뜨거웠을 그 시절의 사랑. 군인과 고무신의 사랑 얘기. 사연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3: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4: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식 대리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아니,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복은 못 받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리
4: 잘 부탁드립니다.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개그맨 김인석 씨, 가수 나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국군의 날 특집입니다. 군인과 곰신의 사랑이에요.
7: 네.
6: 6380번님, 남편이 들으면 안 될 텐데. 그때 엑스가 이병 때였는데 편지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에 100통 보내기. 네모반에서 난리가 났었죠. 남친도 감동해서 울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남자 살고 있습니다.
7: 지금 남편에게 몇 통을 보내보셨나요?
6: 그렇죠. 예. 아마 단 한 통도 보내지 네네. 않을 것 같아요. 문자 예. 한 통도 안 보낼 것 같은데.
7: 두통약만 먹이고 있지 않나요?
6: 그렇지, 그렇지. 편두통만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 우리만 알자고. 아, 네. 과거엔 네. 우리 다 이런 적 있잖아. 네. 0539번님?
7: 네, 저만큼 곰신 많이 한 사람 없을걸요? 총 세 번을 했습니다.
8: 많이 하셨네.
7: 와.
8: 장학생이다, 이분은. 장학생이다.
7: 아, 대학 그래. 동기 하나. 하사관 보내고 무릎 다쳐서 나온 뒤 헤어지고요.
6: 네.
7: 어머, 나오면 또 헤어져? 졸업 뒤에 군대 미루던 놈이 가야겠다며 두 번째 곰신 신었었는데 걔도 다쳐서 의과사인요.
8: 또 다쳤어.
7: 그리고 몇 년 뒤 4살 연하 남친 해군 보내고 곰신도 신었지만 결혼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헤어졌습니다. 그 뒤 새 남친 만나서 결혼 내년에 결혼해요.
6: 얼마나 세상에나.
7: 어머나 세상에.
8: 내년에 결혼. 아, 축하해요. 네네.
6: 그래도 우리가 있으시네. 이렇게 네. 또 곰신을 또 세 번이나 해주시네.
7: 대한민국 국방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6: 예.
7: 아, 이분 덕분에 아, 장병 진짜. 셋이 네. 네네네 편안하게 또 분장을 했습니다.
6: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곰신계의 오은영 박사님.
8: 그러네요.
7: 네. 네. 네.
6: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귀하디귀한 제비 한 마리 두 대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서
8: 가야지.
6: 3부에서 만날게요.
9: 나온다.

0: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1: 자로 찍고 돌리고 돌리고
2: 돌리고 어머 돌려 세상에 나 오늘 장사하네.
1: 아 집에 엄마 집에 엄마
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4: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5: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8: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11: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2: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3: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2: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아. 부장님 뭐라고요? 아, 앞서 짧게 들었던 네네네네. 제비 한 마리. 아,
1: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
0: 그때 라이브 버전이었는데 그 노래도 워낙에 짧았는데도 또 네. 짧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좀 다들 안타까워하고.
1: 너무 아쉬워요.
2: 아니 이 문자가 너무 웃긴 거예요. 2086님. 아니 뭔 노래가 묵은밖에 안 들려요. 저희가 심의에 걸려서
0: 그러니까 눈 뜨고 가위 네. 눌린 기분인 거야.
1: 아니, 가사 전달이 안 돼요. 가사 전달이 네.
2: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0: 그 소리만 나고 지금 그 주댕이들이 지금 화가 났어 지금. 아니 좀 들려줄 거면
1: 이거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2: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예, 수 있습니다. 제비 한 마리 예. 검색하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자 네. 나의 X 이야기 김인석 씨 나비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2: 오늘의 주제는 군인과 곰신의 사랑입니다.
0: 네네. 네. 7205번님.
3: 저도 썰 좀 풀게요. 2002년도에 군대 보내고 남친 전역하면 CC하고 싶어서 남친 학교로 편입까지 했습니다.
2: 어머나.
3: 그렇게 쭉 기다리다가 남친 병장 때 다른 오빠와 CC했습니다. 아이고야.
0: 왜냐하면 또 대학교 가는 순간 야. 신세계가 열리거든.
3: 새로운 세상이죠.
0: 그전까지는 이 사람만 보고 지내다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3: 오빠들이 너무 많은 거야.
0: 그리고 대학교 가잖아요. 술자리가 그렇게 많아.
3: 그렇죠.
0: 동아리든 뭐든.
3: 일주일에 8번 마셔요.
0: 혈기왕성한 예. 대학생들이 말이야. 그리고 또 보면 학교 앞에 자취촌들도 많다고.
3: 집에 안 갈래 희야 너는 집에 안 갈래
2: 뭐 이렇게 집에 안 간다는 거야
3: 안 가지.
2: 나비 씨는
0: 선배님 네. 제비 한 마리 키워주세요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3770번님
2: 아, 대학교 1학년 때 CC였던 그 아이 군대에서 꾸준히 콜렉트콜로 연락을 이어온 그 아이 덕분에 20년 전에 제 핸드폰비만 35만 원이 나왔어
0: 진짜 많이 나왔다
2: 와 핸드폰비가 35만 원 나오셨대요
0: 그 당시에
2: 그거 메꾸려고 당시 시급 2,400원짜리 밤샘 편의점 알바를 6개월간 했습니다 야 핸드폰비 때문에 알바를
0: 그러니까.
2: 해야 돼요
0: 그치
1: 이거 너무 비싸잖아
2: 제대 후에 바람핀 그 아이
0: 어머
2: 아 여전히 힘든 날이면 전 남친이 나오는 악몽을 꿉니다

0: 와,
1: 아,
0: 이건 진짜 두고두고 벌 받을 거야. 원래 콜렉트콜 잘안 받거든요, 진짜.
2: 그치,
0: 웬만해서.
2: 이거 안 받아줘.
0: 다 받아줬던 거 아니야.
1: 야, 시급이 2,400원 때면은, 아, 꽤 옛날이네. 20년 전이네, 정말.
0: 20년 전인데 아, 35만 원이 나왔던
1: 35만 원이 나왔던.
0: 이건 완전 진짜 아, 전화를 정말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했다는 거야.
2: 아, 요즘도 휴대폰 요금 이렇게 못 나와요.
0: 그러니까
2: 얼마나 했길래.
1: 아니, 파병을 가셨나? 어디 해외로?
2: 해외로 가셨나?
1: 해외 전화인가요?
0: 아니,
1: 어떻게 35만 원이 나오죠?
0: 야, 진짜. 근데 기껏 이렇게 다 해줬더니만은
2: 그래.
0: 또.
1: 정말.
0: 기껏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바람이야.
2: 아이, 나빴다.
1: 이러면 안 되지.
2: 아유, 벌 받을 거야.
0: 진짜, 정말. 아유, 두고두고 후회해라, 진짜.
1: 그럼요.
0: 네, 9216번님.
3: 저는 군 복무 당시 군동기가 상병 시절 헤어졌는데요. 차마 제 이름을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이름과 동기 전 여친 이름이 똑같았다는.
0: 오.
3: 제가 전 여친 대신 곁에 있어줬는데, 저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1: 아, 저는 뭐야, 이거.
3: 편하진 않았습니다.
0: 아, 이름이 좀 중성적인 이름이었나 보다. 그 여성분이, 아니면 남성분이 그럴 수도 있고.
1: 네.
0: 아, 근데.
1: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3: 예.
0: 그렇게 전 여친 대신 곁에 있어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발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 네네. 두 분의 사랑 어떻게 되셨는지.
0: 네네. 그래, 맞아. 네. 지호 같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2: 그쵸, 그쵸. 아. 지호가 이제 중성적인 이름이거든.
1: 그렇습니다.
0: 그 수연.
2: 수연이. 맞아, 맞아.
0: 맞아, 맞아. 7024번님. 남편이 남친이던 시절 부사관 후보생일 때 주말마다 도시락 싸서 면회 갔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엄청 추운 겨울 면회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잔디밭에 담요 덮고 앉아 오돌오돌 떨면서 손 꼭 붙잡고 앉아 있었더랬죠. 그렇게 8년을 장거리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14년 차입니다.
2: 어머나.
1: 와, 그럼 야, 함께
2: 처음으로 해피엔딩이다. 와. 처음으로 해피엔딩.
1: 22년 함께 하신 거야.
0: 네.
1: 어머, 어머, 웬일이야.
0: 이런 분들도 계세요.
1: 예, 그러니까요.
2: 지금까지 다 거꾸로 고무신 신고 갈아타고. 네.
0: 와. 우리 항상 매운맛만 보다가.
2: 네. 네, 오늘 지금 처음으로 따뜻한 사연이에요.
0: 순수한 사랑도 있었어.
1: 네. 남편분 지금도 군인이신지 궁금하네요.
0: 그래. 지금도 이렇게 담요 하나에 두 분이 이렇게 오붓하게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2: 예.
0: 네. 이정희님?
1: 네, 남친이 군대 가서 곰신 됐었는데요. 어느 날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0: 어?
1: 자기는 군대 생활하면서 나라 지키는데, 저는 기다리기만 하는 게 한심해 보인다.
2: 어머!
0: 네? 무슨,
2: 무슨 말이야?
0: 잠시만요. 무슨, 예. 뭐라고요?
1: 아,
0: 난 말이야. 난 군대 가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넌 왜 집에서 가만히 있냐?
2: 와, 이거 나빴다.
0: 뭔 소리야?
2: 뭐야?
1: 저는 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라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아, 그럼.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유,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자 한번 봅시다.
1: 네.
0: 지금 어떻게 지냅니까?
1: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0: 나 진짜. 그 근황이 너무 궁금하다.
1: 나라 사랑하면서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0: 나 진짜. 네네. 나라와 결혼을 하셨나 봅니다.
1: 네네.
0: 자, 군인과 곰신의 사랑 사연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올게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3부 시작됐고요. 네. 지금까지는 예행연습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3: 이풀기였고요. 나의 X 이야기

0: 우리 오늘 주제는 군인과 고무신의 예. 사랑 이야기입니다.
1: 입 좀 더 풀어봐요. 우리.
0: 네, 더 이제 풀자. 이제 해야지. 가자. 자, 옷을 풀든 뭘 예. 풀든 고무신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익명 왔어요.
1: 가보자.
0: 네, 네 가봅시다.
2: 네. 것 같은데.
1: 남친이 상병 때쯤에 보낸 손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지에 별 두 개만 그려져 있었어요. 이별 통보였어요. 아. 두 개의 별, 이별.
2: 이별. 아, 와. 진짜 이거 너무하다.
0: 아니, 자, 이별을 할 때도 상도덕이 있지.
1: 그렇지. 상도덕이라는 게 있죠.
0: 이게 뭐 하자는 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별 두 개 그려가지고 그랬네. 뭐야. 차라리 그냥, 아,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1: 그만하자.
0: 뭐,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성이라도 좀 맞아, 보이던가.
1: 맞아. 이게 뭐야?
0: 아이고 잘 헤어졌어요.
1: 그래
0: 잘 헤어졌어. 에이. 아 나 진짜 이런 남자는 끝까지 안 만나는 야, 게 다행이야.
1: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0: 그래
2: 재미없는 넌센스 퀴즈 같은.
0: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눈치 못 채고 그냥 계속 편지 쓰고 그래서 자 앞서 동기 전 여친과 동명이었다는
2: 네.
0: 사연.
2: 아 네네네 궁금했었는데.
0: 네 후기 도착했습니다. 네. 어떤 이름이었는지.
2: 이름 도희였습니다.
0: 도희.
2: 오. 지금은 각자 잘 알아 잘 살아요. 좋은 여자랑 연애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직도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짜증 난대요.
0: 아 아직도 아,
2: 연락이 되나 봐요. 군 동기라.
0: 아. 아니. 도희 좀 이제 버려주세요. 이때쯤이면 이제
2: 많이 좋아했나 보다.
0: 미련을
1: 그래,
0: 버릴 때가 됐는데
1: 이제 놔줘야지. 오래됐잖아.
0: 언제까지 도희만 붙잡고 예. 살 거야.
2: 아 근데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다 도희는.
0: 어 그렇지. 9311번님 저 3살 열아 남친 군대 기다린 적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오빠들 만나 여유 있는 데이트할 때 저는 매번 면회 가고 고생 좀 했죠. 그러다 결론은 저녁까지 기다리는 여자는 너무 지독할 것 같다면서 차였습니다.
2: 와.
0: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기껏 다 기다리면
1: 너 너무 독하다.
0: 부담스러워. 그러면 얘랑 이제 이 정도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결혼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되는, 얘랑 결혼은 싫고 아. 이렇게 되는 거지.
2: 근데 지나고 나면 아마 후회될 거야. 그렇게 맞아. 정말 헌신하고
0: 그럼요.
2: 네, 참아주고 기다려준 사람이 흔치 않거든.
0: 그럼.
1: 근데 네, 지금 우리 겁니다. 문자 보면은 네. 기다린 여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 지독하다. 그다음에 한심하다. 부담된다.
0: 너 왜 나라를 안 지키고 있니?
2: 아니,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모른 거야.
1: 너무 상처돼 너무 있을 것 같아.
0: 그러니까는 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예쁘게 이별하는 법을 몰랐던
1: 그치.
0: 것 같아. 그냥 아이 싫어, 에이 헤어져 이렇게 된 거지.
1: 약간 회피형 친구들도 많았던
0: 맞아요,
1: 것 같아.
0: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예의 없이 이별을 많이 고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군인이었던 우리 전 남친도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2: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뭐, 네네네. 그렇습니다.
0: 그때 마음에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그거에 벌 받느라고 아들 줄을 낳았어. 자, 문원민님.
2: 네, 저는 춘천에서 대학을 다녔는데요. 추석 명절에 고향 창원으로 가는 만원 버스에서 만난 옆자리 군인 아저씨와
1: 어머나.
2: 사귀게 되었습니다.
1: 우와.
2: 그 아저씨와 결혼을 해서 우와. 올 2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0: 아니, 어떻게 또 옆에 아주 귀한 시에도 이렇게 됐어? 어머, 신기하다.
1: 우와.
0: 그래, 그, 이런 게 인연인 거예요.
1: 네.
2: 우리가 많이들 상상하는 그 버스 안에서의 로맨스.
1: 정말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네.
2: 사실 군인 옷 입고 군인 머리 짧게 잘라놨는데도 멋있게 보이면 진짜 멋있는
1: 거 잘생긴 거야.
2: 진짜.
0: 네. 어머 세상에. 요런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2: 네.
0: 자, 2276번님.
1: 저는 꽃이 파는데요. 군인 이야기 하니까 최근에 완전 설레는 주문 받은 게 떠오르네요. 27년 1월 주문이었는데요. 미리 예약되냐면서 자기가 해외 파병 가는데 여친 생일날 못 만나서 미리 예약을 주셨어요. 그 군복 입으신 멋진 분 저까지 설레었죠.
2: 아,
0: 그래.
2: 예약 걸어놓고 가는구나.
0: 아 어떡해.
2: 멋있다. 와,
1: 근데 이 두 분 아직도 잘 만나고 있었으면 좋겠다.
0: 그쵸? 좋겠다.
1: 미리 이렇게 예약을 다 해놨는데 설마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겠죠?
0: 아, 안 돼. 가슴 아파. 우리 고춧가루 탭탭탭.
1: 하지 마요.
2: 나루시래.
1: 나루시래. 잠깐만요. 나루라니요.
2: 나루랑 나비랑 고춧가루를 합쳐서. 나비랑 고춧가루를 합쳐서. 아 나루씨. 지금 고춧가루를 이렇게 부시면.
0: 데렛나루씨? 데렛나루씨 똑똑.
2: 죄송합니다.
1: 예, 예.
2: 아 네네네. 아 구렛나루 됐네. 구렛나루.
1: 왁싱할게요. 왁싱할게.
0: 여의나루씨?
1: 예.
0: 자, 2511번님.
2: 제 X는 의경이었는데요. 면회 건물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교도소에서 X 이름을 찾았어요.
0: 어머.
2: 거기서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래서
0: 어머.
2: 의경인데 없어요? 했더니 역 건물로 가라고 쫓겨났었습니다. 아, 이게 왜냐면 그 교도소 옆에 의경들이 생활하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생활관이.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헷갈리셨네.
2: 기본독서에 네. 갔는데 불렀는데 있었어도 되게 이상했겠다. 네. 사실은
0: 예전에 김영철 씨가 네. 그 의경으로 군생활 하셨는데 네. 교도소에서 근무하셔갖고 면회를 가는데 네. 어머님이 차 타고 어디 교도소로 가주세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되게 찹찹한 표정으로 아유 누구 면회 가세요? 그래서 아들 면회 갑니다. 그래서 아유 얼마나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막 애잔한 대화들을 나누다가 내려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2: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어. 자 군인과 곰신의 사랑 얘기 지금 나누고 있고요. 자 노래 듣고 이어가 볼게요. 티파니 형의 Lips Together. Kiss.

0: 네, 티파니 형의 Lips Together 듣고 왔습니다. 네. 입술 다 함께.
1: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0: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그리고
2: 윗입술 아랫입술을 같이일 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0: 그런가? 그런 건가?
1: 셀프로.
0: 네, 김인석 씨와 나비 씨와 함께 2대1로 입술 네. 맞춰보겠고요. 자, 5452번님. 오늘 국군의 날이라 계룡에서는 네. 행사가 한창인데 두대에서도 군대 이야기 나오니까 더 재밌네요 아, 라고 하셨습니다.
2: 이쪽 지역은 난리죠 지금.
0: 아 그렇군요.
2: 막 행사들 많이 할 거예요. 큰 행사들.
0: 아, 그렇죠. 7024번님. 네. 지금도 열심히 바다 지키는 20년차 군인입니다. 출동 한 번에 1, 2주가 기본이다 보니 아직도 서로 애틋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와,
0: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출동 한 번 하는데 1, 2주가 기본이래요.
1: 그러니까.
2: 아, 큰데 타시나 보다. 해군이시네.
1: 그렇지. 바다로 나가시면.
2: 네네네,
0: 자, 김선아님.
2: 네, 여군이 꿈이었던 여고생 시절. 저보다 6살 많은 군인과 펜팔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로 여군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때 편지를 주고받았던 남자와 16년째 알콩달콩 살고 있어요.
0: 어머.
2: 남편은 어느덧 28년차 군인, 저는 비록 군복은 못 입었지만, 나라를 지키는 남편을 보며 대리만족하며, 오늘도 든든하게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그래, 옛날 펜팔 하던 적 있었어.
1: 네네. 맞아.
0: 그 전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저희 선생님께서 여군 가라고. 근데 엄청 목소리 크다는 이유니까.
2: 아, 단순하다.
0: 네.
2: 목소리니까.
0: 정말 단순하게 우리 영민은
1: 가야 된다.
0: 군대 가라고. 부사관 가라고. 그 팜플렛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1: 진로를
0: 권하셨어요. 여기 가면 월급도 주고 뭐 숙식 제공되고 뭐 하니까 갔다 오라고. 저도 되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2: 군인 가족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진짜 이분들 계시니까 또
0: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2: 또. 왜냐면 제 사촌동생도 여동생도 남편이
0: 네.
2: 군인이에요. 그래서 네, 군인 가족인데 보면은 아유 네. 열심히 잘 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8629번이.
1: 네. 휴가 나온다던 X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안 받더니 제 친구 번호로 전화했더니 전화 받던 X.
0: 어머 어머.
1: 자, 새벽 4시쯤 전화를 했을 때는 여자가 받았더랬죠. 어머. 미쳤구나.
2: 어허.
1: 자, 그렇게 헤어졌는데 제대 후에 연락이 와서는 한다는 변명이요. 여사친이랑 찜질방이었어.
0: 아, 나 험한 말 나올 뻔했네.
1: 너 정말 찌질한 변명이었다.
0: 뭐 여사친이랑 찜질방 하는 건 괜찮아? 그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되는 거야.
1: 이것도 안 되지. 일단 안 되지.
0: 찜질방은
1: 왜 여사친이랑 가냐고. 찜질방 왜 갑니까? 진짜.
0: 그러니까.
2: 아니 휴가 나와서 연락 안 되는 건 뭐야?
0: 왜 그래? 근데 제 전남친도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그 전남친의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얘 휴가 나왔는데 너랑
1: 같이 없니?
0: 없었니? 예? 이게 된 거지. 아, 그렇게 헤어졌죠.
1: 알고 봤더니 딴 여자랑.
2: 아.
0: 그랬겠죠. 딴 여자랑 돌았겠지.
1: 그렇지.
0: 한참 있다가 나중에서야 내 다시 용서해주면 안 되나? 이런.
1: 아이, 못해.
2: 북한 분이세요?
0: 네. 안동 출신.
2: 네, 다시 용서해주면 안 되나?
0: 네, 한번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네, 한번 용서해주면 안 되겠어?
2: 내가 북에서 넘어와서 사정을 잘 몰라.
0: 안 리옹미 동무.
1: 리옹미 동무.
0: 네, 아직도 혼자니? 그러더니 이제는 교도관에서 일한다고 하고 교도관으로 일한대요. 자, 7654번님.
2: 네, 20살 무렵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21살에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한 통 손편지 꼬박꼬박 써서 한 번에 보내고
0: 와.
2: 가끔 할 수 있던 전화도 샤워하다 못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던 소중했던 그때가 있었네요. 전역하고 잘 만나고 15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1: 오늘 아름다운 사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2: 누나 곰신 희망편도 있어요.
1: 네. 어머. 좋다 좋다.
0: 그래 이런 경우도 있구나.
1: 네.
0: 항상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들만 봐서 뭐 드라마든 영화로든 항상 해피엔딩은 못 봤었어.
1: 맞아. 그리고 원래 우리가 문자에 결혼했습니다고 점점점점점 이게 많으면은 어두운 건데 여긴 지금 확신의 참 느낌표야.
0: 느낌표 두 개.
1: 이거 지금 행복하다라는
0: 행복이야.
1: 거.
0: 행복이야. 네. 행복이야.
1: 다행이야. 너무 좋아요.
2: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0: 예. 그러니까.
2: 나의 진짜 소울메이트를 일찍 만난다는 거.
0: 그래 맞아.
2: 어린 나이에.
0: 아, 맞아.
2: 왜냐면 많이 헤매고 실수하고.
1: 맞아요.
2: 네. 많이 울고.
0: 일찌감치 내 단짝 만나.
2: 맞아. 이거 행운이에요. 행운.
0: 맞아 맞아.
2: 인생에.
0: 9156번님. 저는 2주제만 기다렸어요.
2: 아, 기다렸어요.
1: 무슨 사연이야? 무슨 좋아요. 사연이야? 보자.
0: 저는 3년 전에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곰신을 했는데요. 훈련소 때 각개봉투, 편지봉투를 주마다 꾸며서 보내줬고요.
2: 그렇지.
0: 병장 때까지 기념일, 빼빼로데이, 진급 택배도 챙겨줬고요. X가 기살았으면 좋겠어서 생활관, 선임, 후임 다 챙겼었거든요.
2: 웬일이야.
0: X의 부대에서 면회 1등 기록도 세우고 나왔습니다. 꽃신도 무사히 신었지만 X 부모님의 연애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2: 이게 어머
0: 인증샷까지 이렇게 그동안 싸서 했던 거 사진
2: 바리바리 싸서 정말
1: 야 이거 다 정성이다.
0: 어머 빼빼로 됐대 이렇게 꾸미는구나.
1: 이 사진을 해가지고. 어머 이거 하나하나 멘트를 다 썼어.
0: 이거 인쇄하는 것도 일인데. 어머 이렇게까지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2: 어떡해.
0: 아니 결혼
2: 아니 부모님은 이런 거 사실 모르셨나?
0: 몰랐을 수도 있죠.
2: 그 네.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을 이렇게
0: 근데
2: 챙겨준 건데
0: 부모님이 반대를 했다고 해서
2: 아 그렇지
0: 내 그렇지.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그러지. 했는데 그러지. 부모님 반대 때문에 하면서 네네네. 헤어졌다는
2: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0: 나는
2: 수
0: 그 남자가 잘못됐다고 봐.
1: 맞아. 그리고 이런 분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면 결혼해도 이제 사사건건 부모님이 어떤 걸 그래. 감섭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있을 거야.
0: 맞아. 이런 거에 휘둘리는 남자라면 그냥 안 만나시는
1: 맞아요.
0: 게 나아요.
1: 맞아.
0: 잘 됐어. 잘 헤어졌어.
1: 차라리 잘 됐어.
0: 그래. 1596번님.
1: 네, 열심히 기다려줬더니 나를 차버린 X. 그래놓고 내 결혼식 날에 싸이월드에 나보다 더 좋은 남자인 것 같다. 라는 너의
0: 뭔 소리야?
1: 글. 너 혼자 영화 찍니? 미친 거였니?
0: 아, 네가 뭔데 평가를? 아, 노주훈 작가님 아니야?
2: 네가 뭐야?
1: 아, 그리고 왜 지켜봐? 기분 나쁘게.
0: 사진을 대충 보아하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네. 그래 남자 찰스 좋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2: 진짜 혼자 영화 찍니다 정말.
1: 왜 들어와서 네. 보냐고.
0: 이런 짓 하지 마. 부질부질해.
2: 쿨한 척 괜히.
0: 군인과 곰실의 사랑 이야기 연애의 조건 베스트의 노래 듣고요. 최고의 사연도 뽑아볼게요.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군인과 곰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무리 사연 하나 소개할게요. 네. 2941번님, 군부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소한 번호 좀 잘 적어서 보내주시고 부대 이름, 교번 등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봉투에 적어주세요. 소중한 편지들 반송시킬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1: 그렇구나.
0: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2: 부대에선 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0: 그럼요. 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2: 네. 이 주제만 기다리셨던 분입니다. 네. 9156님 축하합니다.
0: 예. 아유. 이거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 때.
2: 맞아요.
0: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죠.
1: 네. 저는 3년 전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곰신. 훈련소 때부터 병장 때까지 각종 기념일은 물론이고 X가 기사랐으면 좋겠어서 생활관 선임 후임까지 다 챙겼었네요. X의 부대에서 면회 1등 기록도 세우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X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어요.
0: 아 너무 안타까워 진짜.
2: 왜냐면 자료사진을 첨부해 주셔갖고.
0: 그래.
2: 그게 되게 너무 속상했어요.
0: 저희 내 딸이면 난 너무 속상한 것 같아.
1: 그 자료사진을 보고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희가. 그래. 이렇게까지
2: 맞아.
1: 했는데.
2: 그러니까.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네.
0: 자 이분께 칼국수 세트 쏘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분 만나서 제대로 된 국수도 드시고요.
1: 네.
0: 또 나의 엑스 이야기 여기에도 사연 또 후기 한번 보내주십시오.
1: 네.
0: 자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2: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네.
2: 저 또
0: 네.
2: 지난주에 안 왔어갖고 너무 서운했었는데
0: 네.
2: 또 오니까 또 좋네요.
0: 김준영님께서는 네. 나루밖에 생각 안 나요.
2: 나비와
1: 고춧가루.
2: 네네.

0: 몸잘 쉐이빙 젤 파성에 들었습니다.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1: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로빈 시크, 퍼렐 윌리엄스의 Blurred Lines 듣고 왔습니다. 약간 흐릿한 경계라는 뜻이죠. 네, 이렇게 작가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맨날 그 오역을 하다 보니까 아예 대놓고 써주셨어. 6854번님, 아 노래에서 고라니 소리가 나네요. 그래요? 소리가 나나? 이혜정님, 여기가 맛집의 옆집인가요? 아니, 맛집의 앞집이라고요. 앞집. 4611번님, 퇴근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주차장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계속 들었네요. 두대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간. 여러분들, 지금까지 3부까지 다 이제 이풀기 시간이었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른 그 노래 지금 딱 보내주세요. Right now.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준비해둔 곡은 10월이라면, 아, 잠깐 또 절었네요. 10월이라면 이 노래 들어야겠죠?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0: 네, 바리톤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오셨습니다. 원곡은 노르웨이 2인조 밴드 시크릿 가든의 봄의 세레나데, 봄을 노래한 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 호흡이 딸리네요. 글쎄, 시크릿 가든 하면 저는 현빈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5966번님. 아, 목소리가 습하디 습하네요. 제 겨드랑이 같이 습해요. 여기가 아마존이다. 조심하세요. 아나콘다 올 수 있으니까. 최정현님. 괄사 마사지 하면서 듣기 좋네요. 겨드랑이 괄사하다가 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6600번님, 혼자 화음 넣으면서 들으니까 좋네요. 이 와중에 화음까지 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좋다. 우리 두댕이들이 이렇게 음악성이 뛰어나세요. 신지영님께서 정말 유일하게 제 걱정을 해주시네. 영미씨 허파 괜찮아요?
1: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아주 괜찮습니다.
0: 3954번님. 오, 언니 지금 600번 버스 타고 이동 중인데 언니 목소리가 들리네요. 반가워라. 제가 뛰어오는 걸 보시고 기다려주신 기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버스 기사님들 이거 운행 시간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안 세워주시는데 어머나. 그래, 이런 낭만이 있으시니까 두 대도 들으시는 거야. 어머 세상에, 센스 있어 우리 600번 오빠. 다음에 키스 600번 해드릴게요. 응? 몇 번 남은 거지? 진숙님, 롤러코스터 같은 방송 너무 좋네요. 아주 확실하죠? 예, 기승전결이 있는 방송이에요. 다 이 맛집의 앞집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오프닝부터 쭉쭉쭉쭉 달린 겁니다. 배윤겸님, 아, 국군의 날이라서 이 노래를 신청해봅니다. 태양의 후예 OST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좋아요. 배윤겸님 센스 500점 플러스 점수. 아, 1191번님 600번 오빠 도망쳐라고 했는데 뭐 어디로 도망칠 거야. 버스 안에서.

0: 태양의 후예 OST 거미 You Are My Everything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정도는 해석 가능합니다. 예, 홍성영님. 아, 여기 속초인데요. 내일부터 설악제 하는데 우와 거미 누님 온다네요. 야호!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보고 이렇게 틀어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전국의 모든 축제를 다 꿰고 있습니다. 예. 배윤겸님, 저번에 받은 플러스 점수랑 합쳐서 총 550점, 아싸! 라고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아, 그전에도 저희가 플러스 점수를 드린 적이 있었군요. 그래, 본인이 잘 기억하고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아무도 점수를 지금 합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서영님, 기사님, 595번 남았죠. 기억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8054번님, 아, 요즘 날이 너무 건조한데 가습기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맞아요. 건조해. 진짜. 너무 건조해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6428번님.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영미 언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맞받아치는 센스가 너무 좋아요. 영미 언니 사랑해요. 포에버. 저도 83 돼지띠인데 잘생기고 멋지면 다 언니 오빠인 거 알죠? 핫도 핫도. 감사합니다. 아, 성은정님, 며칠 전 운동 후 들었습니다. 아, 처음엔 놀랬었죠. DJ 바뀐 줄 알고. 근데 빠져듭니다. 안영미 최고? 라고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맛집에 앞집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제가 더 사랑하는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뛰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309번님. 아 진짜 누나 저음 목소리는 마성의 매력이. 저는 못생긴 9일 남동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804번님. 사람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봅시다 한번. 자,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돼야 되는데, 강신영님께서 인왕산 쪽 무모대에 와 있는데 하늘과 서울 시내 풍경이 아름답네요. 높은 가을 하늘 솔솔 부는 바람 잠시 쉬어가려고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부탁합니다. 이 이문세 선배님의 가을이 오면을 부탁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두 대에. 그래서 아, 요 노래 그냥 깔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라고. 예. 자, 3, 4부 주신 우리 도움을 주신 광고주님들. 환인제약이 오면, 브람스 안마의자 오면, 오뚜기 카레 오면, 주식회사 헤리

오면 IS 동서도 오면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도 오면 주식회사 본 컴퍼니도 오면 이카운트도 오면 현대오피스 유한책임 회사 오면 음주 후에 팀의 대리 오면 IM 그라운드 가을 소개하기 자 걸렸다 걸렸다

0: 마셔 쭈쭈쭈쭈쭈쭈쭈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
1: 네, 분위기 다시 다운시켜 보겠습니다. 자, 가을이 오면 쭉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는 가을에 잠깐 붉게 물드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하늘공원 아래 있는 시인의 거리인데요. 길게 뻗은 나무 사이로 꽃무릇이 피어나는데 지금이 딱 보기 좋은 때라고 합니다. 시인의 거리에 들어서면 나무 그늘 아래로 여러 시들이 전시된 산책길이 이어지는데요. 그 산책길 곳곳에 요즘 붉은 꽃무릇이 한창입니다. 가느다란 꽃잎이 활짝 핀 모습이 마치 작은 빨간 우산을 펼쳐놓은 모습인데요. 꽃 한번 보고 시 한편 읽다 보면 아, 이게 가을이지 싶어진다고 하네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느새 걷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1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오랜만에 제가 왔다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브라질 음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우비아 텔리스의 보세 유라는 뜻이죠. 너무 감미롭게 또 오늘의 4시를 이렇게 또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참 자리를 좀 오래 비웠죠. 한 달 조금 넘게 비웠는데 여러분들께 참 먼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몸이 좀 잠깐 안 좋았다가 확실히 쉬니까 괜찮네요. 좀 쉬었더니 다시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아직 뭐 완전히 몸이 뭐 난 건 아니지만 빨리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뭔가 10월의 첫날 여러분들 꼭 이 날 복귀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제작진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완벽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긴 휴가를 갔다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 이렇게 걱정해 주신 분들 또 응원해 주신 분들 또 우리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토마스 쿡도 고생 많이 했고요. 성진환 씨 그리고 권진아 씨 그리고 얼마 전까지 또 정재영 씨까지 너무 스페셜한 우리 DJ들이 또 오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고요. 이제부터 뭐 자주 쉬면서 하려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오랜만에 왔더니 환영 문자를 또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2525 쓰시는 분이 어머 순디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김유나님 순디 목소리에 기절 소름 소름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그냥 쭉 가려고요.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네. 7194 쓰시는 분은 순디 매일 기다렸어요. 헤어진 연인 다시 만난 것처럼 두근두근하다고 보내셨고요. 장명근님은 형님 이제 휴가도 사용하시고 하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종교가 없는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아 정말 장명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막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기도하여 주시겠다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가끔씩 휴가도 가면서 쉬엄쉬엄 건강 해치지 않게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또 길게 만나야 되니까 열심히 한번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또 제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러닝을 또 하고 있어요. 저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또 이렇게 DJ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일 밤도 준비해야 되고 체력을 다시 한번 키우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기다려주시면은 쭉쭉 에너지가 올라갈 겁니다. 자 계속 우리 완벽한 하루 진행을 해봐야죠.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정말 기다리고 있었어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많이 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덮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 들으셨습니다. 아주 편안한 그런 음악이네요. 뭐 카더가든의 목소리 역시나 좋고요. 홈 스윗 홈이면 원래 머틀 크루죠. 아, 저는 홈 스윗 홈이라는 제목만 봐도 그냥 좋아요. 뭐 카더가든이 부르든 머틀 크루의 음악이든 이 홈 스윗 홈이라는 어떤 제목의 의미가 참 너무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오늘 참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제가 참 오랜만에 왔더니 이렇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8299 쓰시는 분 순디 유유 돌아와서 고마워요. 이제 50원 아끼지 않고 문자 자주 보낼게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요. 9140 쓰시는 분은 놀래서 차 멈추고 문자 쓰잖아. 라고. 아, 제가 이렇게 갑자기 등장해서 놀라셨나요? 정지영 님이 순디 상순 퀴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니죠? 나쁜 제작진들. 아, 정말. 정지영 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을 정지영 님이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선물의 양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네요. 아니, 다른 스페셜 DJ들은 선물이 잘 안 줬나요? 왜 이렇게 지금 뷰티 상품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지영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804 쓰시는 분은 나 왜 울컥하는 거야? 나 순디 좋아했네, 좋아했어. 변함없는 다정한 목소리와 텐션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스페셜 DJ들의 텐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 시간에는 이런 텐션에 이제 다들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3558 쓰시는 분, 오늘은 순디 복귀 기념으로 문자 터지겠는데요. 진짜 기다렸어요. 나 누구 이렇게 기다려본 거 오랜만이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기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022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같이 듣죠. 유자의 우리들의 사랑.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아시겠지만 참 유재하 씨 대단한 분이죠.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고 여기에도 건반도 유재하 씨가 연주를 했고 중간에 기타 솔로도 유재하 씨가 연주를 했습니다. 뭐 베이스랑 드럼은 다른 분, 뭐 조원익, 유영수 씨 같은 분이 세션으로 연주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좋은 이런 노래는 참 드물어요. 근데도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 유재하의 우리들의 사랑 잘 들었습니다. 최수연님이 순디 복귀 기념으로 오늘 저녁 우리 집 삼겹살 파티 해야지. 아 그래요? 저를 뭐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삼겹살 파티 하시면서 삼겹살 먹을 때 또 만두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제가 냉동 만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파티 만두 삼겹살 파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1608 쓰시는 분, 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순디님 복귀입니다. 너무 놀라서 눈물이 흑흑. 이럴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결혼기념일 훨씬 기쁜 날이죠. 아 결혼기념일 그래요. 결혼기념일이니까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스트레스 해소용 배치 보내드리겠습니다. 9045 쓰시는 분, TV 라디오를 통틀어 나의 최애 프로그램 사랑합니다이 라고 해주셨지만 저 남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남자도 잘 챙기셔야죠.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569 쓰시는 분, 순디의 평양냉면 같은 방송 너무 그리웠어요. 오시자마자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오늘은 1000번째 문자 선물 없나요? 어우, 그동안 안 줬어요? 그동안 문자 1000개 문자 안 왔나요? 아 정말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는 1000번째 문자가 오면은 무조건 드립니다.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제가 뭐 오늘 특별히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 1000번째 문자 오면은 선물 드리니까 7569 쓰시는 분 계속 한번 문자 지금부터 한 530개 정도 보내시면 혹시 될 수 있으니까 아 오늘 만약에 1000번째 문자 그가 정말 온다면은 제가 블랙박스 드릴게요. 블랙박스 그리고 커피 드립백 세트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문자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또 문자를 보내라 마라 뭐 그런 말하기 좀 그렇고요. 1000번째 문자에는 선물이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1부 꼭꼭 보내드릴게요. 레이첼 치누리리의 Never Need Me 보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불프팩의 Running Away입니다. 10년째 투어 멤버로 함께하고 있는 색소폰 연주자 겸 보컬 조이 도식의 솔로 앨범에서 먼저 공개된 곡인데요. 불프팩이 밴드 버전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이 곡의 주인이기도 한 조이가 보컬을 맡았고요. 자꾸만 멀어지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불프팩은 살짝 들뜬 느낌으로 리듬 타게 하는 음악을 많이 들려주는 그룹이지만 70년대 소울 발라드풍의 이 곡도 손발 까딱까딱 하면서 즐기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Running Away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볼프팩의 Running Away였습니다. 아주 감미롭게 표현을 한 그런 곡이죠. 아, 참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이 취향곡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취향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마지막 입새같이 이렇게 누워 지낼 때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누워 지낼 때 정말 계속해서 음악을 듣고 LP를 주문, 그 와중에도 LP를 주문해서 음악을 듣고, 참 음악으로 좀 저는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음악들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 곡, 제가 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볼프팩의 Running Away, 같이 들으셨습니다. 6394 쓰시는 분이 순디, 저는 순디의 첫 방송부터 듣고 있던 애청자예요. 일하느라 문자는 못 보냈는데 순디가 잠깐 쉰다는 소식에 엄청 후회했어요. 이제 매일 표현할게요. 순디의 취향곡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해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 퀴즈를 좋다고 하는 이 와중에 우리 6394 쓰시는 분처럼 이렇게 우리 취향의 공유를 사랑하시는 분들, 샤이 취향의 공유 팬분들 이제 표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6394 쓰시는 분, 제가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7817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의 취향곡은요, Sentimental Journey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불렀겠지만 줄리 런던이 부른 걸 좋아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7817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이었죠. 줄리 런던의 Sentimental Journey 들으셨고요. 그 뒤로 1730 쓰시는 분 김지우님, 홍혜영님 외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신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왠지 이제 안부를 묻진 않아도 이 음악을 저도 참 오랜만에 들었는데 매가리가 없네요. 이때는 안 아픈데. 아, 좀 에너지가 좀 넘치게 한번 일단은 새 앨범에 좀 그런 곡들을 많이 불러야겠습니다. 7817 쓰시는 분이 취향곡 공유해 주셨으니까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필터 샤워기 그리고 바나나 우유 쿠폰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연을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많이 보내주시네요, 오늘. 정말 잘하면 첫 번째 문자 보내주신 분께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재현 님이 선곡도 기깔나는 오늘이네요. 그냥 순디가 와서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그냥 좋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워낙에, 제가 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완벽한 하루의 선곡은 워낙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제가 없는 사이에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그 안영미 DJ가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다고. 맛집의 앞집. 그래요. 맛집의 앞집이라는 또 코너를 만들었다고. 선곡이 워낙에 좋아서. 아니 뭐 거기도 선곡 좋은데 왜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미라님은 오늘은 누가 스페셜 DJ인가 싶어서 방금 미니를 켰는데 정통 DJ 완전 서프라이즈네요. 가을 시즈널 원두 같은 남자 순디 환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 가을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요. 스페셜 DJ들이 참 너무너무 화려했죠. 근데 이제는 또 제가 이제부터 쭉 가야죠. 정현정님, 순디, 우리 아프지 말고 천천히 같이 늙어가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나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몸 관리. 저는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나는 건강하다. 뭐 건강하니까 뭐 좀 이렇게 안 쉬어도 잘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늘고 길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님,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에 두통이 있는데 기다리던 순디 목소리 들으니 두통이 없어졌어요. 나의 두통약 같은 순디. 아, 김진영님 매일매일 들어오셔서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은 두통이 정말 없어질 거고요. 제가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256 쓰시는 분이 매갈이 없다고 하시는데 순디는 매갈이 없는 게 매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갈까요? 다른 DJ들은 굉장히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물론 윤상 씨 빼고요. 물론 윤상 씨 빼고 다들 넘치고 윤상 씨랑 저랑 둘이는 매갈이 없는 게 조금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계속 한번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미님은 저 시장에서 순대만 봐도 순디 생각났어요. 그래요. 이제는 더 토마토만 봐도 토마스 쿡이 생각나고 이런 완벽한 하루를 들으시는 분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 순대국 밀키트가 없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 김혜미님 순대는 아니라도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릴게요. 1400 쓰시는 분이 순디 왔나? 마 아프지 말고 단디하 그레이 이라고 부산에서 택시하시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진짜 단디해가지고 아프지 말고 거시기하게 잘 한번 거시기는 그게 아닌가요? 부산이 죄송합니다. 1400 쓰시는 분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순간을 믿어요.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결혼식을 했다는 뜻으로 웨딩마치를 올렸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웨딩마치는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겁니다. 외래어 마치는 행진할 때 쓰는 반주용 음악으로 행진곡과 같은 말이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혼동해서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하면 바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로 승전고를 울리다도 있습니다. 승전고는 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으로 북은 올리는 게 아니라 울리는 거죠.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6: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폴리텍 대학 두두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9: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10: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1: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 GQC도 농관원.
10: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1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3부가 시작됐습니다. 10월 1일은 제가 또 왜 언급을 한 거죠? 어쨌든 써져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아, 이 곡 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레미 쉔드의 락스테디 들으셨습니다. 레미 쉔드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이 앨범 한 장을 내고 없어졌어요. 어디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행방이 묘연해졌죠. 다른 음악을 계속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이 1집 이게 아마 마지막 앨범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왜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앨범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이 앨범에는 뭐 The Way I Feel 같은 굉장히 크게 사랑받은 곡들도 있고 참 너무 멋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안 하는지는 저도 뭐 알 수가 없고 그 특별히 밝혀진 게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가끔 이렇게 레미 쉔드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같이 들으셨고요. 송효정님이 아 정말 선곡 너무 취저잖아요. 아 승질나게 좋아요. 아 너무 승질나지 마시고요. 제가 스트레스 해소용 배치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승질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좀 줄이셔야 돼요. 기분 좋게 음악 들으시고요. 5507 쓰시는 분이 저 문자에 200원 썼어요. 아니 이제 300원. 그래도 반가워요. 순디 내게 이렇게 큰 존재라니. 뭔가 유학 간 남친 돌아온 느낌이랄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좀 쉬면서 사실 라디오를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좀 그런 좀 너무 힘이 에너지가 너무 없으니까 얘를 들을 라디오를 들을 그런 기분도 좀 안 났었는데 참 여러분들이 또 이런 저한테 이 정도로 참 저도 좀 기다리게 하는 아 그런 제가 어디 유학 갔다가 왔을 때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학 갔다 와서 친구들 보는 느낌. 약간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들 만났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보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5507 쓰시는 분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8315 쓰시는 분은 순디 저희만 좋은 건 아니죠? 집에 오니까 순디도 좋으시죠? 여긴 직장입니다. 집은 아니에요. 그래도 집이 더 좋아요. 저는 여기도 좋아요. 하지만 집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이 좋겠어요. 집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지금 반갑다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필요합니다. 신청곡 그리고 사연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제 곧 첫 번째 문자가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빨리 첫 번째 문자가 온 것도 완벽한 하루를 시작하고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 김에 2000번째 문자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그동안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0: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0: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미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330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존 레전드의 PDA 신청합니다. 순디 와서 좋고 날씨도 좋고 10월 첫날이라 좋고 다 좋네요. 게다가 3307 쓰시는 분 바로 이 문자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문자 약속드린 대로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게다가 신청해 주신 존 레전드의 PDA까지 들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문자의 주인공이셨죠. 330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존 레전드의 PDA 들으셨고요. 그 뒤로 87댄스의 청색 동경까지 아주 기분 좋은 곡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첫 번째 문자 제가 이렇게 다시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천 번을 훌쩍 넘었고요. 잘하면은 오늘 2000번째 문자까지 완벽한 하루 최초로 2000번째 문자까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분이 드는데 2000번째 문자에는 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2000번째 문자에는 제가 한번 걸어보죠. 일단 필터 샤워기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김치 세트까지 하나 드리면서 이거는 좀 이제 좀 걸리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바로 또 드시라고 모바일 햄버거 쿠폰까지 그리고 바나나 우유 쿠폰까지 이렇게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2000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이렇게 푸짐한 상품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741 쓰시는 분 돌아왔구나 상순이 형.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674에 쓰시는 분.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뭐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아주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선선하게 좋아지니까 또 에너지가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447이 쓰시는 분. 마치 집밥을 먹는 기분입니다. 스페셜 DJ분들도 좋았지만 역시 순디가 편안한 것이 집밥 생각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뭐 스페셜 DJ분들도 너무너무 참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없을 때 갑자기 이렇게 없었는데 다들 흔쾌히 이렇게 DJ를 또 맡아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너무 즐거웠죠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스페셜 DJ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제가 컨디션이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스페셜 DJ 부를 겁니다. 이진희님, 순디가 은근 인기 DJ셨네요. 아, 참. 이진희님, 모르셨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진희님. 아, 그래도 아마 가끔씩 들으시는 것 같은데 자주 들으시면은 저의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4763 쓰시는 분. 순디순디 아이 하원 전에 설거지랑 집 정리하며 듣다가 순디 목소리에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 순디에게 상담하려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셨네요. 조만간 다시 문자 보낼게요. 웰컴백이에요 라고 무슨 상담이요. 무슨 상담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그냥 제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상담보다는 그냥 웰컴 좀 환영을 문자로 보내고 곧 며칠 후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담 문자 보내실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763 쓰시는 분. 3부 끝곡 마돈나 그리고 찰리 XCX의 노래 댄스테리어 애프터 아워스 이 곡 틀어드리고 공포의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몸잘 쉐이빙 젤 타선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0월 1일, 오늘은 세계 커피의 날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커피 생산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커피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죠. 그 중에서도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게이샤라는 원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원두 이름 게이샤는 일본 기생들이 즐겨 마셔서 붙은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래요. 일본 기생들, 이렇게 일본에도 게이샤라는 어떤 그런 기생들의 그런 이름을 붙였죠. 저도 처음에는 참 이게 헷갈렸어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제가 오랜만에 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보너스 문제를 준 기분이에요. 아, 은근 기분 나쁘네요. 아, 저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저 잘 풀 수 있는데. 원두 이름 게이샤는 이제 품종이죠. 그 게이샤 나무에서 나오는 그 커피의 나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 중에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원두의 품종입니다. 그 나무의 품종. 게샤라는 나무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게이샤로 이제 발전이 됐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생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X.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절 따라오세요. 혹시 커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이제는 게이샤 커피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보급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정답은 X입니다. O 쓰시는 분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O 쓰시는 분 있나 보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있어요. 제가 X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있어요. 그래요. 뭐 나름대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찍으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 정답은 X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문제를 많이 넣어주세요. 혹시 여기서 2000번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2000번째 문자 그 선물도 타고, 혹시 몰라요. 그 상승 퀴즈에서 나온 선물까지 같이 탈 수도. 그러니까 X 적어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죠. 원두 이름 게이샤는 일본 기생들이 즐겨 마셔서 붙은 이름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Walk of the Earth의 Catching Feelings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또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보너스 문제를 또 주셨어요. 원두 이름 커피 원두 이름 게이샤는 일본 기생들이 즐겨 마셔서 붙은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아니죠. 근데 X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O라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8877 쓰시는 분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저는 O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다가 틀린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커피 원두쯤은 제가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김명님, 정답 O. 순디랑 반대로 가야지.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시군요. 난 청개구리니까요. 아이, 귀엽네요. 김혜정님은 정답 X. 오늘 순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네요. 꺼드럭대시는 건가요? 이 정도는 제가 좀 꺼드럭댈 수 있죠. 제가 그래도 커피 카페 사장 출신이에요. 카페 대표 출신이고요. 스페셜티 카페 대표 출신입니다. 제가 커피는 조금 알아요. 0484 쓰시는 분은 정답 X. 상수님 따라갑니다. 일이 힘들어 짜증내다가 순디 목소리 듣고 혼자 소리 질러 직원들이 다 깜놀했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좋으셨어요. 감사합니다. 0484 쓰시는 분은 이 상승 퀴즈의 정답도 맞추셨지만 아직 정답을 밝히지 않았지만 맞추셨지만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셨으니까 따로 바나나 우유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정답을 알아볼까요? 뭐 뻔하지만 한번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죠. 제가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기분이 참 좋아요. 정답을 맞추지 않는 날에는 정말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좀 맞춰야겠다. 웬만하면 좀 맞춰야겠다라기보다는 맞추고 틀리는 거에 연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안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는 거니까. 원두 이름 게이샤는 일본 기생 게이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남서부 카파 지역에 있는 게샤. 그렇죠. 제가 아까 언급했죠. 게샤라는 지역 이름에서 비롯됐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커피 품종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게샤라는 발음이 일본의 게이샤와 비슷하게 읽히면서 오늘날의 게이샤 원두가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게이샤를 생산하는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게 다루어지는 고품질 아라비카 커피 품종의 나무입니다. 맞아요. 아주 정말 그 공정 하나하나에 너무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깨끗하게 이 커피를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정말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게이샤 품종의 커피가 굉장히 고급입니다.

게다가 고가인 만큼 맛도 정말 입안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온도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맛있는 커피죠.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쭉쭉 한번 아니요. 연연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진아 씨가 우리 완벽한 하루에 매일매일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진아 씨, 우리 가족이죠. 이진아 씨가 또 싱글을 발매했어요. 이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Journey of Dreaming.

0: 이진아의 Journey of Dreaming에 이어서 8654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불독맨션의 Destiny 아주 기분 좋은 곡도 두 곡 들으셨습니다. 지금 문자 수가 1920개예요. 이야, 이제 곧 2000개의 문자가 도착할 것 같고요. 2000개의 문자에는 정말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광고 들으시면서 한번 2000번째 문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

0: 수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폭원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200 쓰시는 분이, 아저씨 오랜만에 오신 거 환영하고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문자가 바로 2000번째 문자입니다. 3200 쓰시는 분, 예고해드린 대로 필터 샤워기, 김치 세트, 모바일 햄버거 쿠폰, 그리고 바나나 우유 쿠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제가 오랜만에 방송에 복귀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상승 퀴즈도 재밌게 풀어주시고 취향의 공유도 아주 잘 들어주시고 참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아주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얼른 더 에너지를 쭉쭉 올려가지고 예전 컨디션보다 더 이제 매갈 없이 안 하고 좀 더 힘차게 방송을 하는 순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평범하게 정통 라디오로 또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놀러 오셔서 같이 좋은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곡은 다섯의 바다처럼 들어드리고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이 1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정지용 씨 향수에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을 따라 씁니다. 윤동주 씨 소년에 나오는 손금의 맑은 강물이 흐르고도 한자 한자 정성스레 씁니다. 유한진의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와 정한모의 맑은 햇빛으로 반짝반짝 물들으며도 따라 씁니다. 수능 시험지에는 필적 확인란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 장치는 제시한 짧은 문장을 직접 손으로 쓰게 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필적 감정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와 수험생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 그리고 12자에서 19자 사이 필체가 뚜렷이 드러나는 리을, 미음, 비읍 같은 자음, 짧은 글 하나에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10월의 첫날 2011학년도 수능시험지에 필적 확인 문구를 골랐습니다.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의 첫 마음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10월 1일 목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오스트레일리아 밴드 인엑세스 뉴 센세이션 들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했던 밴드거든요. 인엑세스. 그 우리가 지금 가을로 접어드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봄으로 접어들게 되는군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강원 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아, 서울에서 지금 서쪽으로 가는 도중인데 이 음악 흘러나오네요. 오, 제대로네요. 예, 이용렬 씨. Go West. 아, 근데 동쪽으로 가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예. Pet Shop Boys의 Go West. 이미진 씨 고맙습니다. 자, 아,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올해 첫 붕어빵을 사 먹었어요. 8950번입니다. 달달한 파츠랑 슈크림 반반 섞어서요. 2,000원에 3마리. 다른 동네 붕어빵 가격도 궁금해요. 뭐 붕어빵이 대체로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슈크림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아, 2,000원에 3마리면 비싼 거예요? 어, 그럼 뭐 팥이 많이 들어갔겠죠. 앙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 슈크림 들어간 거 별로입니다. 예. 붕어빵은 역시 단팥이 들어가야죠. 신민호 씨는 지금 부산 락 페스티벌 보러 경기도 동탄에서 KTX 타고 가는 중이에요. 아, 이번 주 일요일에 송골매 무대를 볼 수 있겠네요. 오, 그래요? 저 구창모 씨 만나면 안부 전해주세요. 예. 자, 박민수 씨가 청해주신 음악, 스타세일러, Four to the Floor.

네, 여름에 서머소닉에서 스웨이드 공연을 봤는데 예, 딱 예상했던 대로더군요. 예, 스웨이드 Everything Will Flow 들었습니다. 청해 주신 분이 8008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타세일러 Fall to the Floor. 아유, 오늘 선곡 뭐예요? 단풍이 물들기 전 간 보는 거. 아, 이거 마냥 설레는데요. 아, 그래요? 설렙니까? 감사합니다. 자, 최남희 씨가 부산에 상어 북항이 구경 갔습니다. 물살을 휘저으며 뾰족한 삼각 지느러미의 유려한 모습으로 헤엄을 치며 지나갈 때는 다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와, 딱 영화 그 조스의 음악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도 뉴스 보고 부산의 그 상어, 예, 북항이 그 전에 또 왜 동물원에서 늑대 탈출했을 때 늑구라고 그랬죠? 늑구 이름 뭐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와, 그 전에 그 판다 중국으로 돌아갈 때 등등. 아,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민족인지. 와, 근데 판다도 그렇지만 늑대나 상어 얘네들은 사실 귀여운 애들은 아니잖아요. 1대1로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최남희 씨. 자, 영화 조스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0: 2도로 시작이 되겠고 토요일에는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늦더위도 물러가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불어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얇은 외투 말고 두께감 있는 따뜻한 외투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첫 시집 어떤 개인 나를 소장하고 있는 이를 부러워한다. 1961년에 나온 이 시집은 500부 한정판으로 제작되었기에 지금은 희귀본이 되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로 시작하는 즐거운 편지가 그 시집에 실려있다. 이제나도 한입의 낙엽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고 싶다로 끝나는 10월도 그 시집에 실려있다. 연시처럼 읽히는 즐거운 편지가 시인이 고등학생일 때 쓴 시라는 사실보다 10월을 새파란 20살 나이에 썼다는 게 놀랍다. 내 사랑아리 10월의 강물을 석양이 짙어가는 푸른 모래톱 지난날 가졌던 슬픈 여정들을 아득한 기대를 이제는 홀로 남아 따뜻히 기다리리. 10월은 낮은 돌담에 흐르는 달빛 속에 울리는 목금 소리부터 들려준다. 아니 바람이 싸늘히 불고 안개 속에 찬비가 내뿌리는 석등 곁에 밤 물소리로 사람을 이끈다. 낡은 단총 밖으로 바람이 이는 가을날 잔잔히 다가오는 저녁 어스름 며칠 내 낙엽이 내리고 혹 싸늘이 비가 뿌려와서 어제와 오늘은 9월과 10월로 나뉘는 만큼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철수는 오늘 황동규 시 10월의 마지막 연을 읽는다. 창밖에 가득히 낙엽이 내리는 저녁 나는 끊임없이 불빛이 그리웠다. 바람은 조금도 불지를 않고 등불들은 다만 그 숱한 향수와 같은 곳에 쌓여가고 주위는 자꾸 어두워갔다. 이제 나도 한입의 낙엽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고 싶다. 1년 12달 중에서 10월은 특별한 달이다. 10월이란 시에서도 강물, 달빛, 목금소리, 가을비, 석등, 밤물소리, 낙엽 등의 총출동에 이 달이 어떤 달인지를 은유한다. 낙엽이 떨어지는 곳에서 삶에 대한 회한이나 체념 같은 것을 느낀다면 한잎이 낙엽이 되어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겠다는 표현은 좀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 지나간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 그 조용하고 겸허한 마음과 성찰. 이제 10월이다. 우리에겐 아직 석 달이 남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만 어쨌든 10월이 되었으니 2026년 4.4분기 결산 준비를 해야 한다. 알 수 없는 하나의로 합쳐짐을 보면서 어스름 속에서 등불을 켜야 한다.

비지스의 어거스트, 옥토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노래, 예. 제가 어릴 때 듣던 노래인데 사실. 1541번으로 퇴근하면서 철수 아저씨 음성으로 듣는 시가 오늘을 문득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아,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6시 38분 44초 막 지났고요. 3555번으로 중1 딸아 이 첫 중간고사 섰는데 오늘 시험 끝났다고 간 크게 부산 해운대로 바람 쐬러 친구랑 갔네요. 와, 나름 추억이고 낭만 있다 생각하다가도 이놈이 이거 간도 크다 싶어 성질이 나기도 하네요. 예. 제 마음 같은 음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니, 성질 나는 음악이 안 되죠. 예. 아, 지금 전국에서 방송 듣고 있는데 성질 나는 음악 들으면 안 되죠. 아, 근데 댁이 어디신데 지금 해운대로 간 거예요? 딸내미가? 부산 근처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니 모르겠다. 예. 잘 다녀오겠죠, 뭐. 아, 애가 저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 도전적이야. 모험심이 강하고. 와. 매일 방콕이보단 나은 거 아닌가 이게? 아니 모르겠습니다. 남의 가정사에 이거 함부로 예, 개입하면 안 되죠. 예. 자, 6시 40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빠 차 안에서 들었는데 이젠 제가 애 엄마가 되어 애기와 같이 집에서 듣네요. 여전하셔서 반갑습니다. 어이구. 1019번. 아이고. 예, 여전하진 않고요.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야, 이 초등학생이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되셨군요. 그래, 이렇게 보면 참 이 37년이라는 세월이, 36년이라는 세월이 참 길긴 해요. 초등학생이 애기 엄마가 되는 그런 시절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5878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예. 이 글씁니다. I can't tell you why.

0: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워먼 인 러브 들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창력 하면 첫 번째로 꼽아주던 가수예요. 바브라. 예. 이 앨범 전체는 베리 깁이 프로듀스했고요. 워먼 인 러브 599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이글스의 I Can Tell You Why는 앞에 들으신 곡이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0: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야, 0982번으로 사진 한 장 보내주셨는데, 와, 진짜 멋진데 이거. 강원도 고성에서, 고성, 예, 찍은 노을입니다. 작품명은 백햄과 노을. 야, 이런 멋진 사진에 이게 백햄이 들어가서 영광입니다. 예. 아, 근데 진짜 멋져요. 이거 작품 사진인데 완전. 와. 근데 정말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도 진짜 작품 같아요. 제가 찍으면 잘 안 나옵니다만. 예. 저는 잘 못 찍겠더라고요. 예. 제가 왜 저 인스타그램에, 예, 셀카 찍고 올리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못 찍나. 예. 거의 뭐 누가 그러더라. 야, 그거 좀 그만 올리라고. 아, 목댄가. 아, 무서워서. 예. 알리고 싶지도 않네. 아. 자, 야, 근데 아까 저 바브라하고 이글스 나갔더니, 아, 요새 가끔 올드팝이, 정선미 씨. 야, 우리가 올드팝 전문인데 왜 그러세요? 왜 늘 나가는 건데 무슨, 아이. 자, 한 곡 더 들으시죠. 엘비스 프레슬리. 네. 4629번으로, 아,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전에도 한번 보내셨는데.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Return to Sender.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 읽은 이솝우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1: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0: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의 웃줄에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3: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7: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8: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스티비 원더, 스팅, 프레자일. 네. 라이브 버전입니다. 9979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오, 분위기 있죠. 예. 하모니카 연주도 스티비 원더가 있고요. 예. 자, 프레자일. 이 막 들으니까 진짜 가을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 아유, 후드 입기 딱 좋은 날씨죠? 6360번. 아저씨, 35주년 후드 점퍼 입고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예. 오늘 날씨에 너무 찰떡이네요. 처음 샀을 때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있느라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계십니다. 오, 35주년 후드 오늘 계시하신 거예요? 야, 오늘 날씨가 입을 만하죠, 딱.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롤 오브 락을 진행합니다.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캠박스이브, 주식회사 워키, 아일웍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2: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스크루 오브 록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선생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4: 어제는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방송되는 시간에,
5: 네,
4: 지하철을 타고,
5: 예,
4: 여의나루역에서,
5: 네,
4: 봤다는 우리 청취자들이 글을 보내셨는데, 요 5637번,
5: 예,
4: 진모쌤 어제 여의나루역에 전철을 타고 지나간 이유는 뭐였나요?
5: 기억이 안 나는데.
4: 어제인데? 어제 저녁인데 기억이 안 나요?
5: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4: 잘못 본 건가?
5: 모 대학. 아, 저의 모교입니다만은 평생교육원 강의 때문에 지하철을 탔어요.
4: 지하철을 타긴 탔어요?
5: 근데 이 여의나루역에서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4: 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5: 그걸 본 건가?
4: 그렇죠. 지하철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5: 거기서 제가 이제 백캠 이거 이어폰을 안 들었다 이거죠 지금.
4: 아니, 온 정지영 씨가 보내셨죠.
5: 예예. 예.
4: 평소에 그 지하철에서 백캠 안 들으세요? 지하철에서 백캠 안 들으면 뭐 하세요? 예. 뭐 하십니까?
5: 책 봅니다.
4: 책 보면서도 들을 수 있는데.
5: 아니요, 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해요.
4: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방송에 얘기 드렸어요.
5: 어떻게요?
4: 임진모 씨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듣지를 않으신다.
5: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요. 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세요?
4: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5: 아니, 좀 사람을 좀
4: 긍정적으로.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네.
5: 아유, 진짜.
4: 사실만을 얘기한 거죠, 사실을.
5: 요즘에 가장 나쁜 사람이 없을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4: 야, 이거 이게 바로 저 많이들 얘기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
5: 아, 그런 용어 쓰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어? 아니, 세상에. 그, 저, 없는데, 있는데 그런다면 또 내가 그래도 말이라도 하지. 없을 때.
4: 그럼.
5: 안 듣는다.
4: 그럼 다시.
5: 저 다 가끔 들을 때도 있어요.
4: 좀 있으니까 다시, 예, 얘기 드립니다. 예. 임진모 씨는 사실 평소에.
5: 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잘 안 들으시잖아요. 완전히 안 듣는 건 아니지만.
5: 아니지, 물론.
4: 거의 안 듣는다고 봐야죠.
5: 네.
4: 왜냐하면 제가 방송 중에 목요일마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5: 네.
4: 뭐, 며칠 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 네, 번도 임진모 씨가 들었다든가,
5: 예,
4: 뭐 며칠 전에 백캠에서 뭘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5: 아, 옛날에는 그래도 버스나 이렇게 택시를 타면 곧잘 라디오를 틀었어요.
4: 아,
5: 그래서
4: 기사분이 틀은 거, 틀어놓은 거 뭐 곁다리를 이렇게 좀 들었다 이거죠?
5: 아, 최근에도 제가 백캠은 거의 택시에서 많이 들어요. 택시 기사분들이 백캠을 많이 듣습니다.
4: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네, 틀어놓은 거,
5: 네,
4: 들리면 듣고.
5: 그렇습니다.
4: 본인이,
5: 예,
4: 자진해서 뭔가, 네, 주파수를 맞추거나,
5: 네,
4: 스마트 라디오 미니를 켜서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 아니에요?
5: 아니요, 집에서 가끔 들었죠.
4: 잠깐.
5: 예.
4: 스마트폰에,
5: 예,
4: 그 미니 깔려 있어요?
5: 아, 당연히 깔려 있습니다.
4: 어이, 봐요. 믿을 수가 없어.
5: 아, 됐어요.
4: 이거 봐, 이 사람은. 아, 요거 저 배순탁 씨,
5: 네,
4: 방송 끝나고 저 나가서 요 검사 좀, 네, 부탁합니다.
5: 아, 아니 지금 뭐 빅브라더예요?
4: 제가 예전에, 네, 레어스의 헤이 빅브라더 그 좋아하긴 했죠. 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
5: 아,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4: 뭐요?
5: 택시 탔을 때.
4: 택시를 탔는데.
5: 뭐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4: 아, 유명?
5: 잘 모르잖아요.
4: 유명하죠.
5: 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라디오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끔 물어요. 근데 그때가 내가 출연했을 때 녹음을 해갖고. 그래, 나도 이거 듣고 있었어, 뒤에서. 뒷자리에서요.
4: 아.
5: 근데 제가 이 프로 자주 들으세요? 그랬더니 가끔 듣는데 그냥 애들 둘이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 나 그래서 내가 진짜 뒤에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진짜.

0: 잘하셨어요. 그래야지 뭐 어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아, 왜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어요.
1: 아니, 제가 물론 저 감사합니다 그랬죠.
0: 배철수 씨 만나면 전해드릴게요. 아무튼 예, 네. 어제는 아무튼 그 네. 지하철을 타고 네. 가신 건 맞아요. 지하철에서 뭐 근데 네. 제가 임진모 씨가 책을 들고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독서하는 건 맞습니까?
1: 제가요 아직까지
0: 야, 없는 얘기 막
1: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요. 스마트폰으로 뭐 읽는 게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0: 그러면 저처럼 예. 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세요. 태블릿. 좋잖아요.
1: 돈이 없어가지고.
0: 하나 사드려요?
1: 뭐 지난번에도 지갑 사준다 그래서 사줬어요? 그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 많아요.
0: 지갑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왜 사줘 제가. 지갑이 뭐 분실돼야 뭐 제가.
1: 분실돼서 그냥 바로 저한테 지갑 사준다 그래놓고 안 사주셨고 결국 지갑은 한 달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제가
1: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0: 두 달 지나면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죠. 두 달 지나면 야, 그 한 달 반 만에 얘가 또 돌아오네. 아하, 나 참.
1: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말 바꾸는 게 이 사회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0: 잠깐, 예. 제가 예. 지갑이 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임진모 씨 지갑을 네.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제가 무슨 그러면, 틀린 말을 했죠?
1: 아니 그럼 제가 만약 지갑이
0: 무슨 말을
1: 제가 만약 지갑이 안 돌아왔으면 사줬을 거 맞아 사주는 거 맞아요?
0: 그럼요.
1: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갖다 백주 대낮에 하시는 분인데
0: 그렇게 그 사람을 불신하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요. 사실
1: 잘 그냥 막 얘기하는
0: 안 믿는 거는 제가 대한민국 최고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세 사람 빼고는 다 말을 안 믿었어요.
1: 누구요?
0: 우리 어머니.
1: 어머니
0: 우리 어머니. 예. 그다음에 제 바로 밑에 남동생. 제가 동생 왜요? 얘기는 무조건 믿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믿을 만한 친구거든요.
1: 하여튼.
0: 그다음에 이제 세 명.
1: 아 알겠습니다.
0: 임진모 씨 얘기는 이제 안 믿습니다.
1: 안 믿어.
0: 끊임없이 의심하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늘.
1: 그래도 이렇게 의심도 하고 믿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31년을 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죠, 진짜.
0: 미러클.
1: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진행자 배철수 선배가 MBC에서 힘이 없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0: 제가요?
1: 네, 힘 있어봐. 임진모 잘라. 쟨 믿을 놈이 아니야. 그럼 바로 잘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0: 저는 37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지만
1: 네.
0: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뭐 고정 출연자에 대해서 한 번도
1: 네.
0: 한 번도 이 사람을 해라. 이 사람을 그만두게 해라. 이런 얘기를 PD들한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지금 몇 번 지적을 했지만 마음속 깊이 배철수 선배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저 나가서 강의할 때 오로지 배철수 선배 칭찬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0: 저는 방송에서
1: 네.
0: 계속
1: 근데 배 선배는 나만 웃기만 하면
0: 험담만 합니다.
1: 아유 진짜.
0: 자 오늘 어떤 음악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1: 유투가.
0: 유투가
1: 진짜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투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0: 달라졌대요?
1: 예.
0: 어디서?
1: 일단 이번에 이제 이 카네버 드 크루즈인가 하는 새 앨범을 9년 만에 냈어요.
0: 네네.
1: 그 내고 난 다음에 지금 본국에서는 굉장히 화제인가 봐요.
0: 그렇겠죠. 예.
1: 아무래도 본인들이 나온 그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서프라이즈 공연을 했고.
0: 그게 데뷔 무대를 그대로 재현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너무 멋졌고.
0: 유투.
1: 그리고 또 그 발코니에서 한 공연 있잖아요. 그것도 유투가 아니면 참 이런 게 멋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0: 네.
1: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이가 생각해 보니까 제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60년 61년생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 60 우리나라 66세 67세예요. 솔직히 할아버지 밴드입니다.
0: 그러네 벌써.
1: 네. 할아버지 밴드인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는 게 비틀스 앨범도 롤링스톤이 2003년에 뽑을 때와 2023년 볼 때 20년 만에 사실 비틀스의

0: 앨범이 10위권에 하나밖에 없고 옛날에는 10위권에 하여튼 20위권 안에 다섯 앨범이 있었단 말이죠.
1: 그랬죠. 예. 네.
0: 그런데 이렇게 세월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데 유튜브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한테 유튜브가 좀 먼가 심리적으로 먼 밴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유튜브는 새로운 기록을 냈어요. 제가 볼 때. 자, 장수 밴드 중에서 롤링스톤스 있습니다. 시카고 있습니다.
1: 네.
0: 비치보이스 물론 브라이언 윌슨 같지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밴드도 결성했을 때 멤버가 지금까지 있는 밴드는 아무도 없습니다.
1: 아, 그러네 진짜.
0: 이 넷이 기가 막힌 건 거예요. 이게. 전 이게 바로 아일랜드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1: 팀의 결성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멤버 교체가 없고.
0: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보노 그다음에 디에지, 아담 크레이튼, 레리 밀런 주니어 네 명이 이게 맞아요. 60년대 말에 결성할 때부터 지금 2026년까지 있다는 거.
1: 그렇습니다.
0: 그 앨범도 그때 성실하게 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번엔 9년만에 냈지만 사실 67세에 이런 앨범을 풀 앨범을 낸다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뭐 이렇게 뭐 앙케이트 조사하는 사람들의 편집진도 많이 달라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순위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배 선배도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비틀즈를 이렇게 뒤로 유투를 이렇게 뒤로 할 수 있을까? 유투가 왜 100위 안에 못 든다니까 유투 앨범이 롤링스톤에
1: 그래요?
0: 네, 그 이따 좀 이따 순위 말씀드리는데 노래 하나 들을까요?
1: 그러시죠. 네네네. 마음대로 하세요. 예. 네. 원래 마음대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0: 아 참.
1: 아니
0: 좀 예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제가 예쁘게 얘기하면요.
0: 네.
1: 청취자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근데 이게 지금 문자가 하나 왔는데 6869번.
0: 네.
1: 대체 아저씨들은 언제 안 싸워요? 이거 컨셉인가요? 예. 반 컨셉입니다. 100% 컨셉은 아니고 반 컨셉.
0: 네.
1: 자 음악 뭐 들을까요?
0: 유투의 원 듣죠.
1: 원.
0: 네.
1: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을 듣는?
0: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듣고 나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U2의 원 듣겠습니다.

0: 네, 유투의 원 들었습니다. 아, 오늘 10월 1일이라서 네. 예, 원을 가져오셨나요? 3951번. 설마 이건 아니죠?
1: 아, 그럼요. 그 제가 아까 한 얘기인데요. 그 유투 앨범이 롤링스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0: 네.
1: 근데 제가 기억에 2003년에는 이때도 조금 옛날보다는 좀 순위가 좀 밀렸다 생각했는데 롤링스톤이 1980년대 베스트 최고의 앨범 100장 뽑았거든요.
0: 네.
1: 거기서 당당 유투의 조슈아 트리가 3위예요.
0: 조슈아 트리.
1: 예. 네, 그리고 이때 앨범이죠. 2위가 네. 퍼플레인 프린스. 그다음에 1위가 이제 그 79년 12월에 나와서 80년대로 쳤던 것 같은데 클래쉬의 런던 콜링입니다.
0: 런던 콜링.
1: 뭐 이 순위에 대해서 뭐라 그만큼 그때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유투의 펀치력이 엄청났어요.
0: 그랬죠.
1: 예. 네. 근데 이제 2000년대까지 그 우리가 뭐 레코드 오브 더 이어를 한 앨범에서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정도로 엄청나게 아직도 위세를 자랑했는데 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조슈아 트리가요 세상에 2023년 롤링스톤 앨범 순위에서 100위권 뒤로 밀려가지고 135위입니다.
0: 135위?
1: 이건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오히려 더 위에 있는 앨범이 124위인데 악퉁 베이비예요.
0: 악퉁 베이비 앨범이.
1: 그럼 이걸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롤링스톤 편집 아무래도 좀 젊지 않겠어요?
0: 그렇겠죠. 당연히. 네.
1: 그 친구들이 볼 때 위도와 위다우츠 노래는 살아있지 않다. 하지만 원은 원 때문에 악퉁 베이비가
0: 살아있다.
1: 아직도 가깝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0: 네.
1: 물론 악퉁 베이비가 명반인 틀림없지만
0: 네네.
1: 이제 조슈아 트리보다 위에 있는 거죠.
0: 네. 야, 근데 오늘도 이제 저랑 임진모 씨하고 싸운다고 막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 요게 딱 좋네. 9372번.
1: 네.
0: 오랜만에 왔는데 와, 대화가 저희 엄마하고 이모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1: 그럼 엄마하고 이모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1: 네네.
0: 하긴 제가 임진모 씨가 오늘 처음 출연하셨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또 임진모 씨하고 저하고 친하지 않다면 이게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죠.
1: 저 강의 때 상당히 수강하시는 분한테 욕 많이 먹습니다.
0: 왜요?
1: 그 엄청난 형한테 왜 이렇게 엉기냐고.
0: 엄청난 형은 이분이.
1: 세대가 다른데.
0: 이상한 전법으로 나오시네.
1: 어? 그분은 지금 7이고 당신 6인데 어떻게 6학년이 7학년한테 중학교 1학년한테 6학년이 엉기냐고.
0: 아이고 그거 하지 마요. 저 주민등록번호도 앞에 5로 시작하시는 분이 여기. 학번도 7로 시작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1: 네.
0: 자, 음악 들으면 맞죠?
1: 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All That You Can Leave Behind. 세상에 이 앨범은 역사를 창조했는데 한 앨범에서 두 곡이 Record of the Year 그 그래미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가 Beautiful Day.
0: 네.
1: 그다음에 Walk On이 받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앨범은 아예 순위가 아예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 그래미에서 이렇게 그래미가 사실 유튜브한테 상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월을 견디는 건 없구나.
0: 그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네.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새 앨범이 주목받고 하긴 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0: 야, 갑자기 옛날 시조가 생각난다.
1: 예.
0: 세월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별의별 네. 세월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1: 맞습니다.
0: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예.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U2의
1: 네.
0: 워크온 들으면서 마칠까요?
1: 예. 근데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0: 아, 그리고 저 유튜브의 새 앨범 제목은 카니발 데 루즈.
1: 데 루즈. 네, 네.
0: 빛의 카니발.
1: 네, 네, 네.
0: 뭐 불만 있으세요?
1: 아닙니다. 본인들의 공연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일까요? 네, 네.
0: 아니, 음악이 너무 조금 나가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뭐 한 1분 정도 나가면 되는 거죠, 뭐.
1: 아이, 그건 유튜브에 대한 좀.
0: 이선미 씨가
1: 네.
0: 저도 예전에 5호선 타고 가면서 진모쌤이 화곡역에서 내리시는 거 봤습니다. 사인해달라고 할까 말까. 아, 근데 줄 이어폰 끼시고 피곤해 보이셔서. 네.
1: 아, 그런가요?
0: 네. 오늘도 약간 피곤해 보이시네.
1: 아니.
0: 오늘도 어디 갔다 오신 거죠?
1: 아닙니다. 집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0: 집에 있다 나오는데
1: 네.
0: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오셨어요?
1: 여기 그래도 이렇게 프로듀서 작가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여야죠.
0: 의외의 대답인데. 알겠습니다. 유튜브의 워컨 요거는
1: 네네.
0: 아 광고 뒤에
1: 네.
0: 다시 띄워드리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임진모 씨와 함께한 스크롤 브로그로 마칩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가을이 머뭇대며 오나 싶더니 10월이 되자마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제 10월의 시작이지만 벌써 기온은 10월의 하순에 가 있는데요. 개천절 연휴까지는 일단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

네, 유투의 워컴 들었습니다. 자, 7시 35분 59초 막 지났습니다. 7373번, 예.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집에서

몽골이 직장으로 발령나서 백캠을 6년간이나 못 듣다가 10월 첫날부터 집까지 1시간 거리로 옮기게 돼서 다시 들으며 퇴근 중입니다. 이제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다시 오니까 좋네요. 야, 이거 어떻게 5분 거리 직장을 다니다가 1시간 거리인데 이걸 축하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네. 예. 아무튼 뭐 우리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7373번. 예. 2021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오늘 오랜만에 온 대학생이에요. 아, 몸이 너무 무겁네요. 아, 연휴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고요. 아,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쉬다가, 며칠 쉬다가 학교를 가거나 며칠 쉬다가 근무를 하려고 하면, 와, 쉬었으면 이게 더 쌩쌩해져야 되는데, 몸이 더 무거운 게 맞습니다. 다시 일상에, 아, 뭐랄까, 몸으로 돌아오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청해주신 음악.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리아나 피처링 미치의 코 스테이 들었습니다. 박지훈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리아나 그란데 Thank you, next 였고요. 네, 이거 어디 갔어 금방. 3193번. 네. 아저씨 책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읽을게요. 네. 신청곡까지는 욕심인가요? 하고. 이게 조지 해리슨 책이군요. 네. 신청곡까지 바라는 건 책을 받으셨는데 본인이 신청곡까지는 욕심인가요? 하고 쓰셨잖아요. 욕심이죠. 네. 과욕이죠. 과욕. 네. 그래서 이쪽 Nothing But Deeps의 Lover Please Stay 신청하셨잖아요. 8193번으로 신청하신 분 신청곡이 아닙니다. 여기 이권삼 씨가 신청하셔가지고 이권삼 씨 신청곡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Nothing But Deeps Lover Please Stay.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벤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오아시스의 Some Might Say. 박민우 씨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배우의 수만큼 그 답도 다양할 테니까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고 관객 여러분을 만날 때면 늘 설레입니다. 수많은 선택 끝에 빚어진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가 닿을지 또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기는 작품을 통해 말을 건네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시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는 뭘까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쓰인 1000권이 넘는 문집을 토대로 약 37만 수의 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쓰인 어휘는 유유라고 합니다.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새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나라 안팎으로 전쟁이 끊이질 않고 혼란스러운 왕조교체가 일어나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잃지 않고자 했던 선조들의 굳은 의지였으리라 추측한대요. 지금도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며 많은 걸 바꿔놓지만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유유히 흘러가보자고 마음먹어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10월 1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No Reply featuring 정준일의 Where is Love 였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쓰여진 한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유유 소개했습니다.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새를 뜻한대요. 9724님, 와 정말 벌써 10월이네요. 모두들 유유히 흘러가는 한 달이 되길 바라요. 진짜로 한 달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유유라는 글자를 닮은 채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을 쭉 빼고 그저 흐름대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유은옥님, 유유자적하게 별밤 들으며 바삐 보낸 하루를 정리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유유자적하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오늘은 또 초대석이 있는 날이에요. 새 앨범을 내서야 왔습니다. 이분. 원래 반고정 우리 반가족인데 영배 씨, 소란 고영배 씨가 옵니다. 글쎄 할 얘기가 또 쌓였겠죠. 이따 9시부터 영배 씨랑 밀린 얘기랑 새 앨범 얘기 실컷 나눌 텐데 그 전이라도 도착하면 빨리 들어오라고 할게요. 아무튼 보이는 라디오는 9시부터 켜집니다. 그 전에는 또 뭐 우리끼리 얘기하고 신청곡도 만날 거고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올드이프레쉬, 군산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와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코린 베일리 레이의 Put Your Records On 듣고 왔습니다. 0692님, 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길래 신고하고 도움 드렸어요. 오늘 사고 당한 분의 가족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고마운데 인사도 못했다며 저희 회사로 동료들 커피까지 사오셨더라고요. 많은 택배 수량에 몸과 마음이 지쳤는데 시원한 커피 한 잔과 칭찬에 힘이 불 끝났어요. 너무너무 칭찬드려요. 이분은 빨리 별밤에서도 상을 선물을 좀 보내줍시다. 왜냐하면 진짜 이게 특히 그렇게 고단하실 때나 고단하지 않아도 그런 거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생각보다 거기에 개입한다라는 게요.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으로야 당연히 그런 거 목격했으면은 뭐 신고하고 뭐 증언하고 해드려야지 싶지만 그게 그렇게 또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선뜻선뜻 못 나서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행해주시는 분들은 진짜 칭찬을 몇 번을 받아 마땅합니다. 선물 별밤에서도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7057님, 대장부왕 퇴근길에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는데 장바구니에 가을이 하나씩 담기더라고요. 여름 과일은 자리를 비우고 따뜻한 국거리와 제철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을 보며 계절이 바뀐 걸 실감하는 저녁이었답니다. 어머, 이 글이 너무 좋아요. 장바구니에 가을이 담겼대. 너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 장바구니에 담기는 걸 보면서 가을을 느끼는 그 시선. 너무 문학적입니다, 7057님. 책 좋아하시나? 글 쓰는 거 좋아하시나?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연이네요. 0491님은 35년째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다 보니 문득 자연스럽게 찾아오니 가을이 소중해지네요. 몇십 년 보내온 가을인데 새삼스럽게. 이제야 0491님이 잠깐은 삶을 이렇게 둘러볼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요? 그 계절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0491님의 마음 안에 새삼스러운 어떤 무언가가 바란 한 점 정도가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가을 분위기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이랑 많이 보내주세요.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에 이어서 어제쯤일까요? 이제 이승철 데뷔 40주년 맞아가지고요. 우즈와 이승철 씨가 함께 부른 곡입니다. 우리만의 이야기. 이지은 님이 반가워해 주셨어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곡 노래 좋아요라고요. 자, 다음 사연 또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2279님. 제가 회사에서 흰 장갑을 끼고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를 하는데 오늘은 꼬마 남자아이가 신호봉도 아닌 흰 장갑을 만져보고 싶다고 하며 제 손등을 쓰다듬는데 귀여웠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되게 독특한 호기심을 가진 꼬마다. 보통은 신호봉에 관심이 생길 것 같은데 하긴 그 하얀 장갑이 결혼식장 같은 데서 보지 않으면은 또 쉽게 볼수 없는 스타일이기는 하죠. 두툼하니 겨울 방한 장갑이랑은 또 다르고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 경찰 아저씨들이 끼고 있는 장갑 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구사이님, 오늘 근무가 일찍 끝나고 조기 퇴근하고 왔는데요. 엄청 반가워하며 저랑 신나게 놀줄 알았던 우리 집 반려견이 저를 귀찮아하네요.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제가 방해한 걸까요? 너무 서운해요. 세상에. 강아지가 그럴 수도 있군요. 인간이랑 다를 바가 없네. 뭔가 오늘 내 계획이란 게 있었는데 아니면 파워 J인 거 아닐까요? MBTI가. 자신만의 계획표가 몇 시까지는 다 휴식을 취하고 몇 시까지 명상을 하고 몇 시까지는 밥을 먹고 그다음에 주인 오면 놀아야지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들어왔다. 아니, 약간 좀 피곤한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컨디션은 어떤가요? 박지훈님, 요즘 아내가 미용 자격증 딸 거라고 공부 중입니다. 저를 앉혀두고 실전 연습도 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웬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는 편이라 커트를 자주 해야 하는데 아내가 해주니 돈도 아끼고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커트할 땐 집중하느라 잔소리를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미용 만세입니다. 세상에. 지금 공부 중인데 그 과정에 선뜻 머리카락을 내어주신 지훈님도 대단한데 이미 그걸 또 지훈님 마음에 들 만큼 커트 실력을 갖추신 또 아내분도 금손인가 보네요. 와, 새로운 시작을 벌써부터 응원하게 됩니다. 저희 할머니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커트를 직접 해주셨었는데 은근히 잘 잘라주셨었거든요. 제가 어릴 땐제 머리도 잘라주셨었죠. 노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닉 조나스의 How to Write a Song Without You.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은 어떤 곡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추석 연휴 첫날 부엉이들의 실시간 신청곡으로 들었던 노래예요. 박정현의 Song for Me. 강릉 안목회변에서 차박 중이라는 어떤 부엉이가 남편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출전한 모든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1위 곡 한 번 더 듣죠. 정국의 Dreamers.

0: 정국의 드리머스 듣고 왔습니다. 별밤 차트 탑3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는 하트로 매겨져요.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되는데 고영배 씨 이 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이 노래 너무 좋죠.
0: 아이 영배 씨. 김동현 님이 마침 2부에 영배 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곧보십시오.
1: 야, 제가 지금 막 리허설을 마치고 노래 네. 한 곡 쫙 부르고 지금 바로 왔습니다.
0: 네, 이제 좀 영배 씨가 왔는데 딱 초대석에만 모시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1: 그러지 말고 그냥 그 8시 전에 리허설을 할걸 그랬어요.
0: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노래 끝나기 20초 전에 도착하셔가지고 네. 바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1: 조란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일단 우리 여기서 한 20분 정도 남은 얘기 같이 좀 놀다가 네네. 자연스럽게 초대석으로 가서 얼굴 바꾸면 되잖아요.
1: 지금은 저를 배려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럼 막 합니다.
1: 지금 그냥 하신 대로 가면 제가 그대로 같이 동행.
0: 아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런 제보가 있어요. 지금 남수정님이 네. 대장부엉 체력 쓰레기 영배님이 드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 아 체스.
0: 과연 며칠이 나갈까요? 운동 선배로서 중도 하차 방지용 따끔하고 다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뭐 시작하셨어요?
1: 그 PT를 끊으려고.

0: 끊으려고.
1: 끊으려고.
0: 제가 지금 몸이 예전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할머니 팔처럼 정말 순살이 됐어요. 근육이 막.
1: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0: 너무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머니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팔 만지면 그때 그 느낌이
1: 약간 막 거의 막 손가락 두 개로 잡히는 그
0: 너무
1: 느낌.
0: 막 물렁물렁하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PT를 끊으면 내가 일반 정도 사람의 근육량이 되는데 한 한두 달 돈을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헬스장에 혼자 가고 있어요. PT를 가기 위해.
1: 그 무슨 개변인지
0: 프리 PT.
1: 처음부터 선생님한테 가는 게 좋긴 하지만 에이. 그래도 어때? 근데 꾸준히 가고 있어요. 본인과 약속을 지키면서.
0: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1: 네.
0: 딱 우리 기념일이네요. 일주일.
1: 아, 일주일년 됐습니까?
0: 네, 일주일 됐습니다.
1: 매일 갔어요?
0: 매일 오늘은 못 갔어요.
1: 아,
0: 오늘 일찍 나오느라고.
1: 그래요. 이제 주변 이제 우리 소라너들의 따끔한 질책과 약간 네. 좀 지켜봐 줌이 필요합니다.
0: 좀 문제예요. 이거를 떠벌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해요, 지금.
1: 그래, 계속 그렇게 되다가는 왜 중앙부 신체 중앙부는 똑같은데 팔다리만 가늘어져서
0: 그러니까
1: 그럼 이제 개구리처럼 되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운동, 물방개도 아니고.
0: 여전히 지금 계속 운동 열심히.
1: 아우, 어떻게 뭐 한번 보여줘요, 또?
0: 아, 괜찮습니다.
1: 제 굴곡?
0: 괜찮습니다.
1: 자, 사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0: 이은희 님이요. 요 며칠 들으면서 문자 한번 보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계속 고무장갑 끼고 명절 뒤처리하느라 이제야 문자 남겨요. 이나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이제야 안부 전합니다.
1: 아유, 은희 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0: 아니, 여태 설거지를 며칠 지금 꽤 지났는데. 아니, 설거지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도 안 오는데요.
1: 아니, 지금 며칠 내내 하셨다는 얘기는
0: 목요일입니다,
1: 아니겠죠.
0: 용배 씨. 3박 4일?
1: 아, 설마요. 온 동네에 설거지를 하신 건 아닐
0: 그러니까,
1: 텐데요.
0: 그건 아니겠죠.
1: 네, 그럼요,
0: 그 정도로 근래 정신이 없으셨다.
1: 네, 좀 바쁘셨다라는 거죠.
0: 고생하셨습니다. 은희님 고생하셨어요.
1: 네, 영배 씨는 어땠어요?
0: 저는 그 전까지 그 앨범이 나와서 워낙 바빴어서 달콤한 휴가를.
1: 그래요? 네. 비둘죠.
0: 완전 쉬었습니다.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1: 쉰다고 해도 막 애기랑 놀고 하느라.
0: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1: 진짜?
0: 영화도 보러 가고 너무 좋았어요.
1: 좋습니다. 네.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영배 씨랑 저랑 나눌 수다 깜들 더 보내주시고요. 네. K-Will의 말해 뭐해.

0: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듣고 왔습니다. 노정민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랜만에 출근길을 별밤이랑 함께하는데 아니 오늘 방송 영배님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0: 지금은
1: 예.
0: 초대석 시간이
1: 전혀요.
0: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방송 중에 들어온 제 지인
1: 예.
0: 저랑 좀잘 아는
1: 제가 PT를 받기 전에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0: 그쵸, 그쵸.
1: 초대석 하기 전에
0: 프리콜
1: 예, 프리토크 프리토크 중입니다.
0: 예. 정민이
1: 자유수영
0: 그렇죠 그렇죠
1: 강습 전에 자유수영
0: 스트레칭 하고 계시는
1: 예,
0: 거예요.
1: 예.
0: 정민이 지금 해외 계시는데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출근길이신 거예요. 9295님 저는 오늘 햄버거와 함께 퇴근 중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영배 씨 운동할 때
1: 네.
0: 제 PT 선생님들은 항상 햄버거를 제일 추천했어요.
1: 그거가 뭐 이제 감튀와
0: 다
1: 콜라가
0: 합쳐서
1: 아니라면 그래도 상당히 균형 잡힌 식사다
0: 맞아
1: 이렇게
0: 햄버거
1: 추천
0: 단독으로
1: 하시더라고요.
0: 근데 저는 뭐 감튀까지도
1: 네.
0: 이제 고칼로리 식단도 좋으니까
1: 벌크업
0: 그쵸 벌크업 해야 되니까
1: 야 이거 그 표준어가 거드럭입니까? 운동 거드럭 아 이게
0: 아니,
1: 지금 연단위로
0: 예,
1: 아니 저도
0: 예,
1: 진짜
0: 예.
1: 제가 좋아하는 누나라 그렇지 나 진짜 힘들어요 사실은 뵐 때마다 어제처럼 또 거드럭 하시니까
0: 아휴, 아니 영배씨 제가 영배씨의 상대로 뭐 거드럭을 뭐 거리겠어요 제 운동 라이벌 제 마음속으로는 뭐 윤성빈 추성훈 이런 분들이에요
1: 짜증나
0: 영배씨는 제 눈에 그냥 소금쟁이로 보일 뿐이에요
1: 진짜
0: 자 0854님 극내향인 남편과 살고 있는 극 외향형 여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페스티벌 가도 박수조차 치지 않는 지조 있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최근 소란 공연 두 번째 만에 저희 남편이 북유럽 댄스에 동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힘든 걸 고영배가 해냈다는 기쁜 소식 전합니다. 야, 어떻게 된 거지?
1: 느낌으로 저보다 형님일까요? 뭐 제 동년배일까요?
0: 동년배 정도 될 것 같아.
1: 야, 우리 친구 고맙네.
0: 아,
1: 야, 고맙네. 고마워.
0: 모르지. 근데 막 완전 어르신일 수 있어. 완전
1: 아이고,
0: 막 80세.
1: 형님. 우리 아이고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0: 그 진짜 멋있는 건데.
1: 진짜 멋있는 거죠.
0: 근데 세상에.
1: 되게 페스티벌에서 소란을 이렇게 섭외하실 때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 그래도 조금
0: 맞아.
1: 약간 페스티벌 좀 아직 낯선 분들도 편하게 즐기게 하는 거 전 좋아합니다.
0: 대단한 노하우예요, 진짜.
1: 아이, 감사합니다.
0: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면은 그 느낌 안 나긴 하는데 북유럽 댄스가
1: 예, 예.
0: 참 묘한 댄스입니다.
1: 대충 맡겨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0: 그 쉽지 않아요. 예. 박채영님 문자 읽어주세요.
1: 전 요즘에 모든 일이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괜히 자꾸 짜증나고 지치네요. 내일 1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데 이런저런 생각 뒤로하고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 영배 씨 이럴 때 있어요?
1: 있죠.
0: 그럴 때 어떻게 좀 극복해요?
1: 이야, 저 갑자기 이런 얘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서해 가면 파도가 칩니다. 그리고 밀물 썰물, 조수 간만에 차. 지금 썰물이구나. 밀물이 오겠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해요.
0: 아 진짜.
1: 네.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자꾸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0: 맞아.
1: 파고듭니다.
0: 그건 맞죠.
1: 자꾸 일부러 내 인생 우상향하는 가운데 지금 작게 올랐다 빠졌다 하는
0: 조정 기간이다.
1: 조정 어떻게 맞네요, 맞네.
0: 네.
1: 그런 생각하죠.
0: 맞아요. 저도 뭐가 갑자기 유난히 악재가 몰린다 싶을 때는 이게 지금 나의 어떤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이게 때의 문제다.
1: 아 맞아.
0: 흐름이다.
1: 맞아.
0: 잠깐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럴 때 이런 여행하는 선택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여행 너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에 여행을 선택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채영님 이런 선택하셨다는 에너지가 아직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1: 맞아.
0: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셔서 이것도 다행입니다.
1: 맞아요.
0: 아, 가서도 소란 노래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1: 그리고 좀 이렇게 숙소를 좀 좋은 데로 잡으시면 거기서 또 운동. 헬스.
0: 여행 가서 당연히 해야죠. 운동 또. 예? 지역 곳곳에서 헬스장을 가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1: 제 평생 다른 나라 그 숙소에서 운동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0: 이번에 한번 가게 되면 해보시죠. 은근히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내가 진짜로 운동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히 들어요.
1: 진짜 지금 좀 짜증나요.
0: 자, 아유, 영배씨, 소금쟁이씨. 제 눈에 그냥 모기 한 마리 같은 느낌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1: 예.
0: 이 노래를 들을 거예요. 아까 0854님 남편분 또 북유럽 댄스 또 추시기를 기원하면서 북유럽 댄스 유발곡이죠. 소란의 가을 모기.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6: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7: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8: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영배 씨가 살짝 일찍 와 계시죠. 네. 지금은 그냥 서초동 사는 고영배고요. 아직 네. 초대석 소랑 고영배는 아닙니다. 김시현 님이 꽤 오래전 북유럽 댄스 꽂혀서 마구 추다가 요즘 좀 끊었는데 노래 들으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2: 저 근데 방금 저 소개해 주실 때 자각이 하나 들었어요.
1: 뭐요?
2: 제가 15년 라디오 게스트 역사상 네. 처음이에요.
1: 뭐요?
2: 이렇게 일찍 들어온 거예요.
1: 아니 저희도 일찍 들어오라고 한 게스트 처음이에요.
2: 이게 흔한 일이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끝나고 남은 적은 몇 번 있어요.
1: 맞아 맞아.
2: 근데 먼저 들어온 적은 처음이다.
1: 저도 먼저 들어오라고 한 적, 그러니까 한 근데 뭐 3부 시작을 아예 같이 한 적은 있는데 보통 이제 광고 이제 듣고 모셔올게요 하고 모시는데 그 타이밍에 모신 적은 있어도 아예 이렇게 레전드. 빨리 와라 해서 들어와 계신 적 처음이에요.
2: 빨리 하고 왔습니다.
1: 서하나님이 어머 오늘 소란인가요?
2: 맞습니다.
1: 아직은 고영배예요 그냥.
2: 아 그렇지.
1: 아직은 예. 그냥 자연인 고영배인데 예, 곧 예. 소란으로 변신해서 옵니다.
2: 사실상 행인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제 정식으로 예. 모셔올 겁니다. 예, 예. 소란의 신곡 얘기 이런 거 잠시 후
2: 지금 묻지도 마세요.
1: 지금 아이 예, 무슨 그런 어디. 자, 2부 마무리하면서 민수의 미니홈피 듣고 소란 고영배 씨 모셔오겠습니다.
2: 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 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해서 이제는 진짜 소란의 고영배 씨를 정식으로 모실 텐데요. 그 전에 그냥 고영배 씨.
2: 아, 예.
1: 함께 할 분들 좀 함께 소개할까요?
2: 아직도군요.
1: 아직이에요.
2: 예,
1: 이분들 다음으로 이제 소랑 고영배 씨 모실 겁니다. 별밤 3, 4분은 미분당,
2: 현대해상 화재보험,
1: 환인제야,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오뚜기 카레,
1: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0: 내 세상의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골반의 왕자님, 무대 체질 락스타. 오늘 별밤 초대석 소란 고영배 씨와 함께합니다. 고영배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0: 락스타 영배 씨.
1: 예!
0: 아, 진짜 너무너무 반가워요.
2: 반갑습니다.
0: 아, 진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2: 저는 뭐 뮤지션이자 예. 말씀하신 대로 락스타를 꿈꾸지만 네. 별밤에서만큼은 예, 예. 광대이고 싶다. 아! 유랑악단이고 싶다.
0: 오늘도 그럼 좀 웃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2: 아, 웃기러 나왔습니다.
0: 아, 그럼 노래할 때도 재밌게 불러주실 겁니까?
2: 그건 좀.
0: 알겠습니다.
2: 이별 노래라서.
0: 아, 이거 좀 어렵겠네요.
2: 예, 예, 쉽지 예. 않습니다.
0: 뭐 챌린지에 가깝겠는데.
2: 아, 그게, 그리고 뭔가 방향성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0: 아, 예. 그 사고가 되겠네.
2: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0: 한번 조금. 왜냐면
2: 방송이 너무 재밌게 가면은.
0: 색다른 버전이 탄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2: 야, 욕심나거든요.
0: 네, 그냥 이별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느낌.
2: 활동이 아예 망할 수가 있어가지고.
0: 아, 그 정도까지는. 자, 아무튼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무흐즈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지금 막 켜졌습니다.
2: 네.
0: 자, 오늘 영배 씨가 제가 함께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손에 꼽는 거의 두 손가락 안에 꼽으려나? 제일 편안한.
2: 아우.
0: 예, 네, 그런 상대.
2: 이런 영광이 있나.
0: 인지라, 네. 좀, 무조건 좀 일찍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도착하면. 그래가지고, 앞서서는 이제 자연인 고영배와 함께 하다가, 네. 지금부터는 좀 음악인으로 모셨는데요. 정미연님이 서초동 고영배님은 갔나요? 같이 보면 좋을 텐데 하셨는데, 그분은 이 시간, 이 방금 전에 그 초대석 시그널이 나올 때부터는 계실 수가 없어요.
2: 여기 꼭 이렇게 자아를 나누더라? 그걸 너무 좋아해. 그걸 너무 좋아해.
0: 캐릭터들 이런 거 이제 저영배 예, 이런 거 좋아해.
2: 그분은 가셨습니다.
0: 가셨어요, 가셨어요.
2: 예, 소란 고영배만 남았습니다.
0: 예, 공구이호님이요 목소리만 듣는 거 얼마나 감칠맛 나던지.
2: 예.
0: 오늘 완전 가을 가을한.
2: 예.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바이 초콜릿 색깔 자켓을 입으셨어요.
2: 이거 여기 온다고 예. 제가 굉장히 라디오스럽게 헤어는 오늘 커트를 했어요.
0: 나도 했는데.
2: 진짜요?
0: 네.
2: 그래서 그 방송용 세팅은 아니야.
0: 나도.
2: 그냥 선생님이 만져주고 그냥 그대로.
0: 그래.
2: 이거는 그냥 제가 그 발랐어요.
0: 뭐 발랐어요?
2: 직접 그냥 이렇게.
0: 쿠션 발라요.
2: 쿠션.
0: 몇 호 써요?
2: 제일 어두운 거요.
0: 제일 어두운 거. 예, 네. 네. 고영배 씨의 스킨톤까지 좀 알아봤어요.
2: 거기 이제 상세 설명에서 그걸로 보면 야 이거는 너무 까만 거 아니야? 싶은 걸 사면 바르면 허해져요.
0: 아, 그 진짜? 그게는
2: 그림이 좀 과장돼서 어둡게 나오더라고.
0: 까무잡잡한 스타일 아닌 것 같지만 또 자 아무튼 영배 씨로서는 굉장히 오랜만인 자리예요.
2: 네.
0: 5월 이후로 처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2: 올 때마다 그 거의 무슨 큰 집처럼 오랜만에 왔다고 혼나고 있는데.
0: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 정도 주기로 왔으면은 우리 정말 자주 본다 뭐 이렇게
2: 그치.
0: 얘기하는데. 네. 영배 씨만큼은 제가 별밤을 최대한 자주 모시고 싶은데 최근에는 영배 씨도 이제 스포한 고영배 진행하셔가지고 네. 제가 막은 또 못 부르겠더라고요.
2: 하지만 전 언제나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부르시면 온다.
0: 네. 정말인가요?
2: 예.
0: 아, 약간 주저함이 좀 느껴졌는데요.
2: 예입니다. 예.
0: 자, 아무튼 5월에도 되게 재밌게 정세훈 씨랑 같이 해가지고
2: 맞아요.
0: 우참 라이브.
2: 맞아.
0: 우리는 웃길 생각이 없었는데 세훈 씨랑 저랑 되게 페스티벌처럼 앞에서 관계로 즐겼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세훈 씨 머리 염색하고 와가지고
0: 맞아요.
2: 엄청 재밌었던 기억 네, 나요.
0: 그날도 재밌게 놀았고요.
2: 네.
0: 8월에는 또 제가 영배 씨 프로그램 스포한 고영배에 가가지고
2: 맞아요.
0: 책 얘기 좀
2: 맞아,
0: 나누고
2: 맞아.
0: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별밤 끝나면 바로 뒤에 스포한 고영배가 방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소란 데뷔 올해 16주년을 맞이했어요. 이게 영배 씨 글씨
2: 네.
0: 되게 단정한 것 같더라고요.
2: 아, 제가 조금 좀 나쁘게 말하면 나이감 못하는 글씨.
0: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2: 제가 저희 반에서 다꾸 제일 잘했거든요. 다이어리 진짜 잘 꾸몄어요.
0: 소녀소녀해.
2: 그거 아세요? 그 종이에 이렇게 백지면 네. 테두리를 내가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가운데
0: 어머. 그런 감성이 있었구나.
2: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 제가 그때 멈췄어요.
0: 글씨 되게 예뻐요. 16살이 된 소란에게 라면서. 요 감성도 그때 감성인가요?
2: 그렇죠. 다꾸 감성이죠.
0: 이제 자기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한테 이렇게 편지 쓰는 건 처음이네. 16년 전에 널 떠올리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 그때 설레고 두려웠던 마음. 설레던 순간들을 떠올리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해.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고 소중하게 지켜줄게. 우리 더 멋진 이름이 되자. 라고.
2: 진짜 나쁘다.
0: 왜요? 아니 나 어떻게 이럴 수 내가 얼마나 지금 마음을 다해서 메소드를 읽은 건데.
2: 제가 만약에 그 톤 그대로 제가 했잖아요. 네.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네. 나가 지금 요 느낌이야. 김이나의 방금 그 톤은 나의 이 톤이라고.
0: 그 정말
2: 비례로. 우리 더 멋진 이름이 되자. 약간 지금 이렇게 하신 거 맞죠?
0: 이거 어디서 들은 톤인데?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2: 이 톤이잖아.
0: 아니에요. 저 얼마나 감성적으로 진짜 이 가을에 내가 나에게 바치는 이런 이야기 저렇게 음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지금 이런 질문에 답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0715님. 고영배님의 예쁜 것이 비결이 뭘까요? 고운 마음일까요?
2: 아, 아니에요. 어릴 때 그 뭐라도 내세우고 싶어서 뭐 글씨라도 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0: 아, 진짜?
2: 예쁘게 쓰고 싶었어 어릴 때. 그 글씨 그대로 가는
0: 거. 몇 살 때부터였어요?
2: 한 중2 때, 제가 중2, 3때쯤부터 그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다이어리 속지 교환하고.
0: 어머. 아, 그 남학생들도 있었군요, 그게.
2: 있어요.
0: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2: 지금으로 치면 애견남들이 이제 주로 그걸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걔네들은 점심시간에 축구하러 나가면 또 우리 그거 좋아하는 애들은 서로 속지 야 그거 이쁘다 나 하나만 나도 이거 줄게
0: 너무 귀엽다
2: 이렇게 하고 예.
0: 그때부터 소라는 소란이었구나.
2: 예, 예.
0: 자 그리고 4월에 대만에서 첫 해외 단독 공연을 했었다고 네. 하는데 이게 해외 단독 공연으로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2: 그쵸 그쵸 막 레이블 다 같이 가서 하거나 다른 팀들과 같이 한 적은 있었어도 네. 저희만 이렇게 한 타임을 딱 한 건 처음이었는데
0: 어땠어요?
2: 너무 신기했어요. 일단 많은 대만 팬분들이 와주신 게 너무 신기했고 한국에서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근데 다 그냥 한국 음악을 다 사랑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뭐 소란만을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예를 들면 별밤을 듣다가 소란을 알게 되신 분 누구 플레이브를 좋아하셔서 뭐 아니면 누구 거 누가 제 거 챌린지를 해줘서 그래. 소란 알게 돼서 그 정도 관심으로도 티켓팅을 하는 정도의 우와. 사랑이더라고요. 지금 대만에 그렇게 한국 음악을 다양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대만 말고도 많은 나라가 좀 그런 식으로
2: 그런가 봐요.
0: 한국 가수들의 내한을 되게 반겨주고 있으니까 영배 씨 좀 잦은 또 활동이 있겠네요. 골반 수출해야죠.
2: 골수네요, 골수.
0: 예, 예, 예.
2: 골반 수출.
0: 예, 예,
2: 예. 아, 그러고 싶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0: 네. 예. 자, 그리고 요번 새 EP입니다. 레이어인데요. 우리 작가님들이 요렇게 써가지고, 프롬에도 또 썼어요.
2: 예, 예.
0: 이번 앨범은 컨셉 사진부터 잘생김이 잔뜩 묻어 있어요.
2: 아유, 왜.
0: 근데 진짜,
2: 아유.
0: 이거 누구죠? 죄송한데, 영배씨.
2: 예.
0: 굉장히, 이건, 순정 만화 재질이 되셨어요?
2: 그
0: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릴게요.
2: 항상 일단
0: 와...
2: 제 어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 급에 예. 훨씬 더 윗 작가님을 섭외해요.
0: 아...
2: 그 작가님은 보통 저랑 작업하신 작가님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시죠. 도전 의식 생기는 피자체다.
0: 무슨 말씀이세요?
2: 저 막 엄청난 분들 하시다가 오신 분들과 일단 컨택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나눈 다음 바로 말씀드려요. 저는 제 모습을 담아주길 원하는 게 아니다.
0: 아니다.
2: 다른 무언가.
0: 저랑 진짜 닮은 부분이 많아요. 난 날 왜곡해달라고.
2: 저도 그래요. 저 왜곡을 추구합니다.
0: 나의 그 찰나에 네. 어떤 착시 같은 순간을 담아달라고.
2: 아.
0: 자연스러운 모습 싫다고.
2: 좋다. 그 표현 좋다. 착시 같은 순간을 담아달라고.
0: 착시.
2: 나 그렇게 세련되게 말을 못하고 많이 좀 문질러주세요. 많이 좀 비벼주세요.
0: 그래요.
2: 나 맨날 그러는데 그거 좋다.
0: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책 냈을 때 그 네. 이제 표지 촬영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출판사에서 왜 작가스러운 막 자연스러운
2: 그게
0: 거 원해.
2: 있어, 그게 있어.
0: 근데 아니 나는 싫다. 나는 좀 왜곡되고
2: 왕 잘 나온 걸로 하고 싶다.
0: 그냥 인생 사진 나는 건지고 싶지. 뭐 작가스러운 거 괜찮다.
2: 근데 이상한 그 니즈가 있죠. 약간 증명 사진.
0: 있어 있어 그리고 약간 피부에 주름도 살짝 좀 보여지길 바라고
2: 그게 신뢰감을 주는 인상을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나 못 믿어도 돼. 잘 나오고 싶어.
2: 그냥 이쁘게 나온 거.
0: 그 영배 씨 진짜 너무 예쁜데요.
2: 이게
0: 너무 예뻐요.
2: 진짜 더운 날 다들 고생해서 정말 예쁘게 찍어주셨어요.
0: 강수빈님이 똑같이 생겼는데라고.
2: 야, 우리 그러면 우리.
0: 아니 근데 영배 씨랑 다른 게 나온 건 아닌데 영배 씨한테서 안 나오던 톤이 나왔다라는 게 나는 놀림 포인트인 거야.
2: 예, 예.
0: 수채화 고영배가 됐잖아. 예?
2: 맞아.
0: 수채화.
2: 놀랍게도 의식했습니다.
0: 약간 수채화 어떤 같아. 드라마의 변우석 씨 친구 같잖아.
2: 안 돼.
0: 그리고 이런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네요.
2: 너무 그 장소도 진짜 멋졌고 작가님도 막 다 땀 범벅이 돼가지고
0: 고생을 해주셔서. 더운
2: 날이었구나. 네. 예쁘게 찍어주셨습니다.
0: 헤어도 너무 예뻤다. 네, 아무튼 너무나 예쁜 우리 영배 씨 사진.
2: 정말 감사합니다.
0: 이거 길이 많이 프린트 해놔야 될 것 같은 버전입니다.
2: CD 안에 잘 들어있습니다.
0: 자, 타이틀곡이요. 이렇게 예쁘게 찍어놓고 정작 이별 직전입니다.
2: 네.
0: 언제나처럼 영배 씨가 만든 곡이고요.
2: 네.
0: 이별 직전의 상황을 그린 노래입니다. 그 약간 고백 직전과의 좀 이렇게 시리즈물? 일까요?
2: 가사를 쓸 때 이별의 가사를 쓰고 싶고 이제 가을에 앨범이 나오니까 좀 촉촉한 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셋리스트가 많이 없거든요.
0: 없어.
2: 발라드나 슬픈 노래가.
0: 다 너무 긍정왕이야.
2: 그게 잘 못 써서 그런 점도 좀 있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아예 작정하고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작업했던 그 작곡가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이번에도 좀 발라드풍의 노래를 써보려고 한다. 그러고서 이별 노래를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이별하려고 마주 서 있는 장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 고백 직전이라는 노래의 마지막에 고백하기 직전에 떨리는 나와 뭐 눈앞에 네가 서 있어 이렇게 그게 절정 부분에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백하기 직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보고 서 있었던 우리가 지금은 이별을 말하려고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면 내가 좀 써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별 직전이라고 제목을 짓고 그 장면을 설명한 다음 사실은 이제 이 가사 속에 저는 머물러주면 안 되겠냐. 시간을 더 줄 수 없긴. 시간 돌리면 안 될까. 미련을 계속 말하는 내용이죠.
0: 근데 진짜 저는 여기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투명하게 티가 나는 표정 알아. 그래서 많이 좋아했으니까.
2: 미쳤다. 이거 제가 생방송에서 여쭤봤는데 저도 이 가사를 좋아하고 팬분들도 여길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역시.
2: 와 신기하다.
0: 이게 되게 딱 고영배 씨 가사의 특징이 뭐 이렇게 지금 당장 표현을 짚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느껴지거든요.
2: 와.
0: 고영배가 찍는 어떤 그 포인트 킥을.
2: 와.
0: 근데 이

0: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너를 공부해 킥 같은 고기 그게 느껴져요 여기가. 고영배의 인장이 느껴져요. 그리고 영배 씨가 슬픈 가사 쓰면 되게 슬프게 쓸 스타일이라 곡이 슬플 필요가 없고 원래 영배 씨 쓰는 그런 곡에 가사가 슬프면 그게 제일 슬퍼요.
1: 해보고 싶어.
0: 그런 감성 있잖아.
1: 제가 사석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 아, 나못 쓰겠는데 이 남자한테 부탁할까?
0: 아니야, 아니야. 고영배가 슬픈 걸쓸
1: 부탁할까
0: 때
1: 말까?
0: 더 슬플 거야, 진짜. 에이, 인공미 없이.
1: 해보고 싶다.
0: 아무튼 이
1: 네.
0: 노래 영배 씨 라이브로 해주시는 거 맞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동을 해버리셨고요. 김성무님. 영배 씨, 인물 나요, 인물 나. 요즘 찾는 곳이 많아지신 거죠? 바쁘니까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다들 얼평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하로님, 안경 얹지 말아주세요. 안경 안쓴 모습 좋았나 봐요. 사진 중에.
1: 사진에 있거든요, 몇
0: 예,
1: 장이.
0: 알아요,
1: 예. 그거를 이렇게 또 사람 곤란하게 만들려고
0: 알아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1: 자꾸
0: 지금,
1: 벗으라고.
0: 혹시 지금도 탈 안경 하실 생각 있으세요?
1: 없죠.
0: 아, 오케이. 예, 존중하겠고요. 자, 소란의 이별 직전 라이브로 듣고 올 겁니다. 듣는 동안 노래 감상 후기, 영배 씨한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소란의 이별 직전.

0: 이런 말로 라이브 평을 하면 할 연차가 아닌데, 아, 오늘 좀 유난했어요. 소란의 이별 직전이었는데요. 또 스불제 하셨군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는데, 요즘 고음에 중독되신 것처럼 자꾸 멜로디이고, 예. 아무도, 그러니까, 나만 모르겠다라는 느낌에 좀.
1: 지난번에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를, 네.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키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써놓고, 그걸 부르면서, 어? 이제 부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0: 되는 거야. 득음한 것 같아.
1: 어? 득음했나?
0: 어, 진짜.
1: 하고 더 어렵게 썼는데.
0: 네, 더 어려워, 이거.
1: 아, 아니었어요.
0: 그죠?
1: 아니, 득음한 아니, 게 아니었어.
0: 아니, 한 것 같아.
1: 이 노래가
0: 이게 훨씬 어려워.
1: 이 노래 더 어려워요.
0: 왜냐, 그 감성, 근데 그 와중에 감성 표현까지 아유, 막 들어가 있으니까.
1: 감사합니다.
0: 야, 이게 스스로를 약간 다그치면서 수행을 해나가듯 네. 신곡을 발표하고 있는 영배 씨를 보는 것 같아.
1: 기왕이면 데뷔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수행을.
0: 와, 여러분들, 진짜 영배 씨가 혼자 기획해서 내고 있는 이 걸음들의 장인 정신을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희님, 와, 진짜 고명창.
1: 감사합니다.
0: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컴프레서를 건다고 하는데, 소리에. 되게 고음 올라갈 때 이 이어폰을 빼고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소리로 아, 내시잖아요.
1: 그게 좀 이제 요즘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0: 뭐, 약간 공부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1: 하다 보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원석 씨 뵈면 여쭤봐요. 그 원리를.
0: 그렇게 모이면은 밤새워서 새벽까지 딴 게 아니라 발성 얘기하고.
1: 요즘에 저희 되게 관심사라서.
0: 발성.
1: 예. 네. 그러면은 이원석 씨가 저희 중에 제일 그거에 지식도 많고 실제로 본인이 플레이를 잘하시니까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너무 재밌고 신기해서 다 모여서 그 얘기를 듣는 거야.
0: 네. 그것도 참 되게 보기 재밌습니다. 좋은 풍경이긴 해요. 네. 네. 그래서 모여가지고 다 예상 쓸데없는 얘기 할 법도 한데 저도 한번 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
1: 욕심이 납니다, 자꾸만.
0: 아, 강수빈님 노래가 진짜 아름답다.
1: 아, 감사합니다.
0: 하셨고, 김미영님 간드러지는 저 목소리 어떻게 안 빠져드냐고요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영배 목소리 자체가 좀 기본 톤은 전 슬픔이 있어요.
1: 아, 아.
0: 그래서 이런 톤이 저는 퍼스널 컬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곡들이랑 이제 약간 앞으로는 좀 이런 서글픔이 이야기로 많이 담겼으면 좋겠고 곡은 계속 밝고 청량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 아, 진짜 해보고 싶다.
0: 슬픈 멜로디의 슬픈 가사보다 이런
1: 얘기 들으니까 앨범 또 내고 싶다.
0: 다음 거에 좀 더 슬퍼져도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9078님
1: 네.
0: 가사 보니까 나긋나긋하게 할 말 다 하는 남자 같아요. 영배 씨는 이별할 때 그동안 쌓인 거 다 말하죠. 어, 전전 남친이 그래서 짜증났어요. 라고. 완전 몰입하셨는데?
1: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0: 완전 가사 속 캐릭터에 몰입했어, 지금.
1: 아쉽게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어요.
0: 맞는 반은 뭐예요?
1: 나긋나긋하게 할 말 다 하는 거.
0: 맞다.
1: 예. 그리고 막, 심지어 부부끼리 막 이렇게 조금 의견이 안 맞거나 말싸움을 해도 저는 막 그거를 싸워서 이기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꼭 기분 봐서라도 어떻게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 건 맞는데 이별할 때 그동안 쌓인 거 다 말아주는
0: 아, 저건 아닐 것 같아.
1: 놀랍게도 이별이 기억이 안 나서
0: 무슨
1: 너무 옛날이라 21살 때부터
0: 저보다는 아, 근래잖아요.
1: 그랬을까 그렇겠네.
0: 근데 영배 씨 스타일이 생각보다 은근히 이렇게 뒤끝이 좀 없고 오히려 한번 끝나면 생각보다 차가워지는 스타일인 걸로 알아요.
1: 상상해보자면 막 싸워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막 싸우는 일들도 있고 과정은 있겠지만 결정하는 순간에는 별말 없을 것 같긴 해요.
0: 맞아요.
1: 네, 그리고 끝나고
0: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아예 그냥 보지도 맞아. 않는 그럴 것 같아.
0: 이번 노래 지금 옆에서 부르면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작은 선물에도 힘든 얘기도 넌 언제나 웃어줬어 하는데 웃어줬어 이 부분에서 네. 갑자기 또 연기 장인이 되시더라고요.
1: 아니 진짜 여기는 좀 민망해. 그 내가 신경 쓴 걸 다 눈치를 채니까.
0: 아니 너무
1: 민망해 죽겠네.
0: 난 너무 짜릿해. 이런 구간들이 거기서 이제 어쩌면 생각보다 좀 더 많이로 넘어가는 그 감정 변환이나 이런 게 야, 저 고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긴 그래 16년 차인데 당연한 건데도 워낙 영배 씨가 아니야, 저랑 여기 오면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니까 네. 그 소리 장인이라는 것을 잊고 납니다.
1: 아직 저는 갈 길이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요. 방송 켜놓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0: 네.
1: 스터디 윗미 노래 연습
0: 맞아,
1: 윗미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가끔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0: 네, 좀만 더 기다려보세요.
1: 아니, 진짜.
0: 나 20년 차에 진짜 잘할지도 몰라.
1: 20년 차에 장난 아니게 되는 거야.
0: 그땐 또 몰라, 진짜.
1: 막 메탈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0: 막 이거보다 더 높아지면은 어. 못할 것도 없지. 할 수도 있지.
1: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앨범의 또 특이점이 팝업 스토어였다고 하는데 소란이 쌓은 음악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 오, 거기 뭐를 팔았어요 팝업 스토어에서?
0: 그러니까 판 거는요, 제 포스터요.
1: 포스터만?
0: 포스터 이바닥에 아까 그런 사진들 있는 것도 팔고 CD도 팔고 오셔서 다른 것들 이제 전시 구경하시고 그래.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엄청 크게 한 건 아니고 사무실에 한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와. 회사에서 준비를 해주셨었어요.
1: 뭐 그러면은 뭐 소장품 같은 것도 좀 내놓고 이랬어야죠. 너무 예쁘게 났었네요.
0: 저런 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막 영상도 띄워서 볼 수도 있고 네, 벽에 막 이런 것도 있고.
1: 저런 건 뭐예요? 그 소랑 관련된 물건들인 거죠, 다?
0: 네, 이번 앨범 뭐 오브제도 있고 뭐 이번 앨범을 내면서 냈던 싱글들에 대한 소개랑 그때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도 다 있고 했던 팬분들 즐거우시라고 네. 회사에서 준비를 해준 거죠.
1: 많이들 다녀가셨을 것 같은데.
0: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진짜 스윗하네요. 네, 모든 게 되게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라이트님께서요.
0: 네.
1: 아니 왜 영배형은 나이를 안 먹어요? 매번 그 모습 그대로인 게 정말 미스테리. 동안 비결 알려주세요 했는데 근데 진짜 안 먹긴 하네.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똑같긴 해요.
0: 아니에요.
1: 그래요?
0: 이젠 저는 느껴요. 나이가 먹고 있어.
1: 그때가 좀 노안이었던 건가?
0: 예. 그것도 사실이고.
1: 아, 진짜 안 변했어.
0: 눈속임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만나고 있죠. 그때는 관리가 안 돼서 노안인 것도 있었고, 관리는 하지만
1: 할 필요가 없었지.
0: 실제로
1: 그때.
0: 나이가 들어가니 이제 대충 비슷한 거지. 다 그렇고.
1: 에너지가 늙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느끼기에.
0: 운동을 시작했다고 한 것도 진짜 느껴서 한 거예요. 이제 진짜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1: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푸시업 몇 개 하세요.
0: 오케이, 오케이.
1: 네. 4부로 와서 영배 씨랑 더 많은 얘기 나눌 테니까 궁금한 것도 문자랑 미니로 많이 보내놔 주세요.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좋아요.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소란 고영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 맞습니다.
1: 임선희님께서 고영배라는 이름은 왠지 친숙하고 성격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경계심을 스르르 풀어주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좋아지네요.
3: 이분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성명하게 관심이 있어요.
4: 나도네.
3: 약간 이름이 주는 느낌. 뭔지 알죠?
1: 알죠.
3: 김이나. 얼마나 작사적이에요.
1: 그래요?
3: 김이나란 이름은요.
1: 근본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나. 아니야. 받침도 없고.
3: 이름에 섬세함이 있어.
1: 이나가요? 제일 획수 없고 심플한데?
3: 그니까. 뭐냐면요. 섬세함 속에 홍대병이 살짝 있어요.
1: 저 출생지가 홍대병 아닌데. 아니, 임선희님 제일 중요한 지금 얘기가 우리 아니었어. 예. 오늘부터 1일 팬 하겠습니다.
3: 임선희 이름 정말 좋습니다.
1: 선희님 이 이름은 영배 씨가 완전 기억할 거예요.
3: 임선희님은요.
1: 뭐 있어? 이 이름 느낌 뭐 있어요?
3: 우상이에요.
1: 선희?
3: 네, 우상이야.
1: 라서 희라서.
3: 네. 우상이고 입술이 좀 얇아요. 이런 분들이.
1: 이선희 선배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3: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면 그런 뿌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0: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아직도 소름이 신선하게 끼치네요. 이게 약간 닳지도 않고 여전히 진짜 오돌토돌하게 처음 들을 때만큼 끼쳐요.
1: 확실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동료분들이 이 노래를 제일 또 손꼽아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너무 어울려요. 그리고 고영배랑. 아, 이번 앨범 두 번째 트랙이자 올 2월에 싱글로 먼저 발매했던 곡인데 네.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소란 영배씨의 만든 노래들 제 탑5 안에 꼽힌 것 같아요.
1: 김이나 이제 별밤 애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이나 존경하는 제 선배님은 누군가가 편곡해준 노래를 좋아하세요. 제 단독 작업은 대부분 이렇게 최애곡이 아니시고요. 이것도 황현 K-POP 마에스트로 황현씨가 편곡을 해줬고 귀신같이 알아. 야 이 노래 너무 좋아 하면 누구 내가 누구랑 같이 한 거야. 아주 도사야 도사. 내가 아주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0: 오해고요. 영배씨가 내는 어떤 그 시너지? 다른 뮤지션들과의 어떤 그 교감? 그 어떤 그런 색다른 케미? 이런 걸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반드시 다른 분이기 때문인 게 아닙니다.
1: 워낙 또 황현 작가님 좋아하시잖아요.
0: 저는 황현은 네. 너무 어김없고
1: 어김없어.
0: 그래서 황현이 만든 신곡 들을 때마다 황현 씨한테 보는 톡들이 말이 다 험해요. 욕을
1: 자식,
0: 보내.
1: 이 자식을.
0: 너무 좋으면 전 좀 험해지거든요. 와 아무튼
1: 네, 바로 그 노래입니다.
0: 이거 근데 아무튼 이 노래가 그러니까 황현 씨가 진짜 잘하는 게 물론 영배 씨가 이거 베이스를 잡고 만든 곡이라서 더 그런 거지만 고영배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잘 들어간 곡이고 그냥 영배 씨 혼자 만들었다고 해도 부자연스러울 게 없는 정석이네요.
1: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충분히 나눴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메시지 막 이렇게 해도 아 그래요? 하더니 갑자기
0: 맞아 맞아. 아, 1% 더 그러는 것 같아 황현 씨. 드라마틱하게
1: 대화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
0: 그리고
1: 슉 해가지고
0: 이게 굉장히 그게 그 액션이 좀 연습한 느낌이 좀 있긴 해. 그 대구르를 굴러가면서 이거 이런 거요 하면서 되게 멋있게 왜 막 하고
1: 그게 바로 방금 그 피아노 선율입니다.
0: 그래 황현이 좀 약간 쇼맨십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왕톱에 이슬기님이요 제목이 뭔가요 놓쳤어요 하셨는데 사과 하나를 그려.
1: 맞습니다.
0: 이게 약간 곡 소개도 그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했다라는 영배 씨 감성이 너무 묻어있는 게
1: 네.
0: 피아노 학원 어릴 때 다녔을 때 아주 쉬운 교재부터 배워나가는 그런 방식에서 착안해서 뭐 사과 하나를 그리거나 색칠하는 거 한번 연습할 때마다
1: 네.
0: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가사가 영감을 얻으신 거라고 썼어요.
1: 새해에 저는 또 체제가 바뀌면서 또 많은 분들도 저처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 고민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죠.
0: 0617님 이번 새 앨범 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걸까요? 사과 하나를 그려 발표할 때부터 이렇게 다섯 곡으로 앨범 낼 생각이셨나요?
1: 거의 맞습니다. 싱글을 최대한 많이 내고 그걸 모아서 하반기에 앨범을 낸다 목표가 있었고 레이어라는 이 앨범 제목도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레이어라는 곡을 만들든지 앨범 제목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0: 올해 굉장히 부지런하게 또 곡 발표도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의 빈도수 이런 이 정도의 부지런함은 유지될 예정인가요?
1: 일단 회사가 좀 많이 놀란 상황이에요. 진짜 할 줄은 몰랐다.
0: 이렇게까지.
1: 네.
0: 오히려 회사가.
1: 그래서 제가 또 눈치 봐가면서 또 싹 틈 보일 때 또 쓱 내고 이렇게.
0: 아, 근데 에너지, 그러니까 곡이 부지런함만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영배 씨가 곡이 계속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럴 땐 무조건 그냥 다작을 해 두셔야 돼요.
1: 그러려고요.
0: 발표도 하고.
1: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사실 진짜 더 큰 볼륨 앨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아, 맞아.
1: 해놓은 게 많아서 욕심은 내고 있습니다.
0: 진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훨씬 더. 자,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0: Money라는 곡이고요. 아이들 미연 피처링입니다.
1: 네.
0: 아, 깜짝 그 피처링.
1: 네.
0: 어, 굉장한 또 이 자체로도 좀 화제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이 노래도 5월에 먼저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원곡이 있는 곡인데 네. 영배 씨가 번안을 해서 한글로 가사를 붙였는데
1: 원래는 일본의 어썸시티 클럽이라는 팀의 노래예요. 이게 좀 재밌는 스토리가
0: 네.
1: 요즘 음원 사이트 중에 그 스땡
0: 아, 네.
1: 스땡 파이 그거 있잖아요.
0: 네, 알죠.
1: 그게 처음에 한국에 이렇게 막 런칭돼서 사람들이 좀 쓰기 시작할 때 브라더스라는 작곡가 친구가
0: 네.
1: 형 저 요즘 이거 써봤는데 이거 디깅하기 되게 좋아요 이러면서 저 이거 디깅하다가 우연히 찾은 노래인데 형 이거 들어보세요. 왜? 들었는데 되게 소란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고 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 꽤 몇 년 전인데 그 인연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실제로 이분들이 내한을 할 때 뵀어요 제가.
0: 어머
1: 내한으로 오셨을
0: 인연이다.
1: 때. 네. 그래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어서
0: 네.
1: 나 이 노래 꼭 한번 리메이크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의아해하셨어. 다른 대표곡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전 이 노래가 좋아서 그런다. 해가지고 당연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딜이 됐죠.
0: 어썸시티 클럽 입장에서는 소란이 한국에 대소란이 자기들 곡을 리메이크하겠다라는데 진짜 이게 웬일인가? 로또 당첨된 기분 아니었을까요?
1: 저보다 훨씬 많이 유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
0: 투어
1: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0: 방송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하고요.
1: 죄송합니다.
0: 예예예. 예. 자 아니 그리고 여기서도 고영배 씨 가사 근데 번안곡에
1: 네.
0: 가사 이렇게 정성스럽고 꼼꼼하게 쓴 거 보면은 확실히 싱송라인 게 솔직히 저는 양심 고백하자면 번안곡일 때요 영혼이 잘 안 들어가요.
1: 그러세요?
0: 왜냐하면 저작권이 없어서.
1: 그렇지 저작권 없어요. 네, 없고
0: 아,
1: 저 처음에 받아가지고
0: 너무 좋은 표현이 나오면 여기 쓰기 막 아까워질 때가 있었던 저를
1: 아 그럴 수 있지
0: 고백합니다. 딱 한 번 그래도 영혼이 들어갔었던 게 손태진 씨랑 작업했던 어떤 곡이었고 보통 때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1: 저는 사실 완전 정반대였어요.
0: 그래요?
1: 저는 가사를 내용을 잡고 써나가는 게 어려운데 원본이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재밌더라고요. 막 이리저리 단어로 조합해보고 막 번안을 이렇게 해보는 작업이 처음이라 그런지 아주 흥미롭게 했어요. 번안.
0: 그래도 조금 더 말맛이 있게 바뀌지 않아요. 물론 제가 뭐 원어를 완벽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멍하니 낭비해버린 아침 이런 표현은 되게 영배 씨 터치가
1: 맞아요,
0: 더
1: 맞아요.
0: 좋은 표현일 거예요.
1: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0: 그죠? 이것도 참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곡입니다. 이거는 또 다양한 분들이랑도 무대 위에서는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곡이 또 나온 것 같아가지고
1: 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연 씨가 너무 잘 불러서 몰랐는데 키가 너무 높대요. 팬분들이 보이콧하셨어요. 난 못 부르는 떼창 못한다.
0: 떼창 못한다. 네. 이거 약간 여자 가수분들 섭외가 어려우면 가끔씩 뭐 정열 씨나 원석 씨가 함께 불러주셔도 분위기 있지 않을까.
1: 노래가 좀 징그러워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0: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1: 지금 상상이 잘 안 되긴
0: 한데 우주 히피시라든지.
1: 예, 저런. 야 괜찮을까?
0: 저는 한번 상상이 됩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예. 예. 다음 곡도 들려주시죠.

0: 정말 예쁜 곡이에요. 인사라는 곡이고요. 아 정말 이 고영배가 잘 담겨있는 왜 추석 때 명품 브랜드에서 왜 자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되게 소담스럽게 준비한 그런 고급진 선물들이 마치 그런 곡이에요. 이거는 고영배가 정성을 담아 소담스럽게 만든.
1: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저희 팬분들이 그래 고영배 좀 선배 말 좀 새겨 들어라 하실
0: 왜요?
1: 것 같아요. 제가 맨날 타이틀곡 좀 어필하려고 이 노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하시니까.
0: 아 근데 참귀네 소라는.
1: 그 포인트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알면서도 계속 아 10월달까지는 인사 얘기 꺼내지도 말라.
0: 그러기에는 이 곡이 아까 저는 그렇다면 진짜 물론 영배씨 그냥 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 자체에 어떤 인격이 있어서 얘가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영배 씨를 통해서 나오는 곡들이 그런 곡이 같거든요. 나는 그 자이언티한테 양화대교 같은 게 그런 곡 같거든요. 근데 이 곡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
1: 제가 뭘 생각을 많이 하거나 꾸며내거나 막 그렇게 쓰는 노래는 아니죠.
0: 그러니까
1: 자연스러운 노래죠.
0: 근데 자연스러운 뿐만 아니라 이거 아마 나중에 어디서 이제 음악 선배들이 극찬을 할 곡인데요. 이게 어떤 열반에 올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추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욕심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비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원래 음악에서. 그런데 가사도 한 줄 한 줄 허튼 말이 없고 이거는 이 피아노 터치 소리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1: 야, 제가 같이 작업할 때 아주 좋아하는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준피라는 친구 있어요. 윤준현이라고.
0: 고영배가 연주한 것은 더 완벽했는데.
1: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너튜브에 비공개곡으로 올려놨을 때는 네. 미공개곡으로 올려놨을 때는 그땐 제가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다가
0: 그랬지.
1: 아 근데 제가 이 친구 연주를 너무 좋아해서
0: 아, 물론 너무 좋은데 네.
1: 근데 이렇게는 제가 못 쳐요.
0: 아, 안 쳐도 되는데. 고영배 연주 버전도 일단 그럼 팬들만을 위해서 어디라도 그냥 해줘요.
1: 아주 이거 등에 업고 아주 들고 일어나시겠다. 지금 누나의 말을 등에 업고 아주 김인환 선배 말도 못 들었냐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0: 아 진짜 이거는 그게 있어. 그래야지 그렇게 한번 박제를 해놓고 싶은 그런 정서의 곡이에요. 이거 여기에 영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1: 얼마 전에 팬사인회 때 네. 시간이 한 대관 약속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내 옆에 그랜드 피아노가 그냥 있는 거 원래. 그래서 아 그럼 가기 전에 이거라도 얼른 뚜껑 열고 마이크도 없이 쳐서 불러드렸던 거.
0: 멋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제대로 하나 해줘요.
1: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0: 1208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미 발매곡일 때부터 5년 동안 기다리던 노래가 발매됐는데 데모랑 느낌이 비슷해서 감격스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0: 그것도 진짜 내공이다. 보통은 만약에 어린 영배 씨였다라면은
1: 무조건 바꿨지.
0: 뭐 막 갑자기 막 스트링 들어가고 막 네. 전조도 했을까요?
1: 전조는 있어요.
0: 아, 전조는 더 있는데 더 격렬하게.
1: 예, 아 격렬하게 했겠지.
0: 홀드했다가 막
1: 아니면
0: 터지고.
1: 뒤에 막 리듬이나 다른 악기들이 나오게 무조건 했을 텐데 그거 참긴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원래대로 피아노 하나로 해야 하는 게 좋겠다.
0: 그런 게 이제 거기서 이제 명장의 손결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를 팬들이 참 탁 집어서 알아봐 주실 때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1: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좋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고 내추럴하게 만든 곡이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뭔가 꾸며서 잘 만들어진 것보다 더 쑥스럽달까?
0: 진심이라 그런가?
1: 그런 건가?
0: 네, 맞아요.
1: 좀 간지러워요.
0: 약간, 그러니까 그냥 내가 창작을 해서 만든 거는 내 기술을 뽐내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1: 평가받는
0: 때문에.
1: 평가받는 느낌인데.
0: 그런 얘기 할 때 영배 씨 되게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진짜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1: 그런가 봐요.
0: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런 영배 씨의 리액션까지가 완성이네요.
1: 와, 미쳤다.
0: 네.
1: 야 이거 우리 팬분들이 힌트를 많이 얻겠네.
0: 자 이렇게 소란에서 앨범 레이어 수록곡들 들으면서 음악 얘기 나눴어요. 진짜 역시 대란이었다. 예.
1: 감사합니다.
0: 1344님 올해는 소란 노래 들으면서 봄 여름 가을 보낸 느낌이에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 다작 그저 건강보다는 다작입니다. 아시죠, 영배 씨? 너무 많은 말 해주셨어요.
1: 아...
0: 진짜 그래도 무엇보다
1: 맞아요.
0: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건강보다 다자인 거 아시죠?
1: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제가 이 앨범을 내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웬만한 건 뱉은 말을 지키려고 했지만
0: 네.
1: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그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 올해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발매하겠다는 그래.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그 느낌이 제일 좋더라고요.
0: 근데 놀랍게도 곡마다 그냥 많이 내려고 많이 냈으면 농도가 밀도가 조금씩 흩어지고 흐려질 수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더 짙어졌어. 곡마다. 밀도.
1: 너무 다행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러니까 오히려 달릴수록 더 강해지는 걸 수도? 아! 주간 고영배 어쩌면 해야 할 수도?
1: 나란 엔진.
0: 어.

0: 달릴수록 강해지는 녀석이었냐고. 와,
1: 경주마였냐고.
0: 아, 나는 소모되는 줄 알았더니 강해지고 있었구나.
1: 오히려 더 길들여지는. 그 명차들처럼 말이죠.
0: 미쳤나 봐.
1: 자, 그리고 1204님 문자는 직접 읽어주시죠.
0: 노래를 쭉 듣는데 사람 영배님처럼 다정한 음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나 이거 너무 나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네.
1: 잘 두고 계시면서.
0: 예. 올 가을 덕분에 따뜻하게 보냅니다. 감사해요.
1: 겨울에는 뭐 없나?
0: 아, 겨울에 욕심은 나는데 일단 11월 말쯤에 콘서트가 또 처음 해보는 좋은 공연장에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딱 언제 하겠다 말겠다 계획은 없어요.
1: 아, 또 겨울 목소리긴 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리고 10cm 권정열 씨와 심란으로 뭐 공연해요?
0: 얼마 전에 콘서트를 한번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바로 해체를 했거든요. 성격 차이로.
1: 네.
0: 그리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죠. 인터넷 방송 본업으로 돌아가죠. 하다가 페스티벌에서 불러주셔서 다시 재결합 공연을 합니다.
1: 그럼 약간 지금 비즈니스 파트너인 상태군요.
0: 그렇죠.
1: 아, 네. 뭐 그래요. 그냥 뭐.
0: 금액 보고 움직였습니다.
1: 그럼. 그럼 네. 뭐 마음이 맞을 필요 있나요? 네. 서로 소리가 맞으면 예, 그만인 거죠.
0: 앞만 보고 갑니다.
1: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부엉이들에게 인사를 남기는데.
0: 다 됐어요, 시간이?
1: 아닌데. 좀 더 얘기 나눠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 소라너들 궁금한 거 더 없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0: 프롬프터 이미 마지막 인사 다 써놨는데 궁금한 걸 빨리 올리래.
1: 그러면은 인사를요 이따가 클로징에서 해요.
0: 아, 좋습니다.
1: 광고부터 일단 다녀올까요, 피디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영배 씨랑 끝까지 함께 할래요.
0: 동현 이름도 되게 이런 거 다 허락해주는 이름.
1: 그치, 되게 동현. 동현처럼 생겼죠.
0: 맞아요. 동현.
1: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자, 별밤 초대석 소랑 고영배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은 님이요. 제 친구가 소란 입덕 부정기 겪고 있거든요. 영배 오빠에게 직접 나의 입덕 영상 추천 듣고 싶어 하셨는데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다.
2: 아, 제가 골라드리자면 네. 최근에 제가 구해줘 홈즈 네. 프로그램에 나가서 부동산 임장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 네네.
2: 근데 그게 굉장히 팬분들이 어른스러워 보인다고 그거 한번 보시면
1: 구해줘 홈즈에 네. 제법 이 세상 물정을 예, 예. 꽤 차고 있는
2: 제가 임장 박사로 나와요.
1: 임장 박사.
2: 예, 예. 막 그 어려운 부동산 용어 말하는 모습 한번 어필하고 싶네요.
1: 아, 그건 좀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이 될 것 예. 같은데요.
2: 그러고 나서 뮤비 같은 거 보시면 야 되게
1: 세상에 세상을 싹 아는 사람이 이런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해맑고 예. 아, 굉장한 그 섹시한 반전미가
2: 이쪽으로 유인 안 하면 제 옛날 라이브 같은 거 보실까봐 최근 방송으로 좀 틀었습니다.
1: 저는 굉장히 그 데뷔 때 뭐 영상 몇 개 추천드리고 싶지만
2: 안 돼! 그건 안 된다고 안
1: 돼! 알았어요.
2: 그건 안 돼!
1: 자 이제
2: 절대로 그걸 봐선 안 돼!
1: 알겠고요. 진짜로 이제 소라나들이랑 부엉이들한테
2: 네.
1: 인사 남겨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져 있지?
2: 그 생각만 해도 얼굴
1: 아니 왜요?
2: 내가 옆으로 박수 치는 영상은 절대로 보면 안 돼!
1: 옆으로 박수 치는 거 내 최애 영상인데 자 인사해주세요.
2: 아 오늘 저 아까 잠깐 광고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좋게 일부러 방송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그리고 아니요. 여러분이 칭찬 일부러 해 주시는 거겠지만 듣는데 너무 감사해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앨범 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불러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연말에 콘서트도 잘하고 또 좋은 앨범 내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소란 영배 씨 음악으로 음악만 해서 이제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냥 방송이라서 덧해서 얘기한 거 없었어요.
2: 아, 감동이야 진짜.
1: 자, 이렇게 보내드릴 시간이 진짜로 왔습니다. 끝곡으로 소란의 오늘 밤엔 들으면서 함께 네.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김유딘,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2: 저는 소란의 고영배였습니다.
1: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배우의 수만큼 그 답도 다양할 테니까요. 그래서 작품이 완성되고 관객 여러분을 만날 때면 늘 설레입니다. 수많은 선택 끝에 빚어진 저의 목소리가 어떻게 가 닿을지 또 어떤 대답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연기는 작품을 통해 말을 건네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첫인상 하나로 이미지가 갈리는 거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웃으면 사람 좋아 강아지 같은데 낯가려서 굳어있으면 사나운 늑대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순한 표정을 지어도 긴장하면 얼굴 근육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 해도 되는 날입니다.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로 여러분을 처음 만나는 거니까요. 제 목소리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조금 떨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멋지고 다정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저는 킵잇업 제인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첫날 여러분을 찾아온 10월의 DJ 킵잇업 제인입니다. 우선 제가 누군지 알려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월 8일 데뷔한 킵잇업의 메인 댄서 제인입니다. 본명은 진 제인이고요. 2007년에 태어났고 ENFP고 그룹에서 최장신을 맡고 있습니다. 네,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라디오 DJ를 맡게 되는데 사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엥?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사실 여기 와서 긴장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매력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DJ 하면 애칭이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디 어떨까요? 왜냐하면 제 이름에서 중간을 많이 따오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를 제나라고 많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디라고 많이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앞으로 문자도 도착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PD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 DJ 맡게 됐다는 소식 듣고 멤버들이 응원해줬나요? 지금도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 시작 전에 어떻게 긴장 풀고 왔을지 궁금해요. 제이나 화이팅! 아, 일단 라디오 DJ 맡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멤버들이 형처럼 장난기 많은 사람이 과연 거길 가면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할까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자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해주셨으니 힘 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핫이 어떤 방송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도 듣고 여러분과 토크토크도 하면서 목요일 밤 꽉 채워드릴게요. 또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제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폰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 서양 수박 뮤직 탑 100에서 아이돌 노래만 가져왔고요. 한 주 동안 어떤 노래가 사랑받았는지 4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확인해볼게요. 먼저 40위입니다. 바로 아이유의 Love Wins All인데요. 이 곡은 뮤직비디오에 뷔 선배님이 출연해서 드라마 한 편을 뚝딱 완성해주셨죠. 영상미가 엄청났던 기억이 나요. 네, 이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39위는요, 2024년에 발매한 에스파의 위플래쉬입니다. 에스파 선배님들이 데뷔 후에 처음으로 도전한 테크노 장르곡인데요. 테크노가 요즘에 정말 유행이잖아요. 선배님들은 2년 전부터 앞서가셨네요. 대단합니다. 이어서 다음 곡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은 나와줘야죠.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가 38위를 차지했네요. 월드투어에서 무대를 처음 공개했는데 팬분들이 일어나서 엄청 뛰어노셨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듣기엔 너무 신나는 곡이죠. 네, 저도 사실 이 곡이 나왔을 때 회사에서 멤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어서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37위로 가볼까요? 공감가는 가사로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바로 데이식스의 해피인데요. 선배님들이 이 곡으로 데뷔 9년 만에 첫 지상파 음악방송 1위도 하셨다고 합니다. 와, 저도 음악방송 꼭 1위를 하고 싶은데요. 선배님들의 기운을 받아서 저도 다음 컴백 때는 꼭 1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려기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제인아, DJ 된 거 너무너무 축하해. 궁금한 거 있어. 예전에 제인이는 자기가 DJ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번에 DJ 제인을 보게 돼서 우리 키퍼들 진짜 너무 놀랐고 기뻤어. 제인이라면 DJ도 분명 잘할 거라고 믿어. 아,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데뷔하고 이런 DJ 혹은 MC 같은 걸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예상보다 조금 빠른 기간에 이렇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네, 다음은 업업님 문자 볼게요. 키빌업의 11월 컴백 소식을 듣고 심장이 쿵했어요. 너무 좋아서. 컴백 한 달쯤 남은 제인의 심정은 어떤가요? 일단 뭔가 항상 음악방송을 챙겨보면서 아 다시 빨리 저 무대에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긴 했는데 드디어 컴백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전 다시 음악방송 도는 게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멤버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유의 Love in the 데이식스의 Happy.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유의 Love in the, 그리고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차트 계속 확인해볼게요. 36위부터 33위입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엔믹스의 Heavy Serenade인데요. 한로로 선배님이 작사를 했는데 멤버분들이 가사에서 꽃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만큼 아름다운 노랫말로 화제였어요. 네, 다음 순위는 두 곡 연달아 소개해드릴게요. 35위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이어서 34위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 차지했습니다. 각각 2020년, 2017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제가 어릴 때 나온 곡들인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높은 순위권에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선배님들 하면 명곡이 워낙 많잖아요. 저희 키비럽도 선배님의 I Need You를 커버해봤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에 선배님들의 다른 노래로 커버해본다면 저는 한번 Fake Love를 커버해보고 싶습니다. 네, 언젠간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33위 소개해드릴게요. 와, 이 노래가 나오네요. 바로 정국의 세븐입니다. 최근에 이 곡이 스포땡파이에서 3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실감이 안 나는 숫자네요.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랑 운동에 빠져있는데 제이니가 평소에 하는 운동 루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컴백 준비를 하면서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식단 조절하시고 그리고 밥 먹고 걷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인님 문자 볼게요. 오빠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루틴이 있나요? 아,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끄고 다시 잡니다. 네,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10월의 DJ 제디 키비럽의 체인입니다. 앞서 엔믹스의 헤비세레나데,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까지 듣고 오셨고요. 차트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이번엔 32위부터 29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32위는요, 떼창을 부르는 노래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무려 2019년 7월에 발매된 노래가 천천히 역주행을 해서 이제는 차트 필수송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청춘하면 생각나는 뭉클하고 벅찬 노래여서 아이돌 분들도 커버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곡을 저희 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을 수 있는데요. 태환이 형도 이 곡을 정말 좋아해서 목을 풀 때나 노래 연습할 때 꼭 한 번씩은 부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볼까요? 31위는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노래 전체가 빠른 템포라 선배님들의 추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인데요. 장원영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해서 더 아이브다운 노래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네, 저도 데뷔 앨범 작사에 감사하게 참여를 해봤는데 일단 뭔가 가사는 조금 트렌디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선배님께서도 고뇌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32곡 소개해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이 곡이 아련한 분위기와 벅찬 사운드 덕분에 가을 캐럴이라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요즘 제철인 노래니까 많이 들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29위는요, 아,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선배님의 독보적인 음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

사실 제가 원래는 보컬을 하다 보니까 뭔가 목소리 포인트를 조금 더 높여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생 때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높은 톤이 나오는 것 같아요. Yes, sir. 목 관리 비법이 있다 하면은 저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500 마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도 계속 물 엄청 많이 마시고 자기 전에도 꼭 500을 마시고 그 다음에 가습기를 켜놓고 자요. 그러면 목이 조금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이번엔 멜로디님이 보내주신 질문 볼게요. 제이나, 언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왜 배우기 시작한 거야? 언젠가 피아노 치는 모습 꼭 보고 싶어요. 아, 제가 피아노를 7살 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뭔가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 나 피아노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자신 있는 곡이라고 하면은 제가 콩쿨 때 베토벤의 월광 3악장을 쳤었는데 그게 그나마 아직까지 기억나고 조금 손에 익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들 만나봤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로제의 Toxic Till the End.

앞서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로제의 Toxic Till the End까지 듣고 오셨고요. 어떤 곡들이 요즘 유행하는지 계속 알아봐야죠. 28위부터 25위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켄 선배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이죠. 바로 이창섭의 천상현입니다. 특히 노래방에서 사랑받고 있는 곡인데 모두들 얼마나 진심이냐면, 너튜브에 천상현 잘 부르는 법 강의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잘 부르고 싶어서 연습한 곡들이 있는데요, 제가 저스틴 비버 선배님 약간 그런 팝송을 많이 좋아해서 선배님 발성도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습하고 있던 게 Off My Face, 이 노래를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7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44입니다 안무 비하인드가 재밌는 곡인데요, 뮤비 버전 안무랑 무대 버전 안무 이렇게 두 버전이 있었는데 뮤비 버전 안무가 더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음악방송도 이 버전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이돌계 춤꾼들이 뮤비 버전 안무로 챌린지에 많이 도전하셨죠. 네, 이 곡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멤버 루키아가 연습실 홀에서 이 안무를 따고 계속해서 추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안무가 정말 매력적이고 중독적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위도 소개해드릴게요. 26위는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입니다. 노래 자체가 잔잔하고 따뜻한데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평화로운 들판에서 귀여운 율동을 함께 추거든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좋아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엔 25위 확인해볼까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스윔인데요, 삶의 파도 속에서 멈추지 않고 헤엄쳐 나아가는 자세를 노래하는 곡으로, 수영장에서 촬영하신 라이브 클립도 있는데 재미있고 시원한 장면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선배님께서 컴백을 하실 때 회사에서 가장 큰 TV를 켜고 그 영상을 멤버들과 함께 봤거든요. 그때 막 닭살 돋고 막 이래서 아직까지도 그 보는 그 선배님들의 컴백 영상을 보는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 노래 확인해봤고요. 와한님 문자 보겠습니다. 멤버 중에 무인도에 같이 가면 제일 든든할 것 같은 사람과 반대로 무인도에 절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꼽아주세요. 네, 일단 든든한 멤버부터 말해보겠습니다. 든든한 멤버 루키아를 데려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루키아가

힘이 정말 세요. 네, 든든할 것 같고 같이 가기 싫은 멤버라고 하면은 뭔가 현민이 형? 이런 환경 자체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꼽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파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멤버들이 나를 위해 무조건 요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 누구의 요리를 제일 믿을 수 있고 누구의 요리가 제일 무서울 것 같나요? 일단 저희 데뷔 작헌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모습인 것 같은데 세나랑 현민이 형이 요리를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세나 요리가 제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세나 요리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으로 루키아 요리가 제일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자유롭고 그런 러프한 성격 때문에 음식도 조금 자유롭고 러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그러면 노래 듣고 올게요. 이창섭의 천상연 그리고 키키의 44.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제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충전 타임. 여기는 아핫이고요. 앞서 이창섭의 천상현에 이어서 키키의 포포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앨범 제목이 도파민인데 선배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진짜 도파민이 터지는 노래죠. 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게요. 아, 이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 2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곡이 주는 위로 덕분일까요? 뮤직비디오 댓글창을 보면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의 이야기가 잔뜩 달려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대피소가 됐다고 하네요. 이어서 22위 발표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나온 상큼한 서머송이죠. 바로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인데요. 노래 바이브에 맞게 안무도 정말 깜찍하더라고요. 대놓고 볼찌빵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하, 저도 이 볼찌빵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아이돌이 되고 다양한 포즈를 정말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키퍼들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뀨, 볼찌빵, 강아지귀, 보라트 이런 거 정말 많이 시키십니다. 다 소화 가능하니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포즈 요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21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키키의 팝업입니다. Y2K 감성을 담은 셔플 댄스가 특징인 노래죠. 스타일링까지 예전에 유행했던 걸 말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키키 선배님들 무대는 보는 재미가 진짜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21위까지 차트 만나봤습니다. 남은 한 시간도 좋은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따 만나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아핫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 안치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 응, 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아돌라에서 당차게 재중 PD님 소고기 사주세요를 외치고 얼굴이 잘하고 실력이 잘생겼어요 모드로 미모와 실력을 뽐내고 간 신인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키비럼입니다. 아돌라의 가족이 된 키비럼에게 가장 큰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킵잇업의 데뷔곡 킵잇업 듣고 왔습니다. 오! 네 일단 저희 노래 굉장히 익숙하고요.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네요. 제 곡을 제가 직접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아돌라에서 이제 세나가 소고기 사주세요를 외친 후에 재종 PD님께서 아직은 조금 PD님께서도 바쁘시고 저희도 조금 바빠가지고 아직 소고기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PD님 소고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킵잇업 컴백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아응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볼게요. 8432님, 첫 컴백을 앞둔 우리 새싹 DJ. 아이돌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하고 있는데 데뷔하고 나니 의외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된 게 있나요? 네, 데뷔하고 의외로 가장 어려운 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 네. 그래도 10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쯤에는 정말 여유 넘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4241님, 모태 엘리니 출신 제이니의 야구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낀 작건을 봤는데요. 시구를 엄청 하고 싶어 하잖아요. 서동요 기법 가봅시다. 라디오에서도 러브콜 보내세요. 네. 트윈스 관계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또 인사드립니다. 키베럽 제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요. 트윈스를 정말 응원하고 좋아했는데요. 저 이제 아이돌 됐으니까 혹시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사랑이 닿길 바라면서 차트 소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위부터 만나볼게요. 오늘 벌써 세 번째 등장이시네요.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인데요. 2019년에 발매된 곡으로 줄여서 어사널사라고 부르죠. 선배님들 하면 떠오르는 히트곡 중에 하나인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님께서 이 노래를 추천하며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순위도 발표해볼까요? 19위는 도경수의 팝콘이 차지했습니다. 이 곡이 달달하고 설레는 곡이라 봄에 역주행을 해서 새로운 봄 연금송 탄생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가을이 될 때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냥 히트곡의 탄생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19위까지 차트 확인해봤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제이니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큰 맘 먹고 약간 고가의 새 옷을 샀어요. 저도 딱 한번 입었는데 동생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빌려달라 사정사정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대단한 식사를 하셨는지 조심했을까 싶을 정도로 옷에 모를 잔뜩 달고 왔네요. 흰 옷이어서 더 열받고 속상해요. 아껴 입은 건데 동생 봐줘요 말아요? 제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아, 또 이제 흰 옷이라 더 슬픈 마음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부분 굉장히 슬픈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몇 없는 동생인데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 동생이어도 그리고 저희 멤버여도 뭐 그런 거는 조금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5472님 문자도 볼게요. 거의 모든 영상에서 민소매 제인이 등장하는데 민소매 몇 개 있나요? 그냥 보기에 다 똑같은 민소매 같은데 멤버들끼리 공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민소매는 영상에 보인 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민소매는 그냥 빨기 쉽고 그냥 해줘도 금방 또 새로 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 3, 4개를 돌려 입는데 그걸 좀 자주 빨아서 입어서 영상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공구는 따로 안 합니다. 쓰는 브랜드가 좀 달라가지고. 네, 이렇게 키비로 옷장도 잠깐 살펴봤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18위입니다. 바로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인데요. 효연 선배님의 너튜브 채널에서 장난처럼 시작한 유닛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식 데뷔로 이어졌죠. 음원 성적까지 대박났으니까 이 유닛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17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태양,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 스위트 홈인데요. 원래 빅뱅 노래로 기획됐던 노래인데 지드래곤 선배님이 되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공개한 곡이라고 합니다. 하드에 얼마나 명곡들이 들어가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 이 홈 스위트 홈 무대를 제가 시상식 버전으로 한번 봤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냥 시간 나고 생각날 때마다 항상 그 시상식 무대를 꼭 돌려보고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배님 존경합니다. 이번엔 16위를 확인해볼까요? 바로 최애나의 캐치캐치입니다. 귀여움을 뽐낼 수 있는 챌린지가 K-POP 세상을 지배한 곡이죠. 그래서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요. 역시 귀여운 거는 귀여운 멤버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16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과 수다타임 가져볼게요. 244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니를 새롭게 알게 된 뉴 키퍼들을 위해 제이니를 좋아한다면 이건 꼭 알아야 한다, 속성 과외해주세요. 사실 제가 ENFP의 굉장히 밝은 성격인데요. 이제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팬사인회나 이런 데에서 되게 긴장을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밝게 다가와 주시면 저도 제 성격을 다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점 TMI지만 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음으로 07진님. 제이나, 혹시 언젠간 너와 세나가 슈퍼주니어의 절친노트나 무한도전 친해지길 바래 같은 작헌을 찍을 날이 올까? 동갑내기의 짱친되기 프로젝트 응원합니다. 우리 세나 이거 듣고 있으려나? 같이 밥 먹고 더 친해지자. 왜 이런 요청이 들어왔냐면요, 이제 저랑 세나 사이가 뭔가 친한데 엄청 막 친한 건 아니에요. 영혼의 단짝 막 이런 거는 아니어가지고 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서로 이제 마음 꺼내보고 단둘이 데이트하는 작헌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세나랑 만약에 촬영을 해본다면 그래도 일단 친구고 같은 멤버고 오래 생활을 했다 보니까 어색한 거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엄청난 케미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네, 그래도 이제 데이트를 한다고 하면은 세나가 좋아하는 피자 같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볼링이나 아니면 아 야구장 데이트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언젠간 진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이 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 태양 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스위트 홈.

목요일 밤의 음악여행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소녀시대 효리소의 스키비디에 이어서 태양대성이 피처링한 지드래곤의 홈스윗홈까지 듣고 왔고요. 바로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이 나와줘야죠. 바로 화사의 굿굿바이가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인데요. 한 시상식에서 박정민 배우님과 특별 무대를 꾸민 게 반응이 폭발하면서 음원 성적도 더 올랐다고 합니다. 두 분의 케미 너무 멋졌어요. 바로 14위로 가볼까요? 하츠투하츠의 루드입니다. 올해 2월에 발매한 곡으로 챌린지가 다양했던 노래였는데요. 그 중에서 따라해 라는 가사에 맞춰서 한 멤버의 동작을 다른 멤버들이 따라하는 안무가 정말 재밌었죠. 이어서 13위 곡 만나볼게요. 바로 엄청난 칼각 퍼포먼스의 곡이죠.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붐 선배님이 이 노래에 맞춰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라라 쿵짝을 불러주신 게 화제였는데요. 이게 곡과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It's Me를 들으면 자동으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를 많이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번에 K-콘에 가서 It's Me를 한번 커버를 해봤는데요. 안무가 정말 재밌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여러분의 문자 잠시 볼게요. 437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겁이 없는 제인이가 남몰래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요? 저는 공포 영화 눈 깜짝 안 하고 보는데 벌레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벌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전에 회사 지하 연습실에서 벌레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문 닫고 나와서 다른 연습실 들어가서 연습했어요. 그 정도로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에게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일릿의 It's Me.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제디 키비랍의 제인이고요. 앞서 아일릿의 이치미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볼게요. 12위는요, 바로 우즈의 드라우닝입니다. 군복 드라우닝 영상으로 역주행을 한 노래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의 노래방 애창곡이 됐죠. 우리나라의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가 조금 반응이 다시 터졌을 때 연습생이었는데, 음역대는 안 맞지만 뭔가 조금 소리 지르고 이렇게 노래를 지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순위로 가보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가 11위를 차지했는데요. 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쇠맛과 새콤달콤하다는 단어를 섞어서 쇠콤달콤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찰떡인데요? 네, 이제 11위를 확인해봐야죠. 바로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입니다. 유인나 배우님과의 16년 우정을 담아 선배님이 직접 가사를 쓴 곡이라고 하는데요. 선물 받은 티셔츠와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을 가사에 맞춰 공개하기도 했대요. 두 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6년 우정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제일 오래된 친구가 12년 정도? 초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인데 아직까지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휴가 받으면 밥 한 끼 하자. 앞으로 키비럽 멤버들과 16년을 뛰어넘는 우정을 쌓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이어서 9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태연의 만찬가인데요. 가사도 많고 빠른 노래인데 선배님의 딕션과 실력 덕분에 귀로만 들어도 내용이 다 들리더라고요. 역시 믿고 듣는 태연 선배님. 이렇게 9위까지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피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입덕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키퍼입니다. 제인이 영어 레슨 열심히 받는다는 영상 봤는데 왜 영어 담당자가 됐나요? 궁금해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 쪽에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고, 어머니께서 이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영어 유치원부터 보내셔가지고 저희 팀에서 영어를 조금 담당하게 되지 않았을까

0: Wait, hold up, stop.
1: 제디와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고요. 이번엔 8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8위는요, 아, 이 곡이 나오네요. 바로 에이티즈의 배드입니다. 이 곡도 챌린지가 어마어마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로 에이티즈 윤호 선배님과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선배님을 처음 뵙고 선배님의 아우라에 살짝 긴장을 하고, 그래도 이제 선배님께서 굉장히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긴장 마지막에는 풀고 멋있게 촬영을 하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춤을 춰보니까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게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연습하면서 선배님들 한 번 더 리스펙했습니다. 저의 배드 챌린지가 궁금하신 분들 영상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어서 다음 곡 소개해드릴게요. 코르티스의 레드레드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바라, 팔랑귀, 도가니 같은 단어가 계속 고막을 때려줘서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곡이죠. 단어 선택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사실 이 곡은 저희가 데뷔했을 때 선배님과 이제 활동기가 겹치게 되면서 무대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들으면서도 굉장히 와, 이런 가사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보겠습니다. 6위는요, 데뷔 20주년 기념 싱글이죠. 바로 빅뱅의 빅입니다. 무려 4년 4개월 만에 완전체 신곡이어서 반응이 더 뜨거웠는데요. 이 곡의 인기 덕분에 선배님들의 하루하루, 붉은 노을 같은 명곡들이 같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빅뱅 선배님의 빅을 다 같이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나가 하루하루를 정말 많이 불러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는 것 같아요. 역주행하는 게 진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5위 곡 확인해볼까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이 노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야구 팬분들이 무조건 아실 것 같은데요.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밈,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잠깐 문자도 보겠습니다. 623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니는 부모님께서 모의고사 성적이 전교권에 들어간다면 아이돌 하는 거 허락해주겠다고 하셔서 전교권 들어가게 공부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놨나요? 공부 필승법 알려주세요. 급해서 그래요. 일단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한눈을 판다 하면은 조금 놓친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에너지 드링크 들고 학교나 학원 수업 들어가가지고 진짜 끝까지 집중을 하고요. 뭔가 옆에 정리할 수 있는 노트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좋아요. 뭔가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체크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을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트 들고 다니시고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공부법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엔 진짜 좋아해 제이나님 문자 볼게요. 성 붙여서 부르는 거 싫어하는 우리 제이니는 다른 사람 이름 부를 때나 동생 이름 부를 때도 성 절대 안 붙이나요? 기준이 궁금해요. 일단 저는 그 누군가를 부를 때도 그 누구를 부를 때도 절대 성을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 성 붙이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절대로 성을 안 붙여요. 성 붙이는 거는 어릴 때 이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제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평소에는 제이나 이거 하자, 뭐 제이나 이거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다 하면 진재인 일로 와봐 막 이러시니까 그래서 조금 무서워하고 이제 이름 붙이는 걸 조금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다들 살갑게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에이티즈의 배드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목요일 밤의 파리 타임 아핫, 앞서 에이티즈의 배드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와, 잠시만요. 순위가 놀라운데요. 세 곡 연달아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4위는 리센네의 프리티걸, 3위는 리센네의 데자뷰, 2위는 리센네의 러버어택이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리센네 선배님들이 차트를 접수를 했는데요. 역주행 신화라는 말이 정말 실화인가봐요. 또 선배님들이 11월에 컴백을 하신다던데 어떤 곡으로 돌아오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2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문자 한번 볼까요? 젠님, 오늘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는데요. 일 마치고 나니까 약간 공허하네요. 그래서 딱 반신욕하고 저를 위한 야식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야매추 부탁드리고요. 또 제인이는 고생한 자신을 위해 어떤 보상을 해주는 편인지도 궁금해요. 일단 야식 메뉴 추천부터 드릴게요. 일단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먹고 싶은 만큼 먹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생각나는 거는 치킨이 조금 떠오르는 것 같네요. 치킨 추천드리고요. 또 저한테 해주는 보상, 일단 뭔가 다이어트를 해도 되는 시기가 끝났다 하면은 그날, 그 당일날 생각나는 음식을 시켜서 밤에 멤버들과 함께 먹는 편이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뭐제 돈으로 쓴 사는 거긴 하지만 저를 위해서 뭐 옷을 한 벌씩 사고 그러는 편입니다. 네. 젠님을 포함해서 아핫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리센느의 데자뷰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눌게요.

0: 퇴근길 직접 고른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당신. 한 달에도 몇 번씩 설렘 가득한 공연장을 찾는 당신. 주말 밤 이어폰을 꽂고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2시 당신의 취향이 머무는 2시간 스포왕 고영배.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대장부엉, 저희 집 6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맨날 어제 못다한 얘기 나누자고 하면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3: 7살 아들이 괴롭다는 듯 양쪽 머리에 손을 올리며 도대체 얘기를 언제 다 나누는 거야? 왜 어제 다 안 한 거야? 하더라고요.
2: 그러게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우리들의 남은 이야기는 오늘 또 마저 나눠요. 매일 밤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제디 키빌업 제인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핫 1위를 차지할 노래는요. 바로 소연의 퇴사할게요입니다. 요즘 직장인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네,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저의 DJ 첫날도 마무리됐는데요. 정말 처음에는 와서 엄청 떨고 발음도 절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쯤에는 조금 더 긴장을 푼 모습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1위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퇴근할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DJ 키빌업 제인이었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죠. 패터슨에서 벤 매디슨의 트레스패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영화도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 작품 패터슨. 버스를 운전하면서 시를 쓰는 주인공이 자신의 아내에게 읽어주는 시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이 들고 있는 시집을 보고 물어보죠.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그때 남편이 또 장난을 쳐요. 아니, 카를로 윌리엄 카를로스야.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그 시인의 이름을 살짝, 예, 그 순서를 뒤바꾸어서 이렇게 농담을 하고 나서 아내가 좋아하는 그 시를 읽어줍니다. This is just to say. 다름 아니라 라고 하는 시인데 이런 내용이었죠. 냉장고에 있던 자두를 내가 먹어버렸다오. 아마 당신이 아침 식사 때 내놓으려고 남겨둔 것일 텐데 용서해요. 한데 아주 맛있었어. 얼마나 달고 시원하던지. 이 시를 듣고 아내는 아, 시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주인공 패터슨과 살고 있는 겁니다. 네, 패터슨에 살고 있는 패터슨의 이야기.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은 실제로 있는 시인이고요.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시인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바로 영화의 배경, 미국 패터슨에서 의사로 살면서 시를 썼던 분입니다. 버스를 몰면서 시를 쓰는 주인공과 닮아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을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이 시인의 아무것도 아닌 것

0: 좋았지만 이상하게 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이 시를 좋아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엔딩에 가면 일본에서 온 관광객을 만나죠. 나가세 마사토 씨가 연기하는 바로 그 사람도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좋아해서 그의 흔적을 따라오다가 패터슨까지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화 패터슨을 만든 짐 자무시가 실제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 어떤 씨앗이 뿌려져서 그래서 패터슨을 배경으로 시를 쓰는 주인공을 구상을 하고 영화를 찍었다고 하죠. 그만큼 지분이 크신 분입니다.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에서 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이름과 그의 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 패터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영화냐고요? 그건 광고 듣고 노래 하나 듣고 차차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들을까요?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2부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엽서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만 적어 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루 리드의 노래 찰리스 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삽입곡이고요. 바로 이 영화에서 제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세미 버치라는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고요. 이 세미 버치는 나탈리 포트만하고 줄리안 무어 나왔던 메이 디셈버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시나리오 참 좋았잖아요. 그 시나리오 작가가 아서 슈니칠러라고 하는 작가의 원작 소설, 19세기 후반에 나온 원작 소설인데 그 소설의 배경을 비엔나에서 뉴욕으로 바꾸고 시대를 현대로 옮겨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썼고요. 그걸 켄트 존스라는 영화 평론가이자 영화제 프로그래머 출신이기도 한 영화감독 켄트 존스가 연출을 했습니다. 우연히 감독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에 윌렘 대포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 영화 아는 사람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얼마 뒤에 바로 윌렘 대포에게 사실은 제가 영화로 찍고 싶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냈더니 윌렘 대포가 이거 재밌네 해볼까 해서 이제 출연한 게 나의 사적인 예술가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지난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원래 제목은 Late Fame이라는 뭐 좀 늦은 명성? 늦게 찾아온 뭐 명성? 뭐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주인공 윌렘 대포는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37년째 우체국에서 장기 근속 중인 매일 좀 같은 일을 반복하긴 하지만 나름 그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뉴요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와요. 혹시 당신이 에드 섹스버가 아니십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죠? 제가 당신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그걸 읽었다고?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윌렘 대포가 연기하는 인물은 1979년 무렵에 시집 한 권을 냈던 시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시를 계속 쓰진 않았고요. 평범한 우체국 노동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걸 어쩌다 흘러흘러 들어간 헌책방에서 이 젊은 청년 마이어스가 그 시집을 발견하고 그 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런 좀 예술을 좋아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모임에 꼭 와달라 이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임에 딱 나가봤더니 보아하니 집에 돈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힙하게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에요. 힙스터가 되고 싶은. 근데 여러분 힙스터의 조건이 뭡니까? 남들 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남들 다 아는 거를 알면 안 되잖아요. 남들이 잘 모르는 제아의 예술가를 우리들이 발견했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청년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윌렘 대포가 연기하는 이 에드 섹스버거라는 인물은 완벽한 조건인 거죠. 79년에 시집 한 권 내고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니? 오잉? 네. 그러다 보니 윌렘 대포는 또 오랜만에 기분이가 좋은 거죠. 네. 나를 인정해주는 더구나 젊은 청년들을 만나다니 좀 우쭐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그럼 시를 써볼까 하는 그런 좀 꿈도 품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의 사적인 예술가.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이 윌렘 대포가 그래 다시 한번 시를 써봐야지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소시적에 그때 뉴욕에 그런 시 낭송회를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고 그때

그 시인들이 낭송했던 그 테이블 이제 또 꺼내서 다시 들어보고 하거든요. 그 중에 바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시, 내리막이라는 시가 영화에 이렇게 흘러나와요. 내리막이 손짓한다, 오르막이 그랬듯이. 절망으로 가득하고 이룬 것 없는 내리막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 마치 지금 윌렘 데포의 그 상황과도 같은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내가 지금 찾은 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그 시를 읽으면서 이제 막 새로운 시상을 떠올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제아의 시인을 발굴한 그 마이어스라는 청년의 집에 나중에 가는데, 그 청년의 집에도 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의 예전 그 시집 표지가 액자가 돼서 딱막 붙어 있고 이래요. 그 마치 그 미드나잇 인 파리의 그 주인공처럼, 아, 지금 시대는 뭔가 나랑 맞지 않아. 나는 예전이 더 좋아. 아, 그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의 예술가들은 너무 멋있고 힙한데 요즘엔 전부 다 소셜 미디어에 중독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청년이기 때문에 그가 그리워하는 시대는 뉴욕에 예술적인 기운이 막 차고 넘치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를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기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윌렘 데포라서 그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로 영화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재밌어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 젊음과 예술과 그리고 허세와 그리고 열정.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풀어낸 그런 작품이더라고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 또 윌렘 데포. 와, 윌렘 데포만이 할수 있는 그 세월이 온몸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배우만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연기와 또 패스트 라이브스의 그레타리의 연기까지 더해져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나의 사적인 예술가 보면서 이 패터슨까지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는 대체 어떤 시인이었던 거야? 어떤 시인이었길래 이렇게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패터슨을 다시 떠올리다 보니 그 패터슨의 아내 있죠? 아까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그시 듣고 좋아했던 그 아내를 연기한 배우가 골시프테 파란이라는 배우인데, 또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알파라는 영화요. 줄리아 디크로노 감독 아시나요? 제가 로우라는 영화 2016년에 보고 완전히 홀딱 반해서, 와, 이 감독 뭐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작품 티탄으로 칸 황금 종려상 받은 늘 논란과 논쟁의 작품을 만드는 이 감독의 그 다음 작품이에요. 알파. 여기에서 그 패터슨의 아내였던 골시프테 파라니는 알파라는 소녀의 엄마를 연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의 좀 설정이 더해집니다. 어떤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사람이 서서히 돌로 변해가요. 그런데 그냥 돌이 아니라 대리석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자기의 이 딸이 어쩌면 그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이 살아가는 엄마. 그렇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동생이 계속 그 병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알파고, 감독이 어린 시절에 어렴풋하게 기억하는 80년대를 휩쓸었던 그 에이즈. 그때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 그러니까 두려운 건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좀 새로운 설정으로 그 이야기, 그 기억들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결이 돼요. 나의 사적인 예술가에서 패터슨으로 갔다가 패터슨에서 다시 알파로 넘어와서, 이런 게좀 영화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느낌? 내 안에서 막 영화와 영화를 서로 인사시키고 있는, 자,

여기 알파, 저기 패터슨하고 인사하세요. 네. 배우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의 사적인 예술가하고도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서로 좀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서 내 안에서 혼자 지금의 개봉작들을 인사시키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우리는 주로 눈에 띄는 작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상영관 수가 많은 작품들부터 먼저 눈길이 가지만, 현재 극장에는 특히 많은 예술 영화관을 찾아보시면 알파나 나의 사적인 예술가 같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 어쩌다 보니 또 말이 길어졌죠? 줄리아 디 크루노의 로우나 티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감독님이 또 음악을 잘 쓰시잖아요. 알파에서도 이 곡이 흐르는 장면이 아주 중요하고 멋집니다. 템 임팔라의 Let It Happen, 영화 알파에서 준비했습니다.

테임 임팔라의 Let It Happen, 영화 알파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프랑수아 오정 감독의 이방인에서 마지막 엔딩곡 더 큐어의 Killing on Arab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바로 그 이방인,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읽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 지금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릴 때 봤던 책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뭘 모르고 그냥 본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영화 속 주인공의 그 나이대를 심지어 지나왔어. 아이고. 네, 그래서 지금 보는 이방인은 또 느낌이 다르고 이 소설을 프랑스어 오정은 이렇게 각색을 했네 하는 걸 또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요. 마지막 엔딩곡은 또 더 큐어의 킬링 언 아랍. 더 큐어가 이방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는 그 노래가 또 너무 잘 어울리고 그렇습니다. 더 큐어의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번엔 더 큐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그 노래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석계현 씨.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거의 더 큐어가 나온다고 신청하셨죠. 니콜 키드만과 산드라 블럭의 그 프랙티컬 매직. 이게 몇 년 만에 이게 지금 나온 거죠? 네. 최근에 개봉했는데 저는 미처 챙겨보지 못한 그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거의 더 큐어.

니콜 키드만과 산드라 블럭이 주연을 맡은 1998년 영화 프랙티컬 매직의 속편이죠.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 그리고 이어드린 곡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에서 올리비아 딘의 It Isn't Perfect But It Might Be 였습니다. 프랙티컬 매직 새로운 챕터,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2001년에 1편 나오고 이제 2025년에 이 뉴 챕터가 네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첫 곡은 올리비아 로드리고 지금은 올리비아 딘. 뭔가 좀 공통점이 연결고리가 많아서 이렇게 노래를 한번 떠올려 봤고요. 장희수 씨는 수능 50일 남았다고. 9월 30일이었죠. 수능 50일 전이. 집에 재수생 둘째가 있는데 9월 모의고사가 어려워서, 특히 국어가 어려워서 의기소침해졌네요. 하지만 구잘수망 구망수잘이라 했으니. 네. 구잘수망.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면 수능이 망한다. 반대로 구망수잘. 9월 모의고사를 망하면 수능을 잘 본다. 이런 격언이 있나요? 수험생에게는. 구잘수망 구망수잘이라 했으니 실전에서는 기세 꺾이지 말고 잘 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둘째 딸에게 에너지를 팍팍 전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알라딘의 프린스 알리를 신청하셨어요. 뭔가 좀 개선장군 같고 느낌 웅장하고 비장하고 멋있어서 신청하신다고. 이제 50일 뒤에 딸이 이런 음악을 머릿속에 울리면서 이제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알라딘보다 그 실사 영화 알라딘의 프린스 알리가 좀 더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윌 스미스 버전의 프린스 알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님들께 마법의 주문을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에서 하쿠나 마타타, 그리고 지금 흐르는 곡은 인도 영화죠. 세월간이에서 All is well. 다 괜찮고 잘 될 거라는 영화 속 마법의 주문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2: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 지나 먼지도 핀 많은 기억 시간 지나면서 내 몸의 사인도 자유롭고 싶은 게 전보다 훨씬 더 심해진 요즘 난 정확히 반쯤 죽어있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난 믿은 것 그게 날 이끌던 걸 느낀 적 있지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나를 썩히던 모든 걸 비워내 붙잡아야지 이뤄가던 것 지금까지의 긴 여행 꽉찐 주먹에 신념이 가진 것을 전부 다 말한 시절에 겁먹고 나가버린 모두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날 겁줬지 나 역시 나중엔 그들 같이 변할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똑바로 쳐다보라던 현실 그는 뛰고 싶어도 앉은 자리가 더 편하대 매번 그렇게 나와 너한테 거짓말을 해 그 담배 같은 위안 때문에 조먹은 정신 어른이 돼야 된다 말 뒤에 숨겨진 건 최면일 뿐 절대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니야 안 좋아하는 것뿐 줄에 묶여있는 게 마냥 배워가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HLKB FM 문화방송 FM입니다. 초단파 91.9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국장 남태정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MBC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대응 요령을 숙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 발생 전의 대비 방법과 발생 이후의 대응 요령을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하고 TV와 꽃병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파손, 화재, 가스 폭발, 붕괴, 낙하물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진동을 느끼면 탁자 아래 등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가방이나 손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강하지 않은 초기에도 방심하지 말고 가스레인지나 전열기구를 끄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 사고를 예방합니다. 진동이 멈추면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이동합니다. 아이,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피시키고 학교나 직장, 다중이용시설에선 안내방송이나 비상유도표지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실외에 있는 경우 건물 외벽이나 간판, 유리창 등 낙하 위험이 있는 곳을 신속히 벗어나 넓은 공터, 공원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운전 중일 때 흔들림을 느끼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천천히 정차한 뒤 라디오를 통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지진특보나 여진 가능성이 있을 땐 비상연락처와 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배터리, 비상식량, 물, 구급약품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진 이후엔 여진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집 안으로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주변에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합니다. 가능한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라디오와 재난문자를 통해 전달되는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Korea. It's me, Charlie Puth. I'm coming back to Seoul with my Whatever's Clever World Tour.
2: Charlie Puth,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놀티켓과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3: FM 91.9MHz, MBC FM4U입니다. HLKV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채소들 중에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오히려 맛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무와 배추인데요. 기온이 내려가면 이런 채소들은 다가올 추위를 견디기 위해 세포 안에 당 같은 성분을 더 많이 축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먹을 땐 단맛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날씨가 쌀쌀해졌다고 쓸쓸해하기보다는요. 이 계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작은 즐거움들을 하나씩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작은 달달함을 하나씩 채워가는 가을 꽤 괜찮지 않을까요? 10월 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10월 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비지가 피처링한 정인의 그래 나를 믿자였습니다. 무, 배추 얘기하니까 저는 김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그쵸, 이제 김장철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죠? 그 김장 갓 하고 나서 수육이랑 그 배추 또 싸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고구마 슬슬 나오잖아요. 그 호박고구마! 그 뜨끈뜨끈한 거 막 손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그 재미도 있는데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물론 살기에는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의 즐거움도 있으니까요. 기대해보면서 연말을 또 기다려보시죠. 네,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새싹이신 3233번님이요. 늘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새 아침을 듣는 순간 아 그래 인생 뭐 별거 있어? 힘들어도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기운이 솟네요. 우리 모두 오늘도 달려보시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똑같은 일상이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그게 또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아침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그렇게 우리 함께 밀어주고 또 끌어주고 하면서 내가 지치면은 그래 다른 사람 보면서 기운 얻고 또 내가 힘차고 활기찬 날에는 또 지친다고 하는 사람 또 끌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또 좋은 날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을까요? 네, 3233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운이 더 넘쳐나시기를 바랄게요. 자, 금요일에는 배틀 착폴리스

0: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아량 리포터 그리고 제가 각각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서 배틀 펼치는 시간인데요. 제가 슬슬 쫓기고 있거든요. 이번 주 결과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9: 빼.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최선희님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출근길에 라디오 듣습니다. 늘 고속도로 위에 있어서 문자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는데 잠시 쉬면서 참여해봐요. 그야말로 가을이 연걸어 가고 있는 아침입니다. 하셨네요. 오, 지금 출근길에 문자 잠시 주셨군요. 맞아요. 보통 고속도로 운전하시면은 주위에 산이나 뭐 논밭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가을을 더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출근 잘하고 오세요. 새싹이신 1311번님이네요. 저는 나주와 해남을 오가면서 왕복 200km를 출퇴근합니다. 지금도 출근 중인데요. 12월부터 강진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니 출퇴근 시간이 조금은 단축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하셨어요. 와, 왕복 200km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나저나 광주 강진 고속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1331번님이 계신 나주에서도 고속도로를 일부 구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동이 그러면 조금은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파이팅! 6568번님은요.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서 등산하러 강원도 가고 있어요. 단풍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가을 등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군요. 특히 그 사계절의 산 중에서 가을산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제 또 연휴를 맞이해서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0837번님이요. 요즘 같은 계절엔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납니다. 태연의 사계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은 5일 초리 처음부터 끝까지 가을가을 하네요. 바로 같이 듣고 오시죠. 태연의 사계입니다.

태연의 사계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816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새 아침과 함께 상쾌하게 하루를 엽니다. 흥겨운 노래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문세의 붉은 너울 신청해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해주셨네요. 8166번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이문세의 붉은 노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1311번님, 6568번님께는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좀 더 볼까요? 0806번님이요. 영디, 출근 준비하다가 여름 슬리퍼를 한쪽에 치워뒀어요. 그렇게 양말을 신고 가을용 신발을 사자 신었는데 괜히 슬리퍼가 다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너도 내년 여름을 기다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물건 하나 치웠을 뿐인데 계절이 바뀐 게 실감나는 아침입니다 하셨네요. 저도 계절이 바뀌었다라는 걸 가장 실감하는 게 뭐 우리 밖에 나무들이 이제 물들어가는 풍경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제 발이 시려워서 슬리퍼를 신으면 좀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추워서 겉에 옷 하나 더 걸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는구나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옷 정리 신발 정리 한번 쭉 해야겠네요. 0806번님도 이참에 정리 한번 싹 하실 거 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65번님, 여긴 포항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결혼해서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막내딸에게 반찬을 보내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하네요. 반찬이 잘 도착해서 딸내 부부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셨네요.

와, 매주 금요일마다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배달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택배로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예요? 진짜 요즘은 반찬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쉽게 못 사고요. 만들기는 또 얼마나 복잡하기도 하고 괜히 귀찮기도 해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부모님 너무 감사하네요. 부디 네, 딸내 부부가 하나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영님입니다. 영디, 저 10월 2일 오늘 친구들이랑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 가요. 여행회비를 모은 지는 오래됐는데 다들 직장을 다니고 챙겨야 할 가족들도 있어서 일정을 잡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떠납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라 설렘 가득입니다. 신청곡은 한혜와 문세윤 그리고 추가 부른 비행기 부탁해요 하셨어요. 오! 축하드려요, 진짜. 와,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저도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 가자, 가자 하고 매년, 그리고 매 계절에 만날 때마다 얘기를 꺼내지만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오,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 여행 부디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날씨 운까지 따라줘서 정말 쨍쨍하고 맑은 하늘과 함께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기쁜 마음으로 신청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한혜와 문세윤 그리고 추가 불렀어요. 비행기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아침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1.4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이 6도, 대관령 1도로 내륙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햇살은 참 좋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포항 23도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맑고 내일 아침 공기 오늘보다 더 내려가면서 일교차는 크겠고요. 일요일 오전에 영남 지방에, 일요일 늦은 밤에는 서울 포함한 수도권 영서 지역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 호남,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스. 추석 연휴에 착플리스 한 주 쉬었더니 저는 너무 그리웠는데 미니를 살펴보니 저를 찾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1: 근데 아쉽네요.
0: 이 두 개의 글은 눈에 띄었습니다. 4582번님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배려 어떡해요. 선곡감을 유퀴즈에 두고 오셨나봐요. 그런가 하면 또 2666번님은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젠슨황이랑 같은 예능에 나왔으면 아량 리포터도 동급 아닌가요? 저는 무조건 아량 리포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있고 이런 걸 후광효과라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날 배우 유해진님도 나오셨던데
0: 맞아요.
1: 네. 아, 후광효과가 좀 있었나요?
0: 근데 아니 후광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선곡감을 두고 왔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만에 이겼습니다. 일단 박수 칠게요. 오늘 우리 대본을 받아보고 영디가 깜짝 놀라셨는데 이길 줄 아셨나 봐요.
1: 저는 제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해서 아 베리 어떡하지? 진짜 이러다가 월드스타가 돼서 훨훨 날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오자마자 월드스타 된 소감이 어떠세요? 하니까
0: 변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1: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0: 동작구에서도 스타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점수 한번 체크해볼게요. 영디가 20, 제가 17, 20대 17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점을 따오면서 20대 18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바짝은 좀 아닌 것 같고 빨리빨리 막 가고 있긴 한데 올해가 세 달 정도 남았거든요.
1: 그렇죠. 10월이니까요. 네. 이제
0: 역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1: 당연하죠.
0: 당연하죠.
1: 그렇죠. 할 수 있죠.
0: 맞아요.
1: 저도 작년에 말에 갑자기 역전을
0: 그래요,
1: 당했다가
0: 맞아요.
1: 동점이 겨우 됐잖아요. 할 수 있어요, 베리.
0: 저는 할 수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57번으로 따지면 이제 정체가 완전히 풀렸다. 그냥 쭉쭉 나갈 건데 우리 명예심사위원들 심사평 어땠길래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이길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곽혜린님, 명절에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설거지할 때 들을 노래 소연의 퇴사할게요. 좋은데요? 베리에게 한 표. 그동안 라디오로만 들어서 외모가 궁금했는데 이제 얼굴을 알게 돼서 더 잘 몰입이 되네요. 베리 미인이세요 하셨는데 아 또 부끄러워서 지금 닭살이 살짝 돋았어요.
1: 왜요? 칭찬 받아주세요. 8857번님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애교 앞엔 장사 없죠. 엄마 앞에서 자기가 아직 애라서 그렇다고 애교 부리는데 어떻게 엄마 화가 안 풀릴 수가 있겠어요. 서인국의 애기야 선곡한 영디 승 하셨네요.
0: 아, 이거 화면으로 보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포대기춤까지 같이
1: 맞아요.
0: 곁들여주셨는데
1: 같이 해주셔야 돼요.
0: 이용규님 횟집 갈 때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노래 데이식스의 해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랑 행복이 합쳐져서 회피가 됐다. 해피. 해피를 회피로 바꿔서 선곡한 베리의 센스 진짜 대박이네요. 너무 웃겨서 한 표 나갑니다 하셨는데 한 표 받을게요.
1: 네. 개그감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0: 감사합니다.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곽혜린님, 이용균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멘트 진행 멘트 해보는데 입에 착 감기네요. 배틀 착플리스 시작해볼 텐데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네 문자고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 배틀에 어떻게 참여할까요?
1: 네 방송 들으시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해주시면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0: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1: 4844번님입니다. 최근에 타이어가 펑크나서 난생 처음 견인차를 타봤네요. 차를 산 지 5년 만에 타이어 4개를 전부 다 갈았는데 제 월급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일하면서도 에휴 이렇게 일해서 뭐하나 또 어디론가로 쑥 빠져나갈 텐데 싶고 요즘 너무 우울하네요. 생각지 못하게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 때면 위로가 되는 노래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0: 4844번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저는 요즘에 이거 샘플을 많이 이용을 해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샘플 말고 넉넉하게 용량으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하시겠네요.
0: 괜찮죠?
1: 생필품이니까요. 또 필요하고요.
0: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식으로 나는 좀 다가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어요?
1: 아 저는 월급은 이미 날아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려고 돈을 버는 거다. 이런 거를 다 잘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거지 않겠느냐. 타행이다. 이적의 다행이다.
0: 타행이다요? 얼마나 타해요.
1: 타행이다.
0: 카한지 탄지.
1: 내가 그래도 커버할 수 있는 선에서 타이어를 갈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면 되는 거고 또 가끔 나만의 소비를 또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해드리면서 위로를 드리고 싶었어요.
0: 아 저는 이런 차 관련된 사연만 오면은 유진의 차차가 자꾸 생각이 나요. 차차 좋아지길 바래. 이게
1: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0: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아 그래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너무 사람이 돈돈 거리면은 또 옆에 사람한테 부정적인 기운이 갈 수가 있어요. 너무 돈돈 거리지 말고 이 돈이라는 거를 다른 언어로 해보면 어떨까?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너무 돈돈 한국말로 거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It's not about the money, money, money. 그리고 가격표를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프라이스 태그. 저는 제시 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가져왔는데.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아 영디 사연을 이렇게 해석한 게 더 좋다는 생각이
1: 아, 그래요?
0: 들으면서
1: 네. 어 승자의 여유인가요?
0: 너무 아니요 아니요.
1: 전 좋아요.
0: 들으면서 아 나는 그냥 웃기려고만 했지. 저는 감성 터치가 없었다.
1: 아, 위로가 되는 노래를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생각해봤어요.
0: 제가 괜찮나요? 놓쳤어요. 그냥 웃기기만 하려고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한번 어루만져주는 느낌의 터치 오. 노래가 좋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제 곡 듣는 거죠?
0: 좋아요.
1: 이적의 다행이다 함께 하시죠.

0: 이적의 다행이다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착플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8882번님, 영디, 저희 초등학생 아들이 이번에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열심히 보더니 갑자기 펜싱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오상욱 선수 너무 멋져 보였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운동신경은 영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린이용 플라스틱 펜싱 칼이 있던데 그거라도 하나 사줘볼까요? 아니면 모른 척 열정이 사라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이 와중에 혹시라도 평균 대 황소연 선수처럼 그렇게 된다면? 하면서 부모 인터뷰하는 헛꿈까지 꾸고 있는 저 너무 속보이나요? 펜싱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들려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8882번님 아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나왔어요.
1: 뭐죠?
0: 진짜 놀이터에서 놀고 나면 제일 땀 많이 흘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일 것 같아요. 워낙 활동적이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시원한 물줄기로 씻어주세요. 필터 샤워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1: 오.
0: 이 아시잖아요. 오상욱 선수야 뭐 펜싱계의 레전드. 오상욱 선수 때문에 펜싱에 대해서 정보들을 많이 저도 알게 됐거든요. 막 찾아보다 보니까 종목이 세 가지로 나뉘죠. 플레레, 에페, 사브르. 근데 우리
1: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0: 오상욱 선수의 영향력. 8882번님의 아드님은 지금 뭐 어디를 찌르고 막 이런 부분을 나누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펜싱을 배우게 된다면 에페로 가시죠. 에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찔러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에페. 근데 이 에페는 칼이 가장 무겁고 단단해요. 우리 친구가 하기에는 조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신다고요?
0: 에페를 계속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갔다 갔다 하면 찔리다 보면 어떡해요? 너무 에페 에페 에페 2NE1의 아파. 이거를 이제 너무 에페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에페요. 에페져. 에페져요.
1: 지금 지난번에 그 회피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아니,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하실 거예요?
0: 종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거 칼에 찔리면 아프겠다. 아프면 아 그래 그냥 에페를 시켜야겠다. 아. 에페로 녹여본 거예요.
1: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저는 딱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KBO 리그에서, 네. 저도 전문적으로 좀 갈게요. 오. KBO 리그에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선수를 상대로 이제 프로 입단을 하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네. 거기에서 꽤 높은 순위를 받은 학생의 아버님이 갑자기 무대 위로 또 올라오시더니
0: 아.
1: 라바바밤바밤바 하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0: 저 영상 봤어요.
1: 그쵸? 그 너무 약간 처음에는 뭐야 하고 너무 웃겼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아버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 손에 떨어가면서 그 라밤바를 불렀는지가 부모의 마음이 저는 조금 느껴져서 이번에 이렇게 좀 8882번님도 이런 무대를 갖는 날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라밤바를 골라봤는데
0: 그 이제 그 부모님께서 그 노래 선곡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1: 부모님께서 여러 곡을 이렇게 미리 리스트업을 해두셨대요. 네. 근데 부산의 선장이 연상이 되잖아요. 항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라밤바랑 어떻게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밤바를 갖고 왔는데 근데 저는 에페 괜찮을 것 같아요.
0: 괜찮아요? 네. 아니 펜싱에 빠져있는 아들에게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제 기량을 보여줘야 엄마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밝은 노래를 틀어주면 아들이 진짜 지금 막 나 지금 선수가 된 것 같은 그런 드림아이나 그런 막 웅장해진 노래 있잖아요.
1: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노래 듣고.
0: 그렇죠. 근데 엄마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냥 스스로
1: 그것도 맞네요.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 척.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 2NE1의 아파. 너무 많이 하면 아파. 친구 조금만 하세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4: 1039번님, 저에게는 동네에서 친해진 1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다 좋은데 제가 하는 것들을 은근히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 뭐 같이 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떤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하고, 제가 어떤 브랜드의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하고, 계속 그래서 이제는 좀 신경이 쓰이네요. 그런 친구에게 들려줄 만한 노래 어디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3: 1039번님, 아, 저희가 맞춤형 선물 딱 드리잖아요. 이거는 아마 친구분이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는.
4: 왜요?
3: 따라하는 게 좀 무서울 수 있는.
4: 뭐죠?
3: 속옷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4: 아, 큰일 나죠. 이거까지 따라하면.
3: 이거는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1039님만 입으셔요.
4: 몰래요.
3: 영디 먼저 가시죠.
4: 요즘 아주 핫한 그룹과.
3: 아, 얼마나 핫한 거예요, 또?
4: 노래가 또 있습니다. 너도 알잖아, 선택은 네가 하는 것.
3: 광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4: 아유,
3: 에스파인가?
4: 그럼요. 왜 같은 것만 가지려고 해? 넌
3: 맞아요?
4: 너면 되잖아.
3: 에스파?
4: 아니요.
3: 아니야?
4: 근데 결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스키비디. 아세요? 스키비디.
3: 아이스크림.
4: 효리수.
3: 아.
4: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딱 이 가사예요.
3: 아.
4: 왜 같은 것만 가지려고 해? 넌 너면 되잖아. 무서워하지 마. 그냥 너 자신을 살라. 이런 노래인데 스키비디라는 게 뜻이 뭐냐. 저도 그래서 네. 검색해봤거든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과 요즘도 많이 쓰는 그 접두사 중에 그 개라는
3: 네네네네.
4: 게 있잖아요. 좋을 때도 쓰고 나쁠 때도 쓰고
3: 네네네네.
4: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젠지들의 요즘 핫한 용어가 스키비디래요.
3: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이 노래가 딱 나왔는데 가사가 딱 오늘 사연이랑
3: 스키비디.
4: 맞는 거예요.
3: 가사가 어떤 부분이 착 맞는 거예요? 이 사연이랑.
4: 넌 너면 돼. Don't go waste your time.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도 나 따라하지 말고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3: 그렇군요.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뭐 저의 경험담이라면 경험담.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유난히 인기 많고 예뻤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한 게 너무 다 화려하고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한테 물어보면 싫어할까 봐 이제 그냥 눈 스캔으로만 빨리 해서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비슷한 게 보이면 이건가? 라고 혼자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언니한테 그냥 솔직하게
4: 물어봤어요?
3: 이거 브랜드 뭐야? 이거 어디서 샀어? 물어보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4: 근데 이분은 지금 약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3: 그래서 그냥 1039번님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번 내가 입은 게 예뻐 보이는구나, 내가 그녀 눈에 정말 그냥 반짝반짝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친구한테 그냥 야 솔직히 나한테 그냥 알려달라고 해. 그리고 친구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나에게 말해줘, 브랜드 말해줘, 정말 네 옷 제품 알려줘.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정통 방식으로 가야 이거는 서로 마음이 안 상할 것 같다.
4: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알려주시는 느낌 아닌가요? 이미 이 사연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제작진 판단 맡겨볼까요, 오랜만에?
3: 그래요?
4: 네.
3: 좋습니다. 네.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4: 오, 1대1이네요. 그럼 베리한테 맡기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3: 그 행복 제가 받을게요.
4: 아.
3: 제가 승리도 받아 가면 좋겠는데 그 제 노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틀 착플리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웃다가 끝났네요. 저희는 배틀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진우션인가요? 진우션의 말해줘 엄정화가 피처링했죠. 네, 이 곡 들으면서 저도 베리와 함께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4: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1: 미니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오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0: S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1: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2: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는 농관원.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